0: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I will help them," she said. "Close your eyes. Say, 'Wake up,' and you'll be back at home," said her new friend. Luna did as she was asked and woke up back on the plains, surrounded by snow.
1: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루나가 자신과 동일하게 생긴,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그 유니콘 무리와 함께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아, 나는 유니콘이구나. 나는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유니콘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추가로 알려주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이라고 친구가 이야기해 주네요. 그래서 이제 lift, lift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를 들어 올리다. Lift this fallen tree, 쓰러진, 넘어진 나무를 들어 올려봐라. With your horn, 너의 뿔로 한번 들어 올려봐. 루나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루나는 place, place라는 것은 장소도 되지만 동사로서 쓰였을 때 두다, 어딘가에 놓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었습니다. 그녀의 뿔을 just under the tree, 그 나무 바로 아래에다가 뿔을 넣었습니다. And she,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그리고 그녀가 일어설 때, the tree moved too. 그 나무가, 나무 또한 움직였습니다. 와, 이 쓰러진 나무라고 하면은 전혀 가볍지 않을 텐데, 그것을 아주 쉽게 뿔로 들어 올려버리는, 그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루나는 유니콘, 좀 다른 종류의 말이네요. 확실하죠? 넘어가 볼까요? Can I live here? Luna asked. 근데 이 루나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 외로웠잖아요. 과거에 친구들이 괴롭히기도 했었고 놀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Can I live here? Luna asked. 루나가 물었습니다. 나 여기,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She felt very happy. 그녀는 너무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너는 여기에,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무리, 다른 유니콘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너는 여기에 매일 밤에 와도 괜찮아. 올 수 있어. But, 그러나, 밤에는 올 수 있는데요. But during the day, 그러나 낮 동안은, 여기서 day라는 게 하루,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낮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But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는 you must, 너는 뭔가를 해야만 해. Protect, protect라는 것은 보호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보호를 해야만 해. 너의 무리, 때를 보호해야만 해. 여기서 너의 무리라는 거 기억하시죠? 바로 과거에 그 먼저 먹이를 찾으러 떠났던 야생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무리를, 너의 때를 낮 동안에는 보호를 하고 밤에는 여기에 놀러 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said 말했습니다. The friendly unicorn, 친절한 유니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friendly에 밑줄을 쳐두었습니다. 왜 쳐두었을까요? 우리 fun reading grammar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어떤 단어에 ly를 붙이면 무조건 부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어떤 단어에 ly를 붙이면은 무조건 부사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easy, 쉬운 형용사죠. 그런데 거기에 ly를 붙이면 쉽게가 될 거예요. 부사가 맞는데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답니다. 오늘 이 ly가 붙는 거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나왔었죠. friend, 친구인데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friend에 ly를 붙였다. 그러면 friendly, 친절한, 상냥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ly를 붙는다고 모두 다 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ly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단어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friend는 명사죠.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친절한이 됩니다. 그러면 친절한 유니콘, 즉 친절한이라는 것은 형용사가 되겠죠. 아, 명사에 ly가 붙으면은 바로 형용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month라고 하면 달입니다. 달. 한 달, 두 달 할 때 그 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month라는 것도 명사죠. 그런데 ly가 붙으면은 아, 매월의 가 되겠죠. 매월 열리는 행사 할 때, 그래서 매월의 한 달에 한번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에 ly가 붙는다면은 형용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부사가 됩니다. 자, quiet. be quiet. 조용히 해. 그래서 quiet 하면은 조용히 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quietly. Can you speak quietly? 너좀 조용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 Can you talk quietly? 맞죠? 조용하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quiet라는 것은 형용사이고 거기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 뭐뭐 하게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Easy, 쉬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it was an easy test, 쉬운 테스트. 그래서 쉬운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easily, 쉽게가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형용사가 y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easy, y로 끝나죠. 그러면 그게 ly가 붙으면 easily 할때그 형용사에 있었던 y가 i로 바뀐다는 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사인데 부사에 또 ly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hard, hardly, high, highly, late, lately 한번 보도록 할까요? hard는 열심히 하는, 열심히, 어려운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열심히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익숙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igh, highly. ly가 붙는다고 그 앞에 있었던 어떤 단어의 의미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니까 조금 더 다르게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암기라는 건 그냥 막 외워도 되긴 하지만 글에 나왔을 때그 문맥과 함께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igh는 높게라는 의미인데 high, 높게에 ly가 붙으면 매우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late는 늦게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lately, ly가 붙으면 최근에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예외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좀더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냥 어떤 규칙을 통한 게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우리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0: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Luna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and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Can I live here? Luna asked. She felt very happy.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but during the day,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1: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그런데 이 자신의 무리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낮에는 거기 있어야 된다. 밤에는 이 유니콘 무리에게 와도 된다라고 하니까 But 이제 루나는 좀 불만인 거예요.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루나가 슬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Sadly. 이제 보이시죠? Sad가 형용사였잖아요. 거기에 ly가 붙으면 슬프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너무나 불친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unkind, un은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kind는 친절한이죠. 그래서 친절하지 않은, 불친절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그런데 그 유니콘이 이야기를 합니다.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루나야, 지금 즉시 그들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해.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그들은 trap은 뭐냐면 가둬다. 가두다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가두어졌다. 그들은 갇혔다가 됩니다. 어디에, 무엇에 의해서 갇혔냐면, by heavy snow. 아주 무거운 눈. 이 폭설. 아주 엄청난 이 눈에 의해서 갇혔다. 아, 큰 눈에 갇혔다. 이런 폭설에 갇혀버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나야, 네가 지금 가서 너는 보통의 말과 다르잖아. 거기로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누나도 그렇잖아요. 맨날 나를 놀리고 하면은, 아,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아, 참 불친절하고, 또 가면 또 놀릴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또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나가 안 가고 싶었는데요.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그러나 그녀는 할 수가 없었어요. Leave her herd. 그녀의 무리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요? In danger. Danger이라는 것은 위험. 위험에 빠진 그들의

0: 그녀의 무리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I will help them,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Close your eyes and say, wake up. And you'll be back at home, said her new friend. 그녀의 새로운 친구. 그녀의 새로운 친구는 야생의 말이 아니죠. 이 유니콘이죠. 항상 이 흐름을 딱 느끼면서 가고 있으면은 said her new friend. 아, 누구겠거니? 이렇게 바로바로 떠오른답니다. 그녀의 새로운 친구인 유니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close your eyes. 눈을 감고 say 말해라. wake up이라고 말해라. And you'll be back at home. 그리고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있을 거야. 즉 장소 이동을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상상만 하면. Luna did as she was asked and woke up back on the plains, surrounded by snow. Luna did, Luna는 했습니다. As she was asked, 그녀가 말한 대로, 요청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and woke up, 그리고 일어났고요. Back on the plains,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그눈 덮인 평원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Surrounded by snow, 눈에 의해서 둘러싸인.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게 꿈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탁! 일어나고 지금 장소 이동을 탁한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아, 더 읽고 싶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복습하고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 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 한번 들어볼까요?
1: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I will help them, she said. Close your eyes, say, wake up, and you'll be back at home, said her new friend. Luna did as she was asked and woke up back on the plains, surrounded by snow.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Lift. Lift.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Place. Place. Luna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and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Protect. Protect.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but during the day,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Trap. Trap.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Danger. Danger.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본문에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on이 붙는 그런 단어들을 볼까요? on이라는 것은 단어 앞에 붙어서 그래서 접두사, 머리 두자, 접은 붙인다는 거죠. 단어의 머리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앞에 붙여서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가르쳐주죠. 말해줍니다. 그러면 on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가 아닌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unfriendly. friendly는 친절한인데 unfriendly. 그러면 unfriendly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촥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unimportant. important라고 하면 중요한이 되겠죠. 그런데 뭐뭐가 아닌, 아닌을 붙였습니다. unimportant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이런 단어가 됐는데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다음 마지막 unfair 있죠. fair이라고 하면은 it's not fair이라고 할 때 공정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un을 붙이면은 뭐뭐가 아닌이라는 의미가 붙게 되겠죠. 그러면 unfair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친절한에 un이 붙었으니까 친절하지 않은이 될 것이고요. important가 중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un을 붙였으니까 중요하지 않은이 될 것이고요. fair는 공정한, 공평한인데 거기에 un이 붙었으니까 unfair이 되겠죠. 그래서 불공평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영어는 un이 붙고 어떨 때는 in이 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여러 접두사나 접미사가 있겠죠.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이런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접두사나 접미사 뒤에 붙이는 걸 접미사라 하거든요. 이런 접두사나 접미사 이걸 활용해서 모든 단어를 외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모든 단어들을 그런 방식으로 외우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두드러지게 on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in 같은 것도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도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좀 외워두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해를 통해서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어 단어를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요. 좀더잘 외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아주 오래 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흔히 나오는 단어들은 이런 방식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EBSE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1일 학습 자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매일매일 배웠던 이 자료들을, 이 내용들을 그대로 영영풀이, 그 다음에 문법 활용해서 쓰기, 그 다음에 가이드가 있는 그런 말 바꿔 쓰기까지 할수 있거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 했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책을 탁 펼쳐서 즐겁게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말들 하는 그 문해력 그리고 어휘력을 쉽게 갖출 수가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엔딩으로 끝날까요? 저는 해피엔딩을 예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흔히 나오는 표현이죠. 제귀 대명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제귀 대명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Immediately, Luna imagined herself at the past.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When Luna arrived,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ss. Luna pointed her horn at the snow. A beam of light burst out and melted it all away.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Using her horn, she moved them one by one. Luna, you saved us, cried one of the horses.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Luna smiled. Let's start again and be friends. From then on, Luna spent the days with her herd and the nights with her unicorn family.
0: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이 바로 이 책을 끝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착실하게 읽은 결과 또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끝내게 되었네요. 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Immediately, 즉시 Luna imagined herself at the past. Immediately, 즉시 Luna는 상상했습니다.

상상했는데 무엇을 상상했냐면 다른 어떤 것을 상상했는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을 상상한 것이죠. 그래서 herself 요거 곧 fun reading grammar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녀 자신을 상상했는데요. 어디에 있는 루나 자신을 상상했냐면 at the pass 그 산길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She felt a washing feeling. 그녀는 느꼈습니다. A washing feeling.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wash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는 휙 지나가다 wash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리나 동작에서 왔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휙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she was on the move. 이동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 중이었다 이렇게 하게 되지만 원래 우리가 move라는 것이 움직이다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move가 이동 이런 명사로도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품사로 쓰이기도 하고 의미가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아, move가 우리가 I moved, he's moving now. 그는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움직이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she was on the move. 아, 이런 방식으로 명사로도 쓰이는구나를 새롭게 알아두시면 참 좋겠죠. 계속 보도록 할까요? When Luna arrived, Luna가 도착했을 때 지금 어디에 도착하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은 바로 책을 좀 앞으로 돌려서 지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그녀가 함께 있었던 그 야생마을의 무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다른 유니콘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위험에 처한 그녀의 원래 있었던 무리가 위험에 처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th. 그녀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huge pile, 아주 거대한 huge, 거대한 pile, pile이라고 하면 더미를 보았습니다. 혹은 쌓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쌓여 있는 것이니까 쌓아놓은 것이라기보다는 더미라고 하면 되겠죠. 눈 더미를 보았습니다. of snow blocking the path, 그 산길, 그 길을 막고 있는 눈 더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더미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눈 더미를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를 하기 전에 우리 뭐 한다 그랬죠? Fun Reading Grammar에서 오늘 이 herself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성기홍이고요. 저의 닉네임은 효린파파입니다. 맞죠?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erself라는 거.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Fun Reading Grammar. 바로 제귀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제귀대명사.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다시 나 자신을 가리킨다.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제, 다시 제자. 귀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대명사이긴 한데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대명사. 그래서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주어가 예를 들어서 he이고요. 목적어가 he이면은 같이 he, 그다음 목적어에 him을 써야 되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네? 그러면은 himself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The teacher introduced herself. 자, 예를 들어서 the teacher이 여자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 선생님은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소개했냐면, A라는 학생을 소개한 거 아니고요. 그 the teacher의 친구분을 소개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소개했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the teacher introduced her이 아니라 herself. 저기 앞에 있는 밑줄 친 the teacher과 여기에서 소개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목적어잖아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아, self를 붙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 그러면 그 목적어에 self를 붙여준다. 그게 바로 제귀대명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He looked at himself in the mirror. 그는 보았다. Look at. 무언가를 보긴 보는데요. In the mirror. 거울에서 누구를 보냐면 거울에 비친 다른 무언가를 볼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he라는 사람은 누구를 보냐면 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거울 앞에 서서 그라는 사람이 거울 속에 있는 그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저 스스로 그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he looked at himself가 되는 거예요. 그냥 him이 아니라 himself, self를 붙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0: 줄친 he와 그리고 여기 있는 목적어가 같을 때 바로 himself 이렇게 제귀대명사라는 친구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강조의 제귀대명사. 이것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조를 할때이 문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강조를 해야 될때 제귀대명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He himself fixed the leak. leak이라는 것은 뭔가 물이나 어떤 파이프에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 새고 있다. 그렇게 할때이 누수, 뭔가 새고 있는 것, 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고쳤다. 그 누수, 뭔가 새고 있는 것을 고쳤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의 제기대명사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기대명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he fixed the leak라고 해도 말이 될까요? himself를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fixed the leak. 그는 the leak. 뭔가 새는 것을 고쳤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 바로 다음에다가 he himself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그는 그 스스로 그 누수, 뭔가 새고 있는 것을 고쳤다.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좀더 he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himself를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조의 제기대명사는 그첫 번째 목적이 말 그대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himself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he를 강조하는 것이죠. himself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법적인 특징은 뭐냐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himself를 빼더라도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강조의 제기대명사가 없어졌을 때도 완전한 문장이 되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 두 가지를 가집니다.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Anna made the dress herself.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로 herself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herself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Anna made the dress. 문장이 끝났어요. Anna는 dress를 만들었다. 괜찮지 않습니까? 애나는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고요? 드레스를 만들었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그녀 스스로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herself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아, 강조의 herself, 제기대명사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강조인지 안다? 지워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이것을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이 이상해집니다. The teacher introduced. 그 선생님은 소개를 하셨다. 누구를 소개했죠? 뒤에 대상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아, 주어와 목적어 같으니까 제기대명사를 썼는데 이 제기대명사는 생략을 하면 안 되고 강조의 제기대명사는 빼도 괜찮다. 그래서 강조이구나를 알아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계속 넘어가 볼까요? Luna pointed her horn at the snow. Luna는 pointed 가리켰습니다. 그이 뿔을 뭔가를 가리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막이 불이 나온다 그랬죠. 햇빛 같은 그런 광선 같은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나는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뿔을 눈에 대고 가리켰습니다. A beam of light. beam이라는 것은 빗줄기가 되겠죠. 빛의 빗줄기가 burst out. 뿜어져서 나왔습니다. And melted it all away.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녹여버렸습니다.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그리고 나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mound. mound라는 거 우리 야구 경기할 때 혹시 우리 친구들 야구를 안다면 공을 던지는 그 선수가 바로 투수잖아요. 타자에게 공을 던져주고 타자가 공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 투수가 던지는 곳, 그곳 살짝 이렇게 모래 언덕처럼 돼 있거든요. 흙 언덕처럼 돼 있어요. 야구장을 보면 그걸 마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운드는 더미 혹은 흙더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드는 이 뭔가 쌓여있는 더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루나는 보았습니다. 더미를 봤는데요. 어떤 더미냐면 of rocks, 돌더미를 봤습니다. blocking the way, 그 길을 막고 있는 돌더미를 봤습니다. 아, 지금 이 야생말들, 루나의 무리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오네요. 과연 잘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mediately, Luna imagined herself at the past.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When Luna arrived,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ss. Luna pointed her horn at the snow. A beam of light burst out and melted it all away. Then she saw a mound of rock.

0: rocks blocking the way.
1: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말 끝부분이네요. Using her horn. 이제 다시 이 뿔을 써야 되겠죠? 그녀의 뿔을 사용하여서 She moved them one by one.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그 돌을 하나하나, 그 더미를 치우는 것이죠. 하나하나 치웠습니다. Luna, you saved us, cried one of the horses. 말들 중한 마리가 외쳤습니다. 루나야, 네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과거에는 놀렸지만 이제 고마워하고 있네요.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우리가 너무 못됐다. 우리가 너무 못된 걸 너에게 사과할게. 너무나 미안해. 아, 못돼서. 아, 너 기분 많이 나빴지. 우리가 사과할게. 이렇게 사과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아,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루나가 낮에도 행복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요. 루나 스마일. 루나가 씩 웃었습니다. Let's start again and be friends.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친구가 되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rom then on, 그때로부터, Luna spent the days with her herd and the nights with her unicorn family. 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날로부터, Luna는 보냈습니다. The days. 여기서 day라는 것은 낮이 되겠죠. 하루,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뒤에 보니까 night가 나오죠. 아, 낮과 밤.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낮들을 보냈습니다. 누구와 보냈냐면 그녀의 때, 무리와 함께 낮을 보낼 거예요. And nights. 그리고 밤을 보냈습니다. 누구랑 보냈냐면 with her unicorn family. 그녀의 유니콘 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책한 권을 또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음원을 들어보고 우리 단어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0: Using her horn, she moved them one by one. Luna, you saved us, cried one of the horses.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Luna smiled. Let's start again and be friends. From then on, Luna spent the days with her herd and the nights with her unicorn family.
1: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까요?
2: Move. Move.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Pile. Pile. When Luna arrived,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ss. Beam. Beam. A beam of light burst out and melted it all away. Mound. Mound.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Mean. Mean.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1: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확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휘 확장, 오늘은 un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i는 숫자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 1의, 1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uni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몰랐다면 이제 새롭게 알아갈 수가 있겠죠. 단어를 외울 때 원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외우게 되면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고 기억력도 오래 유지가 된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유니콘 있죠. 유니폼도 있고 유니파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는 무엇이냐면 숫자 1을 의미하죠. 콘이 찾아보시면은 콘이 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뿔이 하나가 있는이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뿔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니콘이 된답니다. 유니콘은 진짜 말은 아니고요. 전설의 동물이긴 하죠. 머리에 뿔이 달린 그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 유니폼. 유니는 이를 의미하고요. form. form 우리 친구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form은 바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형태. 형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형태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이 됩니다. 유니폼이라는 것은 교복이나 군복이나 혹은 우리가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동일한 그런 근무복들, 그런 것들을 유니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유니폼은 다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니,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유니폼이죠. 그 다음, 유니파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니파이라고 하면은 바로 유니는 이를 의미하죠. 하나의, 파이가 붙으면은 바로 뭐뭐

화하다, 어떻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참 쉽죠? 이렇게 원리를 기반으로 우리 친구들도 단어를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

0: Hello everyone, my name is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스포츠 잉글리시의 첫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걸 할지 정말 정말 궁금하시죠? I'm so curious! 스포츠 잉글리시는요,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 역사와 다양한 표현들을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스포츠는 과연 무엇일까요? What's our first topic of the day? Let's go! 네, 여러분, 다 함께 사진 함께 볼까요? Wow, there's a glove, a ball, and a bat. 이 세 가지 떠오르면 어떤 스포츠가 생각나시나요? Bingo, 그렇죠. 오늘의 주제, our topic is baseball, 야구입니다.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야구는요, 여러분, 9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방망이와 공을 사용하여 겨루는 구기 종목인데요. 야구를 보다 보면 영어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야구는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에 정착된 스포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를 많이 씁니다. 야구장은 보통 baseball field라고 부르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 부채꼴 모양, 여기를 infield, 내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더 위쪽을 outfield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야구 스포츠를 생각하면은 영어 용어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 꼭 배워야겠죠? 조금 더 야구를 즐겁게 보실 거면 영어 배우셔야 됩니다. Let's go! 자, 오늘의 스포츠 야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표현 바로 이겁니다. hit, 때리다, 치다. hit, 때리다, 치다. run, 달리다, 뛰다. run, 달리다, 뛰다.

0: catch. 잡다 혹은 받다. catch. 잡다 혹은 받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 바로 hit. 때리다, 치다. hit. 깡, 타. 자, 타자가 공을 탁 쳐요. 그런데 타자는 홈런을 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to hit a home run. to hit a home run이 되겠죠. hit. 때리다, 치다. 꼭 외워두세요. 두 번째 표현. run. 달리다, 뛰다. 자, 타자가 공을 딱 치고 달려요. 그런데 어떻게 달려야겠죠? 빨리 달려야겠죠? 그래서 I can run fast. 나는 빨리 달릴 수 있다. 따라해볼까요? I can run fast. 아주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표현. catch. 잡다, 받다.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catch. catch. 자, 뭘 잡아야겠죠? 공을 잡아야겠죠? Can you catch the ball? 공을 잡을 수 있어? Can you catch the ball? 따라해볼까요? Can you catch the ball?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워본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시다. Hit, 때리다, 치다. Run, 달리다, 뛰다. Catch, 잡다, 받다.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표현들을 잘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Let's make a sentence. 좋습니다. 첫 번째 sentence. The batter blank the ball. 타자는 blank the ball. 타자는 땡땡 공. 자, 타자는 공을 어떻게 할까요? 자, 힌트 드렸습니다. 3초 드릴게요. Count on three. Three, two, one. 정답은? 그렇죠. Hits the ball. 타자는 공을 칩니다. The batter hits the ball. 아주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Second sentence. The batter blank fast.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죠? 타자는 공을 치고 뭘 해야 돼요? 공을 치면 빨리 뭘 해야 되죠? 3초 드릴게요. 3, 2, 1. 그렇죠. Runs fast. 타자는 공을 치면 빨리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the batter runs fast.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Last sentence. Can you blank the ball? 그 공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공을 탁, 탁. 자, C로 시작합니다.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 catch the ball. Can you catch the ball? 공을 잡을 수 있니? Can you catch the ball? 따라해볼까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고 연습을 해볼게요. Let's go!
1: Baseball is a game where you hit a ball and run. Baseball is a game where you hit a ball and run. Baseball players have positions. Baseball players have positions. The batter hits the ball. The batter hits the ball. The batter runs fast. The batter runs fast. Can you catch the ball? Can you catch the ball?
0: Baseball is a game where you hit a ball and run. 야구는 공을 치고 달리는 경기입니다. Baseball players have positions.

야구 선수들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The batter hits the ball. 타자는 공을 칩니다. The batter runs fast. 그 타자는 빨리 달립니다. Can you catch the ball? 당신은 공을 잡을 수 있나요? 네, 오늘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뭐였죠? Hit, run, catch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Excellent. 여러분, 이렇게 배운 표현들을 동작들과 함께 영어로 연습을 한번 다시 꼬박꼬박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종이여자 리소예요. 여러분과 함께 종이접기 하려고. 짜란! 토끼도 왔죠. 헬로! 헬로!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종이접기와 함께 유익한 영어 표현도 같이 배우러 가볼까요? 재밌겠다! So much fun! 토끼, 이거 무슨 소리야? 어? 누군가가 점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Jumping? Jumping? 맞아, 점프. 토끼인 것 같은데? Turkey? Turkey? 아니, 아니, 토끼 말고 토끼. A rabbit. A rabbit? 맞아. 친구들, 오늘 우리 토끼 잡으면서 관련된 영어 표현도 함께 배워볼까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우리 깡총깡총 뛰는 토끼 지금부터 접어봅시다. 저를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I'm gonna make a pink rabbit. 저는 분홍색으로 토끼를 접을 거예요. Put the pink side facing down. 내가 접으려는 쪽을 아래로 두고 fold a triangle.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Fold it again. 또다시 접어서 make a smaller triangle. Unfold. 펼쳐주세요. And you see the bottom side? Fold up. 위로 접을 건데 얼마만큼 접냐면 as much as your finger. 여러분 손가락의 넓이 정도만큼 이렇게 접어올리면 됩니다. And then turn it over.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다음 이렇게 접어올릴 건데요. Line up here and here. 중앙선과 일치되도록 접어 올려주시고요. Do the same on the left side. 뒤집어 주시고요. Turn it over. You see the top part? 여기에 윗부분을 안으로 접어서 넣어줄 거예요. Like this. 이 정도 접어줄게요. 토끼 얼굴이 너무 뾰족뾰족하죠? 여기도 접어줄 거예요. Turn over, 뒤집어서 조금씩 접어주세요. To make the face round, 동그랗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Now the folding part is finished. 여러분, 접기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토끼 얼굴을 그려볼까요? 'Here's your rabbit. 차라! The rabbit face is complete. 우리 귀여운 토끼의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토끼가 무엇을 하러 갈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Wow! Where are we? 여긴 어디죠? 숲속인 것 같아요. We're in the woods. 깡총, 깡총, 깡총. Wow! I'm in the woods. 숲속에 오니까 너무 좋은걸. 향긋한 냄새도 맡고. 와우, apples. 우와, 정말 뛰어다니니까 재밌다. 토끼가 숲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A rabbit is hopping around in the woods. 토끼가 숲속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A rabbit is hopping around in the woods. 여기로 깡충, 저기로 깡충. 이리저리 뛰어다녔더니 배가 고프다. I'm hungry. 먹을 거 없나? Is there anything to eat? 이게 뭐야? 내가 엄청 좋아하는 lettuce. 양상추잖아. 양상추가 여기 있었다니? 양상추를 먹자. 냠냠냠냠냠. 난 양상추가 너무 좋아. 양상추는 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Lettuce is one of rabbit's favorite food. 양상추는 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Lettuce is one of rabbit's favorite food. Yum, yum, yum, yum, yum, yum. 맛있어. I love lettuce.
1: 그런데 저쪽에 무슨 일이? 바로 늑대잖아.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토끼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The wolf saw the rabbit. 늑대가 토끼를 노리나 봐요. 늑대가 토끼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안 돼! 늑대가 토끼를 쫓아가요.
0: The wolf chases after the rabbit.
1: 늑대가 토끼를 쫓아가요.
0: The wolf chases after the rabbit.
1: 위험해. 어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0: Somewhere safe. Somewhere safe.
1: 여기다. 바로 여기야. 쏙. 토끼가 굴 속으로 숨어요.
0: The rabbit hides in the cave.
1: 토끼가 굴 속으로 숨어요.
0: The rabbit hides in the cave.
1: 토끼가 도망가 버렸군. 늑대가 가면 다시 나가야지. 와, 토끼가 도망가서 안전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이야기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원어민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2: A rabbit is hopping around in the woods. A rabbit is hopping around in the woods. Lettuce is one of Rabbit's favorite food. Lettuce is one of Rabbit's favorite food. The wolf chases after the rabbit. The wolf chases after the rabbit. The rabbit hides in the cave. The rabbit hides in the cave.
0: 정말 다행이야. 오늘 접은 토끼 정말 귀엽지 않니?
3: Turkey? Turkey is cute?
0: 아니 아니, 토끼 말고 토끼. The rabbit.
3: Of course, Turkey, you're cute too.
0: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배웠던 표현들 복습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볼까요? 토끼가 숲속에서

0: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1: That's right. A rabbit is hopping around in the woods.
2: A rabbit is hopping around in the woods.
0: 그렇죠. 양상추는 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1: Mm-hmm. Lettuce is one of rabbit's favorite food.
2: Lettuce is one of rabbit's favorite food.
0: 그런데 늑대가 토끼를 쫓아와요.
1: Good. The wolf chases after the rabbit.
2: The wolf chases after the rabbit.
0: 다행이죠? 토끼가 굴 속으로 숨어요.
1: The rabbit hides in the cave.
2: The rabbit hides in the cave.
1: Wow, that was great, everybody.
0: 여러분 오늘 정말 잘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토끼 말고 또 어떤 동물 친구를 잡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0: 안녕하십니까. MBC 드라마 PG이자 영화책 한 권으로 만리를 쓴 김민식입니다. 저는 공대를 나와가지고요.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통역사에 그리고 예능 PD 그리고 이제 드라마 PD를 거쳐서 지금은 책 저자까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저는 대학교 때 영어책, 영어 문장을 외우면서 공부를 했던 것이 저의 삶에 큰 활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앉아서 강의실에 앉아서 그냥 책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문장을 외워보는 것이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어 공부만 잘해도 삶이 다양하고 즐거워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영어 공부를 응원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저자 문성현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힘드시죠?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의 비결은 자투리 시간 활용입니다. 활용 빈도가 높은 표현을 하루에 몇 개씩 크게 소리내서 암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입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어를 응원합니다.
2: 아니, 용어를 약간 외래어처럼 많이 사용하는 거
3: 맞아.
2: 많이 그렇게 사용하지.
4: 누구세요?
2: 아,
4: 뭐 하시는 분이세요?
2: 영어 가르치는 이정입니다.
4: 여기 이분이.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으로 네, 영어 같이 먼저 받지 지영입니다.
4: 저분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각종 학원이나 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아마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신 지식 같은 것도 이미 되게 많으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꺼내서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건 것 같아요. 알고는 있으나 이걸 끄집어내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거죠.
1: 뭔가 자기가 용어를 내뱉었다가 다른 친구들 야 그거 아니지 틀렸어 이렇게 말할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0: 오랫동안 영어를 열심히 배워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하는 건 아마 이제 언어 뒤에 숨어있는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 3시에 약속 있어.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 그죠?
2: I have a promise to

0: Okura.
1: I have a promise at 3 o'clock. 네.
0: 많이 틀리죠?
1: 아니야, 근데 맞죠. 한국어로 번역했을 땐 맞아요.
0: 그렇죠. 네.

0: 일정이 있다, 누구를 만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1: meet 쓰는 거예요?
0: 네. 아, 그래서 예를 들어 meet, 만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뭐뭐 할 거다. 뭐, I will 보단 이때는 I am going to를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 I am going to.
0: I am going to.
1: I am going to.
0: 그 다음에 그 단어?
1: At 3 o'clock.
0: 어? 지영이가 얘기했던 M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 Meet.
1: Meet?
0: 어. 아. 한번 넣어볼까?
1: Meet.
0: 그렇죠. Meet.
1: My friend.
0: My friend.
1: At 3 o'clock.
0: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3시에 친구를 만날 계획입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I am going to meet my friend at 3 o'clock. 3시 정각에 친구를 만날 예정이에요. 라는 뜻이 됩니다.
1: 그럼 promise는 왜 안 써요? promise는 약속이잖아요.
0: promise는 이런 일정에 대한 약속에는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럴 때 내가 뭔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약속인 거잖아요. 그럴 때 I promise 이렇게 얘기해요. I promise. 절대 안 그러겠다고 얘기할게. 약속할게. 믿어줘. 이렇게 얘기할 때.
1: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심각한 거예요?
0: 되게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대체 왜 얘가 나와 이런 심각한 단어를 쓰면서 약속이란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I promise I would not do that again.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싹싹 빌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promise를 씁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같은 단어 같은데 영어로는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단어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1: 그럼 이것도 문화적으로 뭐 차이가 있나요?
0: 그렇죠. 이게 단어들이 저희가 1대1로 사실 사전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대칭을 시켜놔요. 영어 단어와 한국어 비슷한 뜻들을 대칭을 시켜놓는데 사전 한번 펴보시면 영어 단어 하나에 한국어 뜻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칭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작은 차이들을 이렇게 속가내고 알아가야 이게 사실은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1대1 대칭이 안 되는 거죠.
2: 제가 음식을 했을 때 상대방 딜리셔스 하게 되면 진짜 맛있다 이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쌤이 이야기하신 게 맛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it's so good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good이라는 게 그냥 저와 이 표현인 줄 알았어요. 단순하게 알았는데 음식에도 so good 들어가고 네 진짜 다양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0: 제가 영어를 막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던 시절에 저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던 건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생김새가 이렇게 다르고 말하는 것도 저렇게 다른 저 사람과 한마디라도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속의 마음으론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내 말을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2: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3: Congratulations! 지영학교 뭐가 궁금해서 저를 대학교를 데리고 왔어요?
2: University.
3: 동사 하나를 사용하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엔터.
2: 같은 뜻인데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 같은 건 없어요? 좀 쉽게? 나 여기 자주 와. 이렇게.
3: 네. 혹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는 건 되게 쉬워요.
2: Cross what?
3: 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0: 오늘 첫날이었는데 어땠어요?
1: 너무 많이 떨렸는데 너무 많이 설렜어요. 왜냐면 저의 용어가 다른 사람을 응원한 거잖아요.
0: 그래서 저희 제목이
1: 네.
0: 너의 영어를 응원해.
1: 네. 쌤 그러면 줄임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도 되겠네요. 너 영해? 그쵸?
0: You are young.
1: 네 그쵸 젊어진다. 예, 영어를 하면서 좀 더

0: 하는데요. 저희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1: 그럼 파이팅 하면서 저희가 네, 젊어지기를 응원합니다.
0: 네, 그럼 파이팅!
2: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안 나요. 공짜 뭐는 없지, 이런 표현인데.
3: 아, 뭐 그런 적 있는 것 같아요.
2: 네. 네. 공짜는 없다?
3: 세상에 공짜는 없지.
2: 네, 맞아요. 그 뒤에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있었는데.
1: 공짜는 없다?
2: There is no free lunch 정도가 됐겠네요. 공짜로 바꿔주는 일은 없지. 뭐 이렇게 너 뭔가 있지?

0: 지영 쌤, 뭐가 궁금해서 저를 대학교로 데리고 왔어요?
1: 아, 쌤, 한 가지 우위가 있어요.
0: 오.
1: 네. 제가 오늘.
0: 네.
1: 저한테 진짜 축하가 될 일이 있거든요.
0: 어떤 건데요?
1: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쌤.
2: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다.
1: 아, 제가 대학생이 되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 용어를 어떻게 표현해요? 저는 좀 뭔가
0: 생각해온 게 있어요, 혹시?
1: University,
0: student. Student?
1: 네, 대학생. 네.
0: University, I became, 내가 뭐가 됐다, university student 해도 괜찮아요.
1: 네.
0: 근데 이때 동사 하나를 사용하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1: 뭔데요?
0: 엔터. 혹시 엔터? 이 단어 들어봤어요? 들어가다 할 때 보통 엔터를 많이 써요.
1: 네.
0: 근데 어떤 대학에 들어가다 대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엔터를 사용하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0: 이렇게 아마 뭐 대학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으로 청년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쉽게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뭐 I became a university student 해도 괜찮고 I became a college student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엔터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엔터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문을 열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 enter a room 혹은 enter the room 이렇게 먼저 떠올리게 될 텐데 그것 말고 조금 더 추상적인 의미로도 쓸 수 있거든요. 뭐 대학에 들어가는 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뭐 학제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enter를 씁니다. 그래서 I enter a college, 뭐 I enter university 이런 표현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쓰는 게 가능합니다.
1: 한번 도전해 볼까요? 어때요? 자,
2: 네.
1: 나는
2: I
1: 들어간다.
2: Enter.
1: 그렇죠? 여기서 대학을 뒤에 붙여주면 돼요. 대학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2: 아, 네. 네. 그러면 I enter university.
1: 네, I enter a university.
2: A university.
1: 네, 이렇게 아. 얘기하면 대학에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이때 university 말고도 네. a college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college라는 말도 네. 이렇게 대학을

0: 그렇게 넣어서도 한번 해볼래요?
1: 그러면 I enter a college?
2: 네, 이렇게 얘기해도 저 대학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 말이 돼요.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한번 네. 만들어볼까요? 저 올해 대학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방금 만든 문장 뒤에 뭔가를 조금 더 붙이기만 하면 돼요.
1: 제가 더 전해 볼게요.
2: 좋아요.
1: I enter a college year.
2: 네, year
1: 인가?
2: 어, 네? year 하면은 네. 맞아요. Good guess. 잘했어요. year 하면 이게 해, 연도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라고 얘기하려면 이번 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바로 이 해. 그러면
1: this ye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This year만 해도 이렇게만 네. 얘기해도 이게 올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I enter a university 혹은 a college this year 이렇게
1: this
2: 얘기하면
1: year. 저 다시 완성된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2: Okay, try.
1: I enter a college this year.
2: 그렇게만 얘기하면 네. 저 올해 대학에 들어가요 라는 말이 돼요. 잘했어요. 잘하는데요?
1: 저도 좀 네. 좋아요. 너무 네,
2: 이거 생각났어요. enter 다음에 보통 뒤에 이제 to 같은 걸 많이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안 쓰셔야 돼요. 안 쓰셔야
1: 안
2: 돼요. 네, 안 써야 돼요. 왜냐하면 enter 안에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이런 말이 있어서
1: 네.
2: 방금도 우리가 문장 만들 때 I enter a college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to 안 붙이고 I 네. enter to a college 안 하고 I enter a colleg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대학에 들어가다 라는 말이 돼요. 컴퓨터에도 보면 저희가 엔터키를 눌러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엔터도 그 엔터입니다. 근데 그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엔터라는 그 키를 누르실 때에 어떤 내용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쓰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서 그걸 넣으시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엔터를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딘가에서 아 웹페이지 같은 데서 이런 거 자주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 이렇게 뜰 거예요. Enter your password 혹은 Enter your passcode 이런 말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쓰이는 엔터도 같은 엔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너도 이제 대학 곧 가면 네. 이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겠지?
1: 저는 안 커가면서 공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야, 왜? 즐겁게 돌아다니고 해. 대학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 어때?
1: 네, 있어요.
0: 뭐 있어?
1: 미팅.
0: 미팅?
1: 네, 미팅을.
0: 소개팅? 아, 소개팅을 영어로 뭐라고 하게?
1: 네. 소개해주다.
0: 소개해주다? Introduce?
1: 네, 그거였어요?
0: 아니.
1: 네.
0: 소개팅, 아, 그러게. 소개팅 하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다. 소개팅은.

데이트라고 얘기해. 블라인드 데이트. 그래서 그 막 보면 앞에 조심.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 눈을 가리고 만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얘기하나 봐.

0: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how are you today? Alright, are you ready to finish our book, Pirate Party? 자, 이 저번에 낚시를 했죠. 낚시를 했는데 파이가 걸리지 않고 다른 게 걸렸어요. 좀 무거운 게. 아, 이게 뭘까? 궁금하죠? Alright, me too. Alright,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Here we go. All right, so the first word is thump. Thump.
1: 네, 벌써 소리만 들어도 뭔가 뻥. 네, 그런 느낌이죠. 쿵하고 놓다.
0: Okay, 자, thump. All right, so the second word is to stare. To stare.
1: 친구들, 제가 stare 한번 해볼게요.
0: 네. 빤히 쳐다보다. All right, to stare. 네, and the third word is sword. Sword.
1: 네, SW지만 W 친구들 발음이 안 납니다.
0: Sword이야. Sword가 아니고요. Sword. 나 검입니다. Al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Alright, let's begin reading. Are you ready to finish the book and find out what did they catch?
1: 뭐를 잡았을까요?
0: Let's see. Chapter 3. In the cabin, Captain Codspan wasn't smiling anymore.
2: Why are we waiting?
0: He snapped. Just then, Cook marched in. She put something on the table with a great thump. It wasn't a pirate pie. It was a treasure chest. The pirate crew stared. Cook gave them a big wink.
1: 우리 저번에 읽었을 때 우리 캡틴이 굉장히 기대가 됐죠. 뭐 맛있는 거를 먹고 싶었는데 아 이게 왜 자꾸 기다리냐 이렇게 이제 불만이 이제 좀 있는데 어 우리 요리사가 딱 와가지고 이 treasure chest를 딱 식탁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0: And she does it with a great thump. 네, here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1: 자, thump는 쿵하고 놓다. 그래서 뭔가 무거울 때 이렇게 가볍게 놓기 힘들죠. 그러니까 펑, thump. 네, 그런 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래서 이 pirate crew stared.
1: 네, 이 pirate들이 해적들이 다들 stare 했대요. 자, to stare는 빤히 쳐다보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리사가 wink를 했어요. 파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0: 네, let's continue reading. The captain smiled another big smile.
2: Well, this is a nice surprise, he said.
0: He opened up the chest with the tip of his sword. It was full of gold.
3: Happy birthday to you!
2: Head for the nearest port, crew, said Captain Codspawn. We're going to have a party!
0: Okay, 자, 아주 우리 캡틴이 신났습니다. 왜냐면은 이 보물 상자에 금이 있네요. 와, 자, 여기에서 Well, this is a nice surprise. 뜻밖의 기쁜 소식이네, 아니면은 선물이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So the pirate opened up the chest with the tip of his sword. 네. 친구들, 캡틴이 검 끝으로 그 treasure chest를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it was full of gold. 금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운 항구로 빨리 출발해. 우리 이제 파티를 열을 거야. 네, 그래서 pirate party입니다. Let's continue reading. When they reached the port, they went to the Skull and Crossbones Inn. Captain Codspawn ordered lots of food. Pirate Sprocket had his violin. Pirate Owl had his drum. Pirate Busker had his flute. They played music while the other pirates danced. It was Captain Codspawn's best birthday ever. How to dance the pirate prance. Lift a leg for all to see. Slap your hands upon its knee. Clap your hands behind your back. Then give the other knee a whack. Three paces to the right you hop. Then round and round you go. Don't stop.
2: Next, put one thumb upon your nose and with the other touch your toes.
1: 네, 여기에서 they reached the port, 항구에 도착했고 they went to the skull and crossbones inn. 네, inn 친구들 여기에서 n이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inn은 호텔하고 좀 달리 뭐 여관 네, 좀 더 이렇게 저렴한데, 네,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제 음식을 많이 주문을 하고 또 춤도 추는데, 네, 여기 how to dance the pirate prance. 네, prance는 뭐 dance인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 춤을 출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데, 네,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touch your nose, 뭐 slap your knee,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박수도 치고 탁탁 네 그렇게 이제 음악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재밌어요. 네. Alright. So, three places to the right you hop. 뭐, 꽝쭉꽝쭉 뛰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Alright. That is it for the story. 자, 우리 이야기는 여기에 끝나는데 자,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Captain Codspawn's birthday pie 요리법 네, 한번 읽어볼까요? Captain Codspawn's birthday pie. 20 ship's crackers mashed. 5 spoonfuls of sugar. 3 lumps of butter. 1 jug of water. 5 flapping fish. 3 rusty cannonballs. 2 meters of old rope. 1 skull and crossbones. 1 old pair of smelly pirate socks. 1. In a big mixing bowl, mash the crackers. 2. Then add the sugar and the butter. Make sure the weevils, spiders, and beetles are well mixed in. 3. Add the water and stir. 4. Taste the mixture. If it is not piratey enough, add flapping fish, grated cannonballs, chopped up rope, shredded socks, and throw in a skull and crossbones. 5. Pour the mixture into a big dish and bake in the oven all night. 6. When it is cooked, serve to the captain. 7. Do not trip over the cat. Okay. 친구들, 재밌었죠? I really like that story. 좀 황당했지만 아주 재밌었습니다. I hope you enjoy this story as well. And next time, don't forget to come back. I have a new book for you. Okay. 자, 친구들, take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thank you for joining me. 자, 오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와우! 아이스크림 제목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친구들. Who likes ice cream? 자,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드세요. 오케이, 네. 아이스크림 누가 안 좋을까요? Maybe, I don't know.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everybody loves ice cream, right? 자, 우리 아이스크림 역사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참 재밌을 거예요. All right, we have three words for the day. 알죠? So let's check them out. The first word is flavor. Flavor, 맛.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 flavor. 네, 아이스크림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맛을 좋아해요? Flavor. What ice cream flavor do you like? Okay. Ingredient is our second word. Ingredient. 재료. 재료. And the last word is merchant. Merchant. 무역상. Okay, so we're going to learn these three words today. Let's begin reading. So, let's find out how, 언제부터 아이스크림을 먹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Questions, questions. Oh, what is ice cream made from?
1: When did people first eat it? How was ice cream made? Where is it sold and where is it eaten?
2: Who eats ice cream? Why do people eat ice cream?
0: The last question is easy to answer. We eat ice cream because we like it.
3: Too much ice cream is bad for you. Keep it for a treat.
0: Okay. 친구들, 질문들이 많죠? So many questions. 뭐,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아니면은 뭐,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면은 어디에서 팔아요? 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 너무 많이 먹으면, too much ice cream is bad for you.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냥 가끔 가다. 네,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ice cream, 다들 좋아하죠? Alright, let's find out more. What is ice cream made from? Ice cream is made from milk products, milk, cream, yogurt, or custard, and sugar. Then flavors like strawberry, chocolate, or vanilla are mixed in. Special ingredients are added to keep the ice cream fresh and easy to serve. Then it is frozen. Other ices like ice pops and sorbets do not use milk products. They are made from water, sugar, and flavorings. Okay, 자, 아이스크림은 어떤 재료로 갖고 만드는 건가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Okay, first of all, they're made from 뭐 우유, 뭐 크림, 요구르트, 카스터드, 뭐 그리고 중요한 거 설탕, 설탕이 들어가야 좀 달달해야 맛있죠? 자, then flavors like strawberry, chocolate, or vanilla are mixed in. This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Flavor는 맛이죠? 그런 맛들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고 초콜릿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렇죠? Alright, 자, flavor, 맛이에요. Continuing, special ingredients are added.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ingredient는 our second word, 재료죠.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신선하고 그리고 이제 쉽게 이렇게 이제 서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ingredients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자, other ice like ice pops and sorbet. Sorbet는 한국에서는 sherbet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그거는 유제품이 없는 그냥 이제 아이스하고 얼음하고 이제 뭐 sugar하고 flavors들이 있는 거예요. 네, let's move on to the first ice cream. The first ice cream in China. The first ice cream was made in China more than 3,000 years ago. It was made by mixing ice with milk and sugar. Making ice cream was a good way to keep milk fresh. Oh, it's freezing! Okay. 자, the first 아주 최초 아이스크림이 어디에서 만들었냐고요? 중국, 3,000 years ago. 와, 정말 옛날 옛날에. 그때는, 자, ice, it was made by mixing ice with milk and sugar. 자, 뭐, 간단하네요. 뭐, 얼음하고 우유하고 설탕.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 milk, 우유를 신선하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든 거예요. 하하! So, I did not know that. 몰랐어요. 이제 지금은 알아요. Let's move on to the next page. In Roman times, then, 1500 years later, the Romans made water ices. People say that the Roman Emperor Nero sent servants to run up the mountains to get snow and ice. These were mixed with fruit juices and honey to make water ices. Thank Jupiter for this water ice. 아, 자, 로마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then 1500 years later, the Romans made water ices. 자, 1500년 후에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they made water ices. 자, water ices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이 water ice는 그냥 얼음하고 이제 뭐 주스나 fruit, 과일 주스나 아니면 꿀이나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 먹은 거죠. 네, 그거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네요. Okay, let's read on. Marco Polo's ice cream secret. Marco Polo was a merchant from Venice in Italy. He traveled across China for 4 years, between 1271 and 1275. And some say he discovered the secret of ice cream. He then took this secret back to Italy. Oh, fantastico! Gelato! 네, 친구들, Marco Polo 아시죠? 네, he was a merchant, 네, from Italy. 자, merchant is our third word for today. 자, 무역상인데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가 아이스크림을 발견을 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Okay? We don't know for sure. 자, 그래서 친구들 한국에서도 젤라토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친구들 그 아이스크림은 이탈리안식 아이스크림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보면은 젤라토. 어, 엄마! 젤라토! 나 저거 한번 먹고 싶어. 네, 그렇게 말을 하세요. Alright,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We started our discussion about ice cream. Alright, very good. We are going to continue to learn more about ice cream. Join me next time. Take care. See you soon.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띵띵! 퍼지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3강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인사를 잘하는 예의 바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똑똑하게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친구들이 친해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오늘은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특성 중에서도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른한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아이네요. 우리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말하면 될지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또 고민도 많이 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주는 인기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기 있다 이런 표현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오늘 강의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입니다. Polite. Polite. Polite라고 하면 예의 바른 그리고 공손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거예요. 인사도 잘 하고요. 말도 예쁘게 하고 예의 바른 겁니다. 자, 이 단어 스펠링을 그대로 외워서 우리 오른쪽에 써볼 겁니다. Polite, P-O-L-I-T-E 라고 썼네요. 써볼게요. Polite, P-O-L-I-T-E. 자, 이렇게 쌤과 같이 쓸 때 여러분도 바로 이 단어를 외워버린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polite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건데요. 반대말도 있습니다. 반대말은 무례한이 되겠죠? 우리 무례한이라고 할 때는 rude. rude라는 표현을 써요. He is so rude 하면 그는 너무 무례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polite의 반대말로 같이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영어로 말을 할 때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들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please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I'd like a coffee까지만 말하지 말고 I'd like a coffee please라고 하면 이렇게 주문을 받을 때도 더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The boy is kind and polite 라고 했네요. 그 소녀는 kind, 친절하고 polite 하다. 어떤 거예요? 예의 바른 거죠. 그 소녀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어서 be polite to your parents 라는 문장이 있어요. be polite to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께 어떻게 해라? Polite. 더 예의 바르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Be polite to your parents는 부모님께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polite, 공손하고 예의 바른이라는 의미로 잘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Wise. Wise. Wise라는 것은 현명한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단어도 외워서 바로 한번 써봐요. Wise. W-I-S-E. Wise. 현명한 사람을 우리 wise person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의 foolish가 있고요. 또 stupid도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현명하는 wise, 어리석은은 foolish, stupid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얘네 정도는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wise, 현명한이라는 단어 우리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I know some wise people. I know some wise people 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알고 있대요. 누구를? Some wise people이니까 현명한 사람들을 몇명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It is wise to wait 라고 했어요. Wait 하는 건뭐 하는 걸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It is wise to wait 이라는 건 기다리는 것이 뭐하다? 현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현명해. 이런 의미로 쓰인 예문입니다. 자, 이렇게 wise라는 건 현명한 혹은 지혜로운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Popular. Popular. 인기 있는인데요. 자, 이 단어에서 강세부터 살펴보면 맨 앞에 이렇게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popular, popular 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자, 여러분, 이 단어에서 이 popular이라고 하는 부분을 밑줄을 쳐보면 얘는 people, people이라는 의미예요.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opular, 인기 있는. 자, 우리 이 단어 정말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런 단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스펠링을 직접 쓸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외워서 같이 써볼까요? Popular. P-O-P-U-L-A-R.읽을 때는 popular입니다. 자,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이란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He is very popular at school. Everybody loves him. 이라고 하면, 그는 학교에서 매우 뭐한 거예요? popular. 인기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친구 있지 않나요? 다들 친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인기 있는 친구. 이렇게 popular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사람만 인기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노래나 영화 같은 것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Listen, this is a popular song 하게 되면, 들어봐, 이거 진짜 popular한 노래야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popular 무슨 뜻이에요? 인기 있는 거죠. 이거 인기 있는 노래니까 한번 들어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opular이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 배운 단어들을 우리 크림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께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한다. 공손하거나 예의 바른이라는 성격 어떻게 말할 수 있죠? polite. polite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조언을 주는 현명한이라는 성격은요? 그렇죠. wis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wise라는

특성은 현명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기 있는이라는 단어는 우리 popular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단어들 꼭 기억해 주시고 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반드시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감정을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목표를 통해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나요? 중요한 시험이나 대회를 앞두고 긴장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잘 보거나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마치면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고 좀 쓸쓸해 보입니다. 외로운 감정, 쓸쓸한 감정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니까요. 뭔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나 봐요.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긴장하고 불안한 모습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시험이 끝났는데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죠. 이런 단어는 또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단어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proud, proud, proud인데요. 이 proud는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의미와 스펠링을 바로 외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이 단어를 써볼게요. proud, P-R-O-U-D, proud. 여러분, proud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자주 쓰여요. 밑줄 쳐두고 꼭 기억해 두세요. Be proud of. Be proud of 하면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예문 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자, 우리 be proud of 나와 있죠? 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My mom is proud of me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be proud of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나의 어머니는 나를 어때하세요? proud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신다. Your mom is proud of you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roud라는 단어를 기억하셨다면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nervous,

Nervous. 발음 주목해 주세요. Nervous라고 발음합니다. 이 nervous는 불안한이라는 뜻인데요. 불안한. 우리 언제 불안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을 때도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수행평가 발표가 있어요. 그럼 불안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써볼게요. Nervous, N-E-R-V-O-U-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요, nervous라고 읽습니다. Nervous는 불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불안할 수 있는지 우리 예문 빈칸 넣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I feel nervous about my test라고 했어요. 나는 시험 때문에 nervous한 걸 느껴. 이런 뜻이죠. 나는 시험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feel nervous 하면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어서 Don't be too nervous. It will be alright. 이라고 했는데요. 자, nervous 하지 마라는 것은 너무 뭐 하지 마? 불안해 하지 마라는 의미예요. 우리 불안해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해 줄수 있겠죠? Don't be too nervous. It will be alright. 너무 불안해 하지 마. 괜찮을 거야. 너 잘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nervous의 의미 잘 기억하셨나요?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onely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외로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써볼게요. lonely. L-O-N-E-L-Y. 읽을 때는 lonely가 됩니다. 자, 여러분, alone이라는 표현 알아두겠습니다. lonely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alone이라는 것은 혼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lonely는 외로운, alone은 혼자 이런 의미예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girl looks lonely. The girl looks lonely. 그 소녀는 어때 보여요? lonely 해 보여요. 외로워 보이는 거죠? The girl looks lonely. 그 소녀는 혼자 있고 좀 외로워 보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I live alone and I feel lonely라고 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I live alone. 나는 혼자서 살고 있어. 그리고 I feel lonely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Feel lonely 하시면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감정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볼게요. 자, 먼저 혼자 있고 쓸쓸하고 외로워요. 이런 감정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lonel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lonely 하면 외로운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불안해요. 이런 감정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nervous, nervou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을 정말 잘 봤어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 할 때는 proud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요정들과 함께 신발을 만들고요. 신발장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시겠습니까? 영어는 당연히 따라오고요. 준비되셨나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Elves and the Shoemaker의 바로 그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그 다음에 글을 만나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니까 이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장이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고요. 아내님께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네요. 톡톡톡톡 뭔가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요정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네요. 왜 만들어 주었을까요? 신발을

0: 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요? 저는 이 정도로 추측해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 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강의 200% 활용하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 하면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막 밥을 먹는데 먹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막 따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우리 뱃속에서는 위와 장이 움직이면서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즉, 입에서 한번 처리를 했지만 안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강의, 학교 선생님께서 펼쳐주시는 강의 그런 것들을 들었다면 꼭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소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있는 것 같은 경우 혹은 학교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유인물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복습을 해야 되겠죠. 따로 시간을 내서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강의는 들어보고 복습, 일일 학습 자료가 있잖아요. EBS의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죠. 그런 거 출력하셔가지고 단어도 한번 정리해보고 조금 써보기도 하고요. 이 내용 확인을 위해서 단계별 쓰기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쓰기 능력도 좀 길러보고요. 제가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확인해보면은 복습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 같은 경우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으니까 EBS의 펀리딩 탭에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뭐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 하고요. 그림, 글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또다시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강의를 그냥 그 강의만으로 100%로 딱 활용하지 마시고 복습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번 200%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읽어봐야 될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next morning, the shoemaker's wife said, "Those little elves have made us rich. We must thank them. Did you see how ragged their clothes were? I'll make new little shirts and coats and vests and trousers, and you make two tiny pairs of shoes." So that is what they did. A few nights later, they laid their presents on the workbench and hid behind the curtain. At midnight, the elves appeared. How happy they were to find their new outfits! They put them on and danced about. Then the two little elves skipped away into the night. And the shoemaker and his wife never saw them again. But they didn't mind, because they now had enough money to stop work for good. They both lived happily ever after.
0: 자, 신발장이의 부부는 어떤 결말로 끝맺게 될까요? 과연 장사가 계속해서 잘 되고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에 The shoemaker's wife said, 그 신발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Those little elves, 저 작은 요정들이 have made us, 우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주었냐면 rich, 부유하게 만들어주었어요. We must thank them.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너무 고마운 존재들이잖아요. Did you see how ragged their clothes?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간접 의문문의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직접 의문문 vs 간접 의문문. 자, 직접 의문문은 이런 거예요. 니몇 살인데? 좀 공격적으로 들리죠? 아, 이좀 너무 센데라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간접 의문문은 너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네라고 뭔가 약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조금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의문문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묻는 게 직접 의문문이고 말 그대로 간접 의문문은 조금 둘러서 묻는 것이다. 어떨 때는 예의를 표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의문문은 이런 거예요. Where is he? 아,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Where is he? 그가 어디에 있나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Where is he?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don't know라는 나는 모르겠다. 그 안에 의문문이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접 의문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 동사 순서를 직접 의문문은 동사 주어였지만 동사 주어 순서를 다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where he is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접 의문문의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아 where부터 is까지 이 덩어리가 I don't know라는 아, 그큰 문장 안에 얹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시간을 묻는 거예요. What time? 직접 의문문은 is it이 되겠죠. What time is it? 몇 시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접 의문문이 되면 이제 아시겠죠? Is it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I want to know.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What time it is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요. It is가 되겠죠. 이제 간접 의문문. 아, 이해가 잘 되시죠? 왜 쓰는지, 그리고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글에서 보았던 그 문장을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How ragged? 직접 의문문은 아, 너의 당신들의 옷들이 얼마나 낡았습니까? How ragged were their clothes? 그들의 옷이 얼마나 낡았나요? 라는 이게 직접 의문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Did you see? 당신은 보았습니까? 그러면 Did you see?라는 이 덩어리 안에 그 다음에 How ragged부터 나머지 간접 의문문이 얹혀 있는 거예요. How ragged. 그럼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게 주어인 거예요. Their clothes가 먼저 나오겠죠. Their clothes were 이렇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글 속에서 자꾸 접하다 보면은 쉽게 쉽게,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답니다.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I'll make new little shirts and coats and vests and trousers and you make two tiny pairs of shoes. 제가 만들겠습니다. 무엇을 만드냐면 새로운 작은 셔츠들과 코트들과, 왜냐면 지금 요정이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셔츠들, 코트들을 만들겠습니다. And vests. Vest라고 하면은 조끼입니다. 조끼. 조끼들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신사분이 조끼를 아주 근사하게 입고 계시죠. 그리고 또 무엇도 만드냐 하면 trousers. 바지도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지 표현 한번 볼까요? trousers라고 하면은 영국 쪽에서 바지고요. 아, 익숙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흔히 pants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미권에서 미국 쪽에서는 pants라고 합니다. 바지를 가리킬 때요. 자, 그런데 이 차이도 있는데요. pants를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pants가 북미 쪽에서는 바지인데요. pants가 다시 영국 쪽으로 오면은 팬티가 됩니다. 속옷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거한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여기 있는 trousers, pants, 하의를 가리킬 때는 항상 s를 붙입니다. 그리고 상의를 가리킬 때는 S를 붙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S가 있지만 원래 셔츠 하나를 할 때는 그냥 shirt S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요정이 두 명이니까 shirts라고 해서 S를 붙여놓은 건데 원래는 S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지는 항상 S가 붙어 있어요. 한명 입는 바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S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몸통 개념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셔츠는 그 안에 몸통이 몇 개가 있죠?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통이 하나가 딱 있기 때문에 shirt입니다. 자, 그런데 바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지, 다리를 몸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몸통이 하나, 몸통이 둘. 자, 그러면 바지를 만들 때는 이쪽 바지를 만들고 이쪽 바지를 만들어서 중간에를 이어 붙이잖아요. 그래서 trousers S가 붙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아, 하의를 설명할 때는 다리가 두 개이니까, 즉, 두 개의 피스를 만들어서 이어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S가 붙는다.
근데 셔츠는 그렇지 않다. 조끼든 셔츠든 코트든 전부 다 하나의 조각이다. 왜?

0: 몸통이 하나이니까 그렇게 본다라는 측면 기억하시면 이 궁금증이 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계속 해볼까요? And you make two tiny pairs of shoes. 그리고 당신이 두 개의 작은 신발을 만들어주세요. 두 켤레의 신발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여기서 you는 바로 남편이 되겠죠. 왜 신발을 만드니까요? 그러면 저기 앞에 있었던 I는 아내가 되겠죠. So that is what they did.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지금 이제 방금 보았던 것을 음원으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The next morning, the shoemaker's wife said, "Those little elves have made us rich. We must thank them. Did you see how ragged their clothes were? I'll make new little shirts and coats and vests and trousers, and you make two tiny pairs of shoes." So that is what they did.
0: The Elves and the Shoemaker의 바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A few nights later, 며칠 후에 they lay their presents on the workbench. 이제 그들은 laid, 놓아두었습니다. 그들의 선물들을 지금 뭐 조끼도 만들고 셔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왜그 요정들 옷이 낡아 있었잖아요. 그들의 작업대 위에 두었습니다. And hid behind the curtain. 그리고 그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부부가 숨었어요. At midnight, 자정이 되어서 the elves appeared.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How happy they were to find their new outfits. Outfits라고 하면은 밖에, out, 밖에, fit. Fit은 꼭 맞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 하면은 어원이 뭐냐 하면 make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만들어준 것. 그래서 옷이라는 의미가 되고 주로 outfit이라고 하면은 한 벌의 의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신사분이 한 벌에 맞춰서 입고 계시죠. 이런 게 대표적인 outfit입니다. 자, 그래서 자정이 되어서 그 요정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들은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They were to find their new outfits. 그 새로운 옷들을 그들이 발견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They put them on. 그들은 입었고요. And danced about. 막 펄짝펄짝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Then the two little elves. 그리고 그두 명의 작은 요정들은 skip 하면 이렇게. 이렇게 뛰는 거예요.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깡총깡총 뛰어서 가버렸습니다. Into the night. 밤 안으로, 어두컴컴한 밤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And the shoemaker and his wife never saw them again.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아하, 이 신발장이와 그리고 그 아내는 다시는 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은요. But. They didn't mind. 이 부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Mind는 생각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신경 쓰다, 꺼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도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혹은 꺼리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y now had enough money to stop work for good. For good이라면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넣어서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To stop work. 이제 일을 그만둬도 될 만큼, 영원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They both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들은 둘다그 이후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네요. 자, 어떻습니까? 재밌죠? 저도 아주 신나게 읽으면서 막 이렇게 율동도 하고요. 저도 아주 신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A few nights later, they laid their presents on the workbench and hid behind the curtain. At midnight, the elves appeared. How happy they were to find their new outfits! They put them on and danced about. Then the two little elves skipped away into the night. And the shoemaker and his wife never saw them again. But they didn't mind, because they now had enough money to stop work for good. They both lived happily ever after.
0: 자, 오늘도 여러 알아야 될 단어들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 Trousers. Trousers. These trousers are a bit tight. Vest. Vest. I'll make new little shirts and coats and vests and trousers. Outfit. Outfit.

0: How happy they were to find their new outfits. Skip. Skip. The two little elves skipped away into the night. For good. For good. They now had enough money to stop work for good.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강의 200% 활용하는 방법 가르쳐 주기입니다. 사실 부모님으로서 그리고 학교 교사로서 혹은 강사로서 학생들, 지도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강의를 봐라라고 하면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 아, 강의를 보면 아이가 다 알겠지. 아, 강의가 참 잘 돼 있으니까 다 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잘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이 강의는 아이가 영어를 터득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강의를 듣고요. 보통은 그리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가르쳐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나 학교 수업도 충분히 아 열심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나 하면 아 어떨 때는 복습을 해보고요. 어떨 때는 지금 제 이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같은 경우는 일일 학습 자료가 제작이 되어 있죠. EBSE 홈페이지에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프로그램 코너에 가면 일일 학습 자료라고 딱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단어, 문법 쓰기, 그 다음에 단계별 쓰기, 내용 확인 이런 것까지 쫙 해보면 복습이 자연스럽게 딱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강의 같은 경우는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고 나서 뭐 그날 바로도 좋고요. 혹은 며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아, 책의 재미도 느끼면서 영어도 같이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모를 수 있으니 이런 방법들을 안내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 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책 한 권을 뽑아서 우리 영어책을 읽으면서 영어를 쫙 느껴보는 그런 시간 한번 저와 가져보시겠습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Frog Prince의 바로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개구리 왕자 같은데요. 뭔가 저도 어릴 때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조동사. 조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동사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조동사 몇 개만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오늘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그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rog Prince, 그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쫙 펼쳐보니까요. 오, 여기 공주가 있습니다. 어떤 소녀가 있네요. 저 근데 소녀의 손에 노란색 공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찌감치서 멀리서 개구리 한 마리가 뭐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공주를 보고 있네요. Frog Prince니까 개구리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니까 아이고야, 어떡합니까? 물속에 공주가 공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공주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요. 개구리는 뭔가 약간은 미소가 살짝 있네요.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가보니까 개구리와 공주가 앉아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개구리가 뭔가 표정이 좀 야심차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자신 있게 보이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공주는 맞아 맞아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았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영어 학습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학습 팁한 가지는 바로 영어 독서를 할때 글의 이해도는 이라는 것을 주제로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 접하다 보니, 그리고 교과서와 학습서를 많이 보다 보니, 그리고 또 그런 교과서와 학습서는 항상 뒤에 문제들이 따라오잖아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글의 주제는, 이렇게 뭔가가 따라오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혹은 우리 친구들이 독서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책을 읽을 때는 100%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떨 때는 그큰 굵직굵직한 그 흐름을 쭉 이해를 하고 있고, 책의 재미를 느낄 만큼 잘 이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리말 책을 읽을 때딱그 정도만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매일매일 학습으로 접하다 보니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생소한 단어까지 다 알아야 될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을 때는 이해가 조금 덜 되더라도 모든 단어들을 막 사전에 찾고 모든 문법들을 검색을 해보고 알려고, 물론 그런 것도 정말 재밌다면 해도 되지만 그게 조금 안 당기는 날이라면, 좀안 해보고 싶은 날이라면은 이렇게 책을 재미를 기반으로 쭉 한번 편하게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요. 그게 영어의 유창성이나 정확성을 기르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올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The Frog Prince, illustrated by Alex Wilmore. Once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Molly, who lived in a grand castle. Every day, Princess Molly walked into the woods to play catch with her golden ball. She liked a spot close to a well the most. One day, Molly was playing catch as usual, but she missed the ball and it bounced into the well with a splash. The princess peered into the well and wailed.
2: "Don't upset yourself," said a croaky voice. "I can get your ball back."
1: Then a frog jumped onto the edge of the well.
3: "Really?"
1: Molly asked.
2: "Yes," replied the frog. "But what will you give me if I do?"
3: "Oh, anything," said Molly.
2: "Then promise that we will be best friends, and let me eat from your golden plate and sleep on your pillow," said the frog.
0: 자, 오늘은 The Frog Prince의 바로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보겠습니다. Once.

0: 프랑스 옛날 옛적에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Molly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냐면 공주가 살았습니다. 어떤 공주냐면 called Molly, Molly라고 불리는 공주가 한명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는 lived in a grand castle. Grand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그랜드가 들어가는 게뭐 있지?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그랜드 피아노가 생각이 나네요. 그랜드 피아노는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얇은 이런 피아노가 아니라 뭔가 웅장하게 이 속도 볼수 있는 그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 즉 웅장한 이런 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웅장한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Every day, 매일매일 프린세스 몰리 공주는 walked into the woods. Woods라고 하면은 나무 하나가 아닌 많은 나무가 있는 거니까 바로 숲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뭐 하려고 들어갔냐면 to play catch with her golden ball. 그녀의 황금 공. 와, 공주는 다르네요. 황금 공을 가지고 to play catch 이렇게 뭐 던졌다가 잡는 그런 공놀이를 하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She liked the spot.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그녀는 한 곳을 좋아했습니다. Spot이라고 하면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를 좋아했는데, close to a well. Well이라고 하면 우리가, you did it really well. 니그참 잘했다라고 할때그 well도 되는데 여기는 앞에 보니까 관사가 있네요. 이게 뭐지? 바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우물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떼는 저도 우물을 본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저는 동일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well이라고 하면은 우물입니다. 우물을 가리키죠. 여기에서 안에 물이 있으면은 이 양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길어서 쓰는 것이죠. 제가 해봐서 이렇게 잘 아는 게 아니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물과 가까운 그 장소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했냐면 the most. 가장 좋아했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발음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읽을 때 close라고 읽었었죠. close. 가까운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close인데, 문좀 닫아주세요 할 때, close the door please 할 때는 그 닫다라는 동사로 쓸 때는 close, sh 발음이 아니라 z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close라는 발음이 됩니다. close, close 이런 발음이 되겠죠. 자, 넘어갈까요?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ne day, 어느 날, Molly was playing catch as usual. 몰리는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공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But she missed the ball. 근데 그녀가 몰리 공주가 공을 놓쳤고, and it bounced into the well with a splash. 그리고 나서 그게 통통통통 튀어서 into the well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With a splash,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우물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황금 공이니까 막 깔아앉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아, 어떻게 될까요? 이 공을 다시 끄집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Once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Molly, who lived in a grand castle. Every day, Princess Molly walked into the woods to play catch with her golden ball. She liked a spot close to a well the most. One day, Molly was playing catch as usual, but she missed the ball and it bounced into the well with a splash.
0: 자, 공주가 공을 다시 꺼낼 수 있을까요? The princess, 몰리 공주는 peer into라고 하면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아, 내공 어디 갔지? 아, 잘안 보이네.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Into the well. 지금 제가 우물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한번 연기를 해보았습니다. And wailed, wail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울부짖다. 아이고, 내 황금 공 어디 갔어? 이렇게 울부짖는 게 wail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 전부 다 보다입니다. Peer도 보다, see도 보다, look도 보다, watch도 보다, 전부 다 보다인데 이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이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아유, 모기가 있네. 아, 네, 이럴 때요. 이럴 때는 C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 모기가 있네. 제가 모기를 보려고 본게 아니고요. 모기가 제 시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촬영을 막 하고 있는데.

0: 아, 모기가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see는 보이다라는 의미예요. 보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 보이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고 해석은 보다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의미, 그 어감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보려고 본게 아니라 제 시야 안에 들어온 게 see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look은 뭐냐면은 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기가 저를 물것 같아요. 아, 이거 물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어디 있는지 제가 그 모기를 찾아서 제 시선을 모기로 향해야 되겠죠. 그럴 때 look을 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모기를 찾아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자, look 했는데 이제 모기도 아는 거죠. 아, 나 잡히겠네. 그래서 모기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 시선이 그 모기의 움직임을 따라서 막 가겠죠. 모기가 뭐 이러면서 이제 제 시선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watch입니다. watch 같은 경우는 영화라든가 이런 어떤 뭐 사물이라든가 혹은 우리 야구 게임 같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을 집중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것,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것, 이게 watch입니다. peer은 뭐냐 하면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연못 속에 황금공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 갔지라고 하면서 막 유심히 보는 거 있잖아요. 보일 듯말듯잘안 보이는 거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 그런 게 유심히 보다, peer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아, 이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모기 한 마리 떠올리시면서 see, look, watch, peer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 볼까요? Don't upset yourself, said a croaky voice. 자, 이상합니다. Don't upset your voice.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네요. 아이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 upset 하면 속상해 하다. said a croaky. croaky 하면 개굴. 개굴, 개굴개굴 거리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I can get your ball back. 내가 너의 공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개굴개굴 거리는 목소리다 보니까 개구리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제가 can에다가 밑줄을 쳐두었는데요.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 바로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조동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적어두었습니다. 다른 조동사들도 많습니다. must나 will이나 may 같은 이런 조동사. 그러면 조동사는 뭐냐 하면은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가 바로 조동사입니다.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그러면 동사를 도와줘야 되니까 동사 옆에 딱 붙어 있겠죠. 항상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면서 동사를 도와줍니다. 의미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조동사가 대신 들어줍니다. 그 짐이 뭐냐 하면은 동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시제입니다. 동사에 시제가 있다면 그 시제를 조동사가 대신 들어드립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시제는 조동사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는 항상 원래 그대로 동사 원형을 쓰겠죠. 왜? 조동사가 다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렇게 외우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너는 법을 지켜야만 해. 법을 지킨다가 아니라 지켜야만 해. 라고 의무감을 나타낼 때는 앞에 이렇게 아, 조동사 must를 써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이 책을 준다가 아니라 줄 것이다. 뭐 미래를 표현하거나 의지를 표현할 때는 will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너는 집에 가도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아, 허락을 나타낼 때, 허락을 해줄 때 you may go there. 아, 이제 넌 이제 거기에 가도 돼. 어딘가로 가도 됩니다. 라고 할때 이렇게 may라는 거 이런 조동사 조동사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냥 세 가지로 조동사의 개념을 딱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조동사들도 있다 또 앞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I can get your ball back 아 내가 너의 공을 가지고 온다가 아니라 가져다 준다 이게 아니라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Then a frog jumped onto the edge of the well. 그리고 난 다음에 개구리가 jumped onto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냐면, edge라고 하면 모서리, 가장자리거든요. 그 우물에 가장자리를 올라갔습니다. Really? Molly asked. 진짜로? Molly가 물었습니다. Yes, replied the frog. 아, 당연하지.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But what will you give me if I do?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니 나한테 뭐줄 건데? 내가 그래 하면은 공 갖다 주면 니 나한테 뭐줄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구리가. Oh, anything, said Molly. 아, 몰리가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무엇이든지. 라고 몰리가 이야기하네요. Then, promise. promise는 바로 약속해줘. 맞죠? 약속하다입니다. 약속해줘. That we will be best friends. 이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면 we'll be best friend.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고 let me eat and let me eat from your golden plate. 너의 황금 접시 위에서 나도 음식을 먹게 해주고 and sleep on your pillow. 그리고 너의 베개 위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약속해줘. 아, 상당히 약속이 구체적이네요. said the frog. 개구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공주는 이것을 승낙을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우리 이 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e princess peered into the well and wailed.
2: Don't upset yourself, said a croaky voice. I can get your ball back.
1: Then a frog jumped onto the edge of the well.
3: Really?
1: Molly asked.
2: Yes, replied the frog. But what will you give me if I do?
3: Oh, anything, said Molly.
2: Then promise that we will be best friends, and let me eat from your golden plate and sleep on your pillow, said the frog.
0: 자, 오늘도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었죠. 그것들을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 Grand, grand. A princess lived in a grand castle. Well, well. The princess liked a spot close to a well the most. Peer, peer. The princess peered into the well. Wail, wail. When I start to cry, I usually wail. Promise, promise. Then promise that we will be best friends, said the frog.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독서를 할 때 글의 이해도라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국어가 우리말이잖아요. 한글 그리고 우리말인데 이 우리말 책, 한글로 돼 있는 책을 읽더라도 아이나 우리 성인들도요. 어떤 책을 읽을 때 100%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놓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놓치는 부분이 있고 아, 이 책을 즐길 만큼 그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면 그냥 어떨 때는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책을 읽을 때는 우리의 그 기대가 많이 높습니다. 왠지 영어책을 아이가 읽을 때는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리고 시험과 연관이 되는 그런 글들은 100%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지 시험도 잘 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은 어떨 때는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주셔야 아 그래야지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다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읽고 있고 아 뭔가 모를 것 같은데 아 요거 혹시 알아? 요거 알아? 요거는 무슨 의미야? 이렇게 정확도나 계속해서 뭔가를 꼼꼼하게 알아라는 뉘앙스 그런 어감을 좀 풍기신다면 아이가 아 나 이거 그냥 읽고 싶은데 아 왜 자꾸 물어보시지? 혹은 이런 걸 약간은 개입이나 간섭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할 때 글의 이해도가 100%인 경우는 잘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니 아이가 책을 다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다독을 하게 되면 결국 접하는 영어 양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스테파니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단어와 영어 표현들을 재미있고 쉽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영어로 일기까지 써볼 거예요. 자, 오늘은 정말 스페셜, 특별한 수업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할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Let's say hi to our new friend, James. James는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할 친구인데요. 이제까지 저희와 함께 Tweet English를 배우면서 영어를 공부해왔다고 해요. 또 오늘은 자신이 직접 쓴 영어 일기까지 가져와봤다고 하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1: Hi, my name is James. Nice to meet you. I want to study hard with you guys. Then, shall we take a look at the diary I wrote?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pitched our tent. My mom started a campfire,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It was really great.
0: 아, 제임스는 저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다녀왔대요. 저도 정말 캠핑 좋아하는데요. 캠핑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자연도 구경하고 정말 재밌잖아요. 그럼 오늘은 저희가 제임스의 캠핑 일기, 캠핑 다이어리를 함께 읽어보면서 새로운 단어, vocabulary, 표현,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까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꽤 긴 문장이죠? 한번 쪼개서 볼게요. 첫 번째는 went, 이제 go, 가다의 과거형 갔다죠? went이죠. I went camping. 나는 캠핑을 갔다. 누구랑? With my family. 그럼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간 거죠. 언제 갔는지도 문장에 함께 나오네요. 바로 last weekend, 저번 주말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되죠. 다음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pitched a tent. 자, 이렇게 긴 문장이 있죠. 쪼개서 한번 볼게요. As soon as, 정말 자주 쓰고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매일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뭘 하자마자였을까요? Arrived, arrive, 도착의 과거형인 arrived. 뒤에 D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도착하자마자. 캠프사이트, 캠프장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we pitched our tent죠. 여기서 pitch라는 단어는 설치하다, 치다 뭐 이런 동사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텐트를 설치했다라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우리는 캠프장에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쳤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pitched our tent.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좀 단순한 문장이죠? My mom started a campfire. 같이 읽어볼게요. My mom started a campfire.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 campfire밖에 없어요. 캠프파이어예요, 말 그대로. 캠프장에서 피우는 불이죠? 엄마는 캠프파이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My mom started a campfire.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ate. Eat, 먹다의 과거형인 ate, 먹었다죠. 뭘 먹었을까요? 바로 바베큐입니다. 바베큐죠. 캠핑장 가면 맛있는 바베큐 먹잖아요. 하지만 그냥 바베큐가 아니라 That my dad cooked. 아버지가 요리해 주신 바베큐인 거죠. 여기서 cook는 요리하자. 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빠가 요리해 주신 바베큐를 먹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죠. 자, 마지막 문장 봅시다. And it was really great. James의 소감이에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And it was really great.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일기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럼 이번 일기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자, 그럼 이 일기에 있었던 중요한 표현과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퀴즈로 복습해 볼까요? Went. Went. As soon as. As soon as. Pitched. Pitched. Campfire. Campfire. Cooked. Cooked. Barbecue. Barbecue.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 blank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go의 과거형 went죠. 나는 저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갔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좋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blank,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blank our tent. 문제가 무려 두 개죠.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맞아요. 첫 번째는 아까 알려드린 표현 as soon as, 하자마자 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 pitched, 설치하자 라는 동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pitched our tent. 캠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텐트를 세웠다. 이렇게 두 번째 문제죠. 다음 문제 볼게요. My mom started a blan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Campfire, campfire죠. 엄마는 campfire를 시작했다. My mom started a campfire. 같이 읽어볼까요? My mom started a campfire.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And I ate blank that my dad cooked.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바베큐죠. 아까 아빠가 요리해 주신 바베큐를 먹었다. ate barbecue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이렇게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자, 그럼 다시 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복습해 볼까요?
1: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pitched our tent. My mom started a campfire,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It was really great.
0: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나는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pitched our tent. 우리는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쳤습니다. My mom started a campfire. 엄마는 캠프파이어를 시작하셨어요.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그리고 나는 아빠가 요리해 주신 바비큐를 먹었습니다. It was really great. 정말 훌륭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숙제는 직접 일기를 써보면서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일기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The Turtle Ship.
1: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예요.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들을 알아왔는데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더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신나게 영어를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첫 번째로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님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 한 분이세요. 그럼 혹시 이순신 장군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맞아요. 바로 거북선이죠? Turtle Ship. 오늘은 Turtle Ship, 거북선을 통해 다양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해요. 영어 문장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거북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The turtle ship was used even before the war. 거북선은 인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150년 전 조선왕조실록에 왕이 임진강 나루를 지나다가 귀선과 외선으로 꾸민 배가 해전 연습하는 모양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선이 바로 거북선, the turtle ship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turtle ship은 이순신 장군님이 만들었어요. 배 위에 판자를 덮고 그 위에 뾰족뾰족한 sharp한 쇠못을 박아놔서 적들이 올라가지 못했고요. 동시에 대포를 쏘고 노를 저을 수 있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Also, it was very, very strong.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적들의 배와 부딪혀도 끄떡 없었다고 해요. 거북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문장들을 한번 배워볼까요? 그럼 문장들에 필요한 단어들을 먼저 알아볼게요.
0: Keywords. Ship. Turtle. War. Sharp.
1: Okay, today's keywords. 첫 번째로 이순신 장군님은 뭘 타고 싸웠죠? 배를 타고 싸웠죠? 배는 ship. S랑 H가 만나면 sh, sh 소리가 나요. 잘 들어보고 따라해보세요. Listen and repeat. Ship. One more time. Ship. Excellent. Next word. 거북선은 거북을 닮았어요. 거북은 turtle. One more time. Turtle. Great. Next word. 임진왜란은 바다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전쟁은 war. War.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요. R 발음도 어렵지만 W 발음도 어려운 발음이에요. 자, 입을 작고 동그랗게 모아주고 입 속 공간을 넓혀주고 w, w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W, w. Great. 자, 그럼 단어를 잘 듣고 따라해 볼게요. War. One more time. War. Great job. Our last word. 거북선 위에 뾰족뾰족한 쇠못이 박혀 있었죠? 뾰족하다는 sharp. 아까 ship에서 나온 것처럼 S랑 H가 맞나요? 여기서 sh, sh 소리 나는 거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arp. Excellent. Now let's go make the sentences. Let's go. Okay, our first sentence. There was a war in the late 16th century. 전쟁은 16세기 말에 일어났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There was a war. 언제 일어났죠? 16세기 말에 일어났어요. In the late 16th century. Okay, let's read it together. There was a war in the late 16th century. Excellent. Okay, on to our next sentence. Admiral Yi Sun-shin designed the turtle ship.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자,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Designed the turtle ship. 오늘 배운 단어 두 개가 나왔죠? 누가 만들었죠? Admiral Yi Sun-shin. Okay, let's read the sentence together. Admiral Yi Sun-shin designed the turtle ship. All right, you guys are doing great.

Alright, I had a lot of fun with you guys. 오늘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배운 거 꼭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다음 시간에 더 신나는 토픽으로 함께 만나요. See you again later. Bye!

0: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영어 동요의 세계로 떠날 준비되었나요? Very good. 오늘 함께할 노래의 제목 알아볼까요?
1: Today's song. Skidamarink.
0: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의 제목은 Skidamarink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Skidamarink. Skidamarink. 좀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노래를 신나게 따라 부르다 보면 쉽게 익힐 수 있답니다. Skidamarink.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스키더마링크 잘 들어보았나요? 노랫말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나요?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세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두 사람이 손가락으로 예쁘게 하트를 그리고 있네요.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랑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바로 love입니다. love, love. 사랑하다.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아침이 밝았어요. 커튼을 쫙 펴고 아침을 맞이해야겠죠? 하루 중 아침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요? morning입니다. morning, morning. Very good. 다음 단어는, 아주 바쁜가 봐요. 점심 식사로 피자를 간단히 때우고 일하고 있네요. 이처럼 점심 식사를 하는 점심 또는 오후를 뜻하는 단어는요? 바로 afternoon입니다. afternoon, afternoon. Awesome. 다음 단어 볼까요? 자, 저녁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숙제를 열심히 한다고요? 좋아요. 저녁 또는 밤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요? evening입니다. evening, evening. Great work.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단어예요.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이것은 달이죠. 달을 부르는 영어 이름은요? moon입니다. moon, moon. Great work!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이 다섯 개의 단어 잘 기억해 두어야겠죠? 노랫말에 더 많은 단어가 나온답니다. 랩비트에 맞춰서 신나게 따라 익혀 보세요.
1: Let's go. Love.
0: 사랑하다.
1: Morning.
0: 아침.
1: Afternoon.
0: 점심. 오후.
1: Evening.
0: 저녁. 밤.
1: Moon.
0: 달.
1: Underneath.
0: 아래.
1: I.
0: Da.
1: You.
0: 너.
1: And.
0: 그리고. 자, 이제는 저와 함께 다섯 개의 주요 단어를 신나는 리듬에 맞춰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하트, 사랑해는 love. love. 아침이 찾아오면 morning, morning.

여러분, 점심 시간 afternoon, afternoon. 저녁 시간은 evening, evening. 밤하늘의 달은 moon, moon. That was awesome.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문장 공부에 도전해 볼까요? 오늘의 노래 Skidamarink에는 아주 예쁜 말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문장을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따라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나는 아침에도 널 사랑하고 점심에도 사랑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love you in the morning and in the afternoon. I love you in the morning and in the afternoon. Very nice. 다음 문장이에요. 나는 저녁에도 널 사랑하고 저 달 아래에서도 사랑해. 이렇게 말해봅니다. I love you in the evening and underneath the moon. I love you in the evening and underneath the moon. Fantastic!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노래를 불러볼까요? Skidamarink, shall we start?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오늘 노래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표현은요. I love you입니다.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죠? 이제는 노래로도 표현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만약에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을 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친구가 기다려줬을 땐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사과하고 또 고맙다고 말을 하는 방법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say thank you and sorry.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5 Monday I'm sorry I'm late. I can apologize and say thank you.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볼게요. 그럼 그림을 보시죠. 짜자! 그림을 보니까 우리 놀이동산 앞에서 친구들이 약속을 하고 만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좀 짚고 넘어가 볼 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어 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miss입니다. 이 miss는 I miss you 할 때처럼 그리워하다 라고 쓸 수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도 쓰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놓치거나 뭔가 타야 할 것을 놓쳤을 때도 이 똑같은 miss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I miss the bus 하면은 난 버스를 놓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iss 한번 발음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miss miss miss 네, 오늘 Today's Dialogue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일지 한번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는 wait for입니다. wait는 기다리다죠. 근데 이제 for를 붙이면 그 뒤에 내가 기다리는 대상, 사람을 넣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를 혹은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ait for wait for wait for good 자, 이제 마지막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still. 자, still은 여전히 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이 단어의 쓰임새는 이따가 Today's Dialogue 들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일단 발음 따라해 보세요. still. still. still. very good. 그럼 오늘의 대화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2: I'm sorry I'm late. I missed the bus.
1: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2: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1: No problem. I just got here too.
2: Still, that's very kind of you.
1: Come on, let's go in together.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복습할 표현은 바로 I'm sorry, I'm 땡땡입니다. 내가 뭐뭐 해서 미안해 라는 표현이에요. I'm sorry, 너무 쉽죠? I'm sorry는 미안해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I'm sorry 하고 I'm 땡땡, 내가 어떤 상황이어서 미안해. 그 상황 때문에 어떤 불편한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늦어서 미안해. 내가 늦었어. 그럼 늦은 거에 대해서 한번 사과를 해볼까요? 내가 늦어서 미안해는 I'm sorry I'm late. 네, 늦은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I'm sorry I'm late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네, 이렇게 늦었을 때는 꼭 사과하기.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과를 했으면 그런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따뜻한 표현이에요. 바로 괜찮아 라고 안심시켜주는 표현인데 That's okay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kay. 네, 그래서 okay는 괜찮은, 괜찮다라는 뜻이잖아요. That's okay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괜찮아라는 이 같은 표현을 갖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Okay 말고 alright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hat's alright. That's alright. That's alright. 네, 상대방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해하면 이렇게 안심시켜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표현, 이제는 고마운 마음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자, 고마운 거는 우리 항상 고마워할 때 thank you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당신이 뭐뭐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thank you for 한 다음에 그 상대방이 해준 그 고마운 행동을 넣으면 되는데 보통 이 행동에는 ing를 붙여서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할까요? 처음에 이제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라고 말을 해볼게요.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러면 뭐 기다리다는 wait인데 제가 또 ing 붙인다고 말했죠? 그러면 thank you for waiting for me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waiting 기다리 나를 기다려주는 그 행위 그리고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repeat after me.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Very good. 이런 표현들 다 이제 배워봤으니까 그럼 퀴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늦어서 미안해 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땡땡, I'm late.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아, 이건 너무 쉬운데. 미안해가 들어갔으니까 I'm sorry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Very good.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Put the words in order. 네,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장을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일단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니까 고마워. Thank you가 나와야 되겠죠. 네, thank you. 근데 뭐뭐에 대해서 그 행위를 뒤에 이제 그 넣어야 되니까 thank you for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줘서 고마우니까 thank you for waiting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다려준 거죠. for me 이렇게 하면 thank you for waiting for me라는 아주 근사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Good job.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선생님 먼저 약속 시간에 늦은 남자의 역할을 맡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되어서 이 빈칸에 알맞은 단어들을 채워나가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사과하면서 시작할게요. 늦어서 미안해. 버스를 놓쳤어. I'm sorry. I'm late. I missed the bus.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제 안심시켜 주시면 돼요.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땡땡. 오케이.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는 이제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죠.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안심시켜 준건 어떻게 할까요? 자, 기억해 보세요. 3, 2, 1. That's okay. 라고 말을 했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해 보세요.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Very good.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고맙다고 표현을 하네요. 아,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 또 안심을 시켜주네요. 괜찮아. 나도 방금 도착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땡땡. I just got here too. 나도 방금 도착했어. I just got here too. 근데 또 괜찮아를 다르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no 땡땡이니까 no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3, 2, 1. 네, no problem. 이렇게도 말을 하죠. 혹시 기억났나요? No problem. I just got here too.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No problem. I just got here too. No problem. I just got here too. Good.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정말 고마워. 너 정말 친절하다. Still, that's very kind of you. 그래서 여러분이 자, 같이 들어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Come on, 땡땡, go in together. 자, 우리 땡땡 이 빈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3, 2, 1.
Let's go in together.

네, 함께 이렇게 하자라고 제시하는 표현이니까 let's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Come on, let's going together. Come on, let's going together. Good job. 자, 그럼 이제 우리 역할 바꿔볼 시간이에요.

0: 는그 표현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I miss the bus 하면은 여기서 miss는 그립다가 아니라 놓쳤다. 그래서 버스를 놓쳤다라고 해서 I miss the bus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빈칸 채워주세요. 3, 2, 1. 네, I'm late. I'm late는 내가 늦었다.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네요. 자, 따라해보세요. I'm sorry I'm late. I miss the bus. I'm sorry I'm late. I miss the bus. 그래서 제가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할게요.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그랬더니 여러분이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라고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고맙다고. 그러면 thank you for 땡땡 me. 자, 나를 기다려줘서라는 말을 한번 넣어볼까요? 3, 2, 1. 네, waiting for, wait for, 누구를 기다리다. 그래서 이제 thank you for 하니까 ing 써서 waiting for me 라고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괜찮아. 나도 방금 도착했어. No problem. I just got here too.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정말 고마워. 정말 너 친절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땡땡. That's very kind of you. 자, 너 정말 친절하다. 너 정말 착하다라는 말은 That's very kind of you인데, 그래도 라는 말. 우리 아까 배웠었죠? 그래도 뭘까요? 3, 2, 1. Still. 그쵸? 자, 따라해보세요. Still. That's very kind of you. Still. That's very kind of you. 그래서 제가, 자, 같이 들어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Come on, let's go in together.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우리 오늘은 I'm sorry, I'm 그리고 thank you for 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고마움과 또 미안함을 전달하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따뜻한 마음을 한번 영어로 잘 전달해 보세요. 오늘 복습한 내용들 다 너무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짜잔!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학교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시간을 언제나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시간에 관련된 표현들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time.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0: Week 25. Tuesday. What time is it now? I can ask and tell the time.
1: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 먼저 볼게요. 타다! 그림을 보니까 친구들이 시계를 가리키면서 뭔가 이렇게 서둘러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본다고 했는데 우리 단어들도 몇 개 짚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 o'clock입니다. 우리 8시, 9시 이렇게 정각을 말할 때는 o'clock라는 단어를 써줘요. 그래서 7시면 7 o'clock, 8시면 8 o'clock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뭐 8시 15분, 9시 45분 이렇게 정각이 아닌 시간에는 o'clock를 사용할 수 없단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o'clock, o'clock, o'clock. Very good. 우리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면 이제 늦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시간에,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학교 시간에 늦었어요. 그럴 때 우리 late라는 단어를 써주죠. 자, 따라해보세요. late, late, late. 네, 그래서 나 늦었어. I'm late. 뭐, 나 늦을 것 같아. I'm going to be la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단어, hurry. 자, 따라해보세요. hurry, hurry, hurry. 네, 시간이 없어서 서둘러야 할 때 hurry라고 하죠. 우리 서둘러야 해 하면 we need to hurry. 그리고 서둘러는 hurry up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럼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이런 단어들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2: What time is it now?
0: It's 8 o'clock. We're going to be late.
2: What time does school start?
0: It starts at 8:30.
2: It's time to go. We need to hurry.
0: Okay, let's run.
1: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어떤 표현들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 What time is it now?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what time 하면은 몇 시라는 뜻이고 what time is it? 하면은 몇 시야? 라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now를 이렇게 딱 집어서 지금이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몇 시야? 라는 표현이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Good. 그러면은 우리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거기 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it's 땡땡 o'clock. 우리 정각일 때는 o'clock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8시 40분, 뭐 9시 15분 이런 거 말고 8시, 9시, 10시 이렇게 정각일 때만 it's 땡땡 o'clock라는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it's로 보통 많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it's 땡땡 o'clock. 근데 우리 8시야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it's 8 o'clock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t's 8 o'clock. It's 8 o'clock. It's 8 o'clock. Very good. 그럼 우리 또 다른 질문 표현을 한번 배워봅시다. What time does 땡땡 start? 그래서 땡땡은 몇 시에 시작해? 라고 시작하는 시간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What time, 몇 시, 그리고 start, start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시작, 그래서 몇 시에 시작해?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해?를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 time does school start?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What time does school start? What time does school start? What time does school start? Excellent.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답을 한번 해볼까요? It starts at 땡땡. 자, 여기 start라는 단어가 또 들어갔죠? 시작하다. 그리고 항상 몇 시에 시작해 이렇게 시간을 얘기할 때는 a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it starts at 하고 그 몇 시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우리 8시 30분에 시작해 라고 말을 해볼까요? 그럼 it

starts at 8:30.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t starts at 8:30. It starts at 8:30. It starts at 8:30. Good. 우리 이렇게 시간 관련된 표현들 복습해 봤으니까 퀴즈를 풀어 볼게요.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 주세요. 우리는 서둘러야 해. We need to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자, 이 빈칸을 채워 주세요. 3 2 1 서두르는 건 hurry였죠? 네, 따라해 보세요. We need to hurry. We need to hurry. Very good. 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알맞은 답변을 골라주세요. 우리 그림 보고 이 질문, What time is it now? 자, What time is it now?는 지금 몇 시야? 죠? 그럼 그림을 보고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 시계를 한번 볼까요? 시계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1번 7 o'clock일까요? 2번 8 o'clock? 3번 8:30? 3, 2, 1? 네, 8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2번 8 o'clock입니다.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의 인물이 되어서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먼저 오빠 역할을 맡아볼 테니까 여러분이 여동생 역할을 맡아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대화해보세요. 오빠인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몇 시야? What time is it now? 몇 시였죠 아까? 8시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8시야 우리 늦겠어 라고 재촉해요. 자, 8시야 그러면 It's 8 땡땡 하고 말을 해주면 되고 우리 늦겠어 라고 재촉하는 거 We're going to be late. 네, 늦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8시야, 8시 정각이야. 어떻게 말할까요? 자, 빈칸에 채워주세요. 3, 2, 1. 네, o'clock. 딩동댕. 네, it's 8 o'clock 라고 말해주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It's 8 o'clock. We're going to be late. It's 8 o'clock. We're going to be late. It's 8 o'clock. We're going to be late. Very good. 그래서 제가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해? 라고 물어봐요. What time does school start? 그랬더니 여러분이 8시 반에, 8시 30분에 시작해? 라고 답을 하는데 그러면 it 땡땡 at 8:30 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시작하니까 start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It starts at 8:30. 자, 따라해보세요. It starts at 8:30. It starts at 8:30. It starts at 8:30. Good. 그래서 제가 아, 이제 갈 시간이야. 우리 서둘러야 해. 라고 말합니다. It's time to go. We need to hurry. 그랬더니 여러분이 좋아, 뛰어가자. 라고 말을 하네요. Okay, let's 땡땡. 뛰어가자. 어떻게 말할까요? 3, 2, 1. 네, let's run 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Okay, let's run. Okay, let's run. Okay, let's run. Good job. 자, 이제 우리 역할을 바꿔볼게요. 그럼 이번엔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친구들이 먼저 물어봐 주세요. 지금 몇 시야? 그러면 땡땡 is it now? 라고 물어보면 돼요. 빈칸에 몇 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 2, 1 What time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그래서 제가 8시야 우리 늦겠어 라고 말해요. It's 8 o'clock. We're going to be late. 그랬더니 여러분이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해? 라고 물어봐요. 자,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해? 그러니까 What time does school? 땡땡. 자, 시작해, 시작해 라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3, 2, 1 Start. 네, 다시 start가 나왔네요. 자, 따라해보세요. What time does school start? What time does school start? What time does school start?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시 30분에 시작해. 네, 8시 30분에 시작. 그러니까 제가 It starts at 8:30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재촉을 해보세요, 한번. 이제 갈 시간이야. 우리 서둘러야 해. 라고 말을 하는데, 자, It's time to go. 이제 갈 시간이야. Time to go. We need to, 땡땡.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 무언가 서둘러야 할때 어떤 단어를 쓰죠? 3, 2, 1. 네, hurry. Hurry였어요. We need to hurry. 우리 빨리 가야 해. 우리 서둘러야 해. 라는 말입니다. 자, repeat after me. It's time to go. We need to hurry. It's time to go. We need to hurry. It's time to go. We need to hurry. 네. 그래서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제가 좋아. 뛰어가자. 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Okay. Let's run. Very good. Guys,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오늘 우리 시간 관련된 표현들 복습해 봤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What time is it now? It's 8 o'clock. What time does school start? It starts at 8:30.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시간을 묻고 답하는 방법을 복습해 봤어요. 이제 시간 약속도 영어로 자신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오늘 복습한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우리 모두 내 마음속에 짜잔!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오늘은 주말 계획을 묻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그런 표현들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make plan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0: Let's go. Let's grow.
1: Week 25. Wednesday. Do you want to come? I can make plans for the weekend with my frien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함께 보시죠. 타다! Look at the picture. 친구들이 이 영화 포스터 앞에 서 있네요. 그죠? 우리 이 영화 포스터에 movie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이 단어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movie는 영화라는 뜻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movie, movie, movie. 네, 선생님도 영화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영화를 어디에서 볼까요? 영화를 보는 곳은 영화관이죠. 영화관은 영어로 theater라고 합니다. cinema라고 하기도 하고 theater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theater는 우리가 콘서트나 연극을 보는 극장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화관, 영화를 보는 영화관을 꼭 이렇게 특정해서 말하고 싶으면 movie theater 이렇게 같이 붙여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theater, 이 th 발음 좀 주의해서 한번 선생님과 발음해 보세요. theater, theater, theater. Very good. 자, 우리 세 번째 단어, in front of, 뭐뭐의 앞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in front of 한 다음에 뒤에 어떤 우리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물체나 장소를 붙여서 얘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친구들이 우리 영화 포스터 앞에 서 있죠? 그러면 they are in front of the movie poster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발음해 보세요.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Very good. 자, 이렇게 단어들도 짚어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2: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1: I'm going to watch a movie. Do you want to come?
2: Sure. What time should we meet?
1: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2: Okay. See you on Saturday.
1: Great. I can't wait.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복습할 표현은 바로 타다! Do you want to come? 이라는 표현이에요. 너도 올래? 같이 갈래? 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Do you want to? 그러면 너는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come 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come은 오다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내가 그 약속한 그 장소에 너도 올래?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그 계획,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너도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want to come? 자,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Do you want to come? Do you want to come? Do you want to come? 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초대할 때 이 질문을 쓰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봅니다. What time should we? 땡땡. 이것이야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 계획을 짜는 건데 우리 몇 시에 땡땡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should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우리 몇 시에 뭐뭐 해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강요적인 게 아니라 우리 좀 그 자연스럽게 같이 시간을 정하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what time should we 땡땡 우리 이 빈칸에 만나다 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몇 시에 만나는 게 좋을까?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What time should we meet?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time should we meet? What time should we meet? What time should we meet? Very good.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우리 어디 앞에서 만나자 라고 한번 약속을 정해볼까요? 우리 뭐뭐 앞에서 만나자. 일단 만나자니까 let's meet. Let's meet. 그러면 우리 만나자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in front of를 썼으니까 뭐뭐 앞에서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앞에서 우리 만나자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를 제안해 봅시다.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Very good. 근데 여기에서 우리 똑같은 이 문장에다가 시간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 맨 끝에 at를 넣어서 몇 시를 넣어주면 돼요. 우리 시간 앞에는 항상 at가 붙는다고 말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두 시에를 말해볼까요?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Excellent. 자, 이렇게 표현들 좀 복습해봤으니까 우리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자, 우리 몇 시에 만나는 게 좋을까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What time should we meet? 라고 만들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time should we meet? What time should we meet? 우리 몇 시에 만나는 게 좋을까?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Put the words in order. 자, 이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5시에 만나자 라고 제안을 해 봅시다. 5시에 만나자. 3, 2, 1. 만나자이니까 let's meet. 그리고 5시에니까 at 5가 되겠습니다. 5 o'clock 해도 되고 5여도 되고요. 네, let's meet at 5.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meet at 5. Let's meet at 5.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남자친구 역할을 맡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말을 해보세요.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영화를 볼 거야. 같이 갈래? 하고 초대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I'm going to watch a movie. 나는 영화를 보러 갈 거야. Do you want to? 땡땡.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3, 2, 1. Come. 네, 올래라는 의미이지만 올래? 너도 올래?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I'm going to watch a movie. Do you want to come? I'm going to watch a movie. Do you want to come? I'm going to watch a movie. Do you want to come? Very good. 그래서 제가 아, 좋아. 우리 몇 시에 만날까?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Sure. What time should we meet? 그래서 여러분이 2시에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뭐뭐 하자. 잘 기억하세요. Let's 땡땡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2시에 극장 앞에서, 영화관 앞에서.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Let's meet.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Very good. 그래서 제가 아 좋아 토요일에 봐. Okay, see you on Saturday. 그리고 이 답변으로 여러분이 좋아 정말 기대돼 라고 말을 하네요. Great, I can't. 땡땡. 자, 기대돼. 아, 너무 기대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 라는 굉장히 영어식 표현이에요. 기다릴 수 없어. 그러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Wait. 네, wait가 들어가서 I can't wait. 나 정말 기다릴 수 없어. 그만큼 정말 기대돼 라는 표현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Great. I can't wait. Great. I can't wait. Great. I can't wait. Good job. 그럼 우리 이번에는 역할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What are you 땡땡 this weekend? 자, 빈칸을 넣어주세요. 3, 2,
One.

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네, 그래서 제가 아, 난 영화 볼 거야.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봐요. I'm going to watch a movie. Do you want to come? 그랬더니 여러분이 좋아.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라고 말합니다. 좋아, sure. 그리고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몇 시니까 what time? 그리고 땡땡 we meet. 우리 만나다. 그러면 우리 몇 시에 만날까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제안을 어떻게 할까요? 3, 2, 1. Should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Sure. What time should we meet? Sure. What time should we meet? 그랬더니 제가 이제 2시에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합니다.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 토요일에 봐 라고 말을 해요. 좋아, okay. See you on 땡땡. 자, 토요일에 봐니까 토요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3, 2, 1. Saturday. 그래서 okay, see you on Saturday. Okay, see you on Saturday. 네, 그래서 제가 좋아, 정말 기대돼 라고 답을 합니다. Great, I can't wait. 여러분, 정말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What time should we meet?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주말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영어로 복습해 봤어요. 여러분도 영어로 친구들과 한번 주말 약속을 잡아보세요. 오늘 복습한 표현들 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다양한 동물들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다시 만나볼 거예요. 어떤 동물인지 묻고 또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animal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5. Thursday. What kind of bird is that? I can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bird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타다. 여기 간판에 birdhouse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 그죠? 정말 예쁘다. 근데 우리 남자친구가 he's pointing at this one bird, right? 이 어떤 새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새는 바로 앵무새죠. 앵무새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었는데 parrot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parrot, parrot, parrot. Very good. 그러면 우리 새의 부리, 부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Beak라고 하죠? 네, 우리 사람들은 입, mouth가 있는데 우리 새는 부리, 입이 아닌 부리라고 하죠? 그래서 beak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Beak, beak, beak. Very good. 그러면 또 새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온몸을 깃털이 뒤덮고 있잖아요. 그죠? 깃털을 영어로 어떻게 하더라? Feathers라고 하죠? 네, 깃털은 항상 한 개보다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얘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Feathers. Feathers. Feathers. Very good. 우리 마지막 복습할 단어. 네, 오르다, 기어오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climb입니다. 이건 산이나 계단을 오를 때도 쓰고 또 동물이 나무를 기어오를 때도 climb이라고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climb, climb, climb.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와요.
2: Wow, what kind of bird is that?
1: It's a parrot.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2: Can parrots climb trees?
1: Yes, they can. Which bird do you like?
2: I like that parrot. It's so colorful.
1: Me too. Let's take a picture of it.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다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복습해야 할 표현 바로 What kind of 땡땡 is that? 입니다. 자, 우리 한국어로는 저건 어떤 종류의 땡땡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동물의 종류를 물어볼 때 이 질문을 썼었죠? 네, 그래서 이 빈칸에 뭐 animals 아니면 dog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을 넣었을 때 어떤 종류의 무엇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은 어떤 종류의 새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우리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새가 들어가서 What kind of bird is that?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What kind of bird is that? What kind of bird is that? What kind of bird is that? Very good. 잘했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it has a 땡땡. 이건 땡땡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런 문장인데요. 자, 이건 사물이나 어떤 동물의 특징이나 생김새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 has 뒤에 이 사물이나 동물이 갖고 있는 생김새 혹은 특징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 부리, 부리라는 단어 우리 배웠었죠? 근데 그냥 부리가 아니에요. 빨간 부리래요. 그래서 이 새는 빨간 부리를 가지고 있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it has a red beak 가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t has a red beak.

It has a red beak. It has a red beak. Very good.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 단어 뭐였죠? 깃털. 네, 깃털도 배웠었죠? 이번엔 초록색 깃털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이 생김새를 표현해 볼게요. 그럼 it has green feathers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는 a red beak라고 했어요. 단수로. 왜냐하면 부리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는 feathers, 이 s를 붙여서 한 개보다 훨씬 더 많이 몸을 뒤덮고 있는 이 깃털을 표현했습니다. 유의하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It has green feathers. It has green feathers. It has green feathers. Very good. 그럼 우리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러면 동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물어봐야 하니까 can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can parrots 땡땡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앵무새는 땡땡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우리 그럼 나무를 오를 수 있어? 라고 물어볼까요? Can parrots climb trees?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an parrots climb trees? Can parrots climb trees? Can parrots climb trees? Very good. 여기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Yes, they can.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아니, 그럴 수 없어. No, they can't 입니다. 여기서 can't는 cannot 부정, 이 cannot의 줄임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표현들 우리 복습해봤으니까 그럼 우리 퀵하게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put the words in order. 우리 여기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보세요. 자, 앵무새는 나무를 오를 수 있어? 이 질문 어떻게 만들었죠? 자, 한번 해보세요. 3, 2, 1. 일단 시작은 can 할 수 있냐? Can, 그리고 무엇이 할 수 있냐? Parrots, 그저 앵무새가 할 수 있냐?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럼 can parrots climb trees가 되겠습니다. 딩동댕,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What color is the parrot's beak? 자, 이 뜻은 이 앵무새의 부리는 무슨 색깔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떤 색깔이죠? 자, 1번, 2번, 3번에서 골라주세요. 3, 2, 1. 네, 맞아요. 우리 앵무새는 it has a red beak 입니다. 그래서 3번이었어요.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먼저 남자아이 역할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여자아이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자, 남자아이인 제가 지금 앵무새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저건 어떤 종류의 새야? Wow, what kind of bird is that? 그럼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죠. 자, 앵무새야, 빨간 부리와 초록색 깃털을 갖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It's a parrot. It, 땡땡,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라고 답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우리 생김새와 특징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it has 이런 특징과 생김새를 갖고 있어 라고 has를 써서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t's a parrot.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It's a parrot.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Very good.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다시 질문을 할게요. 앵무새는 나무를 오를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Can parrots climb trees?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해요? 네, 그럴 수 있어. 넌 어떤 새가 좋아? 라고 또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그럴 수 있어. Yes, they can.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새가 좋아?

땡땡 bird do you like? 라고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럼 이 빈칸, 네, 어떤 단어를 넣어서 이 질문을 시작해야 할까요? 해보세요. 3, 2, 1. 네. 이 중에 어떤 새가 좋아? 라는 질문이니까, which를 넣어야 돼요. 혹시 기억나나요? 자, 따라해 보세요. Yes, they can. Which bird do you like? Yes, they can. Which bird do you like? Excellent.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해요. 나는 저 앵무새가 좋아. 정말 알록달록해. I like that parrot. It's so colorful.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그래. 저거 사진 찍자. 라고 한번 해보세요. Me too. Let's 땡땡 a picture of it. 자, 그러면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3, 2, 1. 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니까 take a picture여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Me too. Let's take a picture of it. Me too. Let's take a picture of it.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역할을 바꿔볼까요? 이제 제가 여자아이가 되고 여러분이 남자아이가 돼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남자친구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와, 저건 어떤 종류의 새야였죠? Wow, 땡땡 of bird is that? 어떤 종류의 새? 뭐라고 할까요? 3, 2, 1. 네, what kind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ow, what kind of bird is that? Wow, what kind of bird is that? Very good.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It's a parrot.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물어봐요. 앵무새는 나무를 오를 수 있어? 자, 그러면 can parrots 땡땡 trees?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climb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Can parrots climb trees? Can parrots climb trees? 그래서 제가 yes they can. Which bird do you like?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나는 저 앵무새가 좋아. 정말 알록달록해. 라고 답을 하는데요. I like 땡땡 parrot. It's so colorful. 그러면 이 빈칸에 채워주세요. 3, 2, 1. That parrot. 저 앵무새니까 that parrot 해야 되겠죠? 네, 따라해보세요. I like that parrot. It's so colorful. 그래서 제가 Me too. Let's take a picture of it. 라고 답을 하면서 끝납니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동물의 종류와 특징을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복습해 봤어요. 이제 좋아하는 동물을 골라서 동물의 생김새랑 그리고 할수 있는 행동들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랑 무언가를 같이 할 때 시간이나 활동을 먼저 제안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제안하고 답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make suggestion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5.

0: Friday.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I can suggest a time and offer help.
1: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Presentation 이라고 써져 있는데 Oh, it looks like these two friends are making a presentation in a science lab. 자, 여기서 presentation 이라는 단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발표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죠. 발표란 이제 준비한 것을 친구들이나 우리 반 앞에서 보여주고 또 이렇게 설명해주는 거를 의미해요. 여기서 presentation의 present는 이제 동사로도 쓰이는데 무언가를 선보이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resentation 하면 발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 Very good. 그리고 우리 slides라는 단어도 한번 배워볼게요. slides라는 것은 우리가 발표할 때 이제 그 화면에 띄우는 뭐 글, 사진 아니면 어떤 자료 화면들을 한 장 한 장을 slide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러 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여서 slid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lides, slides, slides.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 우리 이런 presentation을 뭘 해야 할까요? practice, 연습해야 되겠죠? 자, practice, 연습하다 혹은 연습이라는 단어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practice, practice, practice. 네, I hope you guys are all practicing English. 자, 그럼 이렇게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0: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2: Sorry, but I'm a little busy.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0: Shall we practice at 2 then?
2: 2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3?
0: Okay.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the slides?
2: Yes, please. Thank you.
1: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럼 처음으로 우리가 복습할 표현 Let's practice 땡땡 now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 땡땡 연습하자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let's 하면은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원래 let's practice 하면 우리 연습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을 연습하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let's practice 하고 그 뒤에 그 우리가 연습하고자 하는 것을 넣어서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연습하자라고 하니까 그 맨 마지막에 now를 붙여줬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발표 연습하자, 지금 발표 연습하자라고 말을 해볼게요. 우리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라고 해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Very good. 근데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제안을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그거 말고 이런 건 어때? 라고 다른 걸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 How about we 땡땡?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How about 뭐 이건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연습하는 건 어때? 를 한번 제안해 볼까요? 그러면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네, very good. 잘해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시간은 나한테 안 돼. 내 일정에 맞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유용한 표현. 땡땡 doesn't work for me. 자, 여기에서 이 work는 작동하다, 뭐 일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일정에 맞다, 나한테 괜찮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doesn't work for me 라고 하니까

나한테는 이게 잘 맞지 않아. 나한테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 우리 2시에 만나자라고 상대방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 나 일정 보니까 2시는 나 바쁠 것 같아. 2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2시는 나한테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제, to, 2시를 넣어서 to doesn't work for me.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to는 2 o'clock. 2시 정각을 줄여서 이제 to, 그냥 그 숫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o doesn't work for me. To doesn't work for me. To doesn't work for me. Very good. 자, 이렇게 표현들 복습해봤으니까 우리 퀵하게 퀴즈 풀어볼게요. Number one, quiz number one, fill in the blank. 자, 빈 칸을 채워주세요. 우리 지금 발표 연습하자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Let's 땡땡 our presentation now. 아, 이빈 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지 바로 알겠죠? 3, 2, 1. 네, practice였습니다. 우리 연습하자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let's practice.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Very good.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Put the words in order. 자, 이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저녁 식사 후에 연습하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해 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뭐뭐 하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How about? 라고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연습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How about we practice after dinner? 라고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Very good.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들이 되어서 role 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여자친구 역할을 해볼 테니까 그럼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 칸을 채워나가면서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제안해볼게요.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그랬더니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난 지금 조금 바빠. 점심 식사 후에 연습하는 건 어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 미안하지만 난 지금 좀 바빠. Sorry, but I'm a little busy.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연습하는 건 어때? 땡땡, we practice after lunch.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3, 2, 1. 네, 이건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How about we?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Sorry, but I'm a little busy.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Sorry, but I'm a little busy.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Very good.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물어봅니다. Shall we practice at 2 then? 그랬더니 여러분이 2시, 2? 2시는 안 돼. 나한테는 안 돼. 3시는 어때? 라고 또 물어보죠. 그러면 2시는 나한테 안 돼. 2 doesn't 땡땡 for me. How about 3? 라고 제안했는데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2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3? 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Two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three? Two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three? 그래서 제가, Okay.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the slide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해. 고마워. 라고 답을 합니다. Yes. 땡땡. Thank you. 자, 여기에서, 부탁해. 라고 했으니까, 부탁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 2, 1. 네, please.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Yes, please. Thank you. Yes, please. Thank you.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이제 역할을 바꿔볼 차례예요. 이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여자친구 역할을 해서 대화를 먼저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자, 우리 지금 발표 연습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지금 발표 연습하자.
그러면 땡땡, our presentation now 라는 이제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연습하자라고 제안하는 표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빈칸에 채워보세요. 3, 2, 1.

0: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할게요. Sorry, but I'm a little busy.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네. 점심 식사 후에 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2시 연습할까? 라고 다시 제안을 하는데, 땡땡, we practice at 2 then. 라고 합니다. 자, 제안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 또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shall we? Shall we 였습니다. Shall we practice at 2 then? 따라해보세요. Shall we practice at 2 then? Shall we practice at 2 then?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2 doesn't work for me. How about 3? 그래서 여러분이, 아, 좋아. 내가 슬라이드 만드는 것을 도와줄까?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okay.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땡땡? 자, 우리 이 뒤에 슬라이드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okay.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the slides? 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Okay.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the slides? Very good. 그래서 제가, 부탁해, 고마워. Yes, please. Thank you. 이렇게 끝났어요. 와,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할 활동과 시간을 제한하는 표현들을 복습해 봤어요. How about three? Shall we practice? 이렇게 다양한 제안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복습한 표현들 너무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3: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it's Monday today, 월요일입니다. Did you guys have a good weekend? 주말 잘 보내고 왔나요? 자, 한 주가 시작하는 날이니 여러분도 열심히 활기차게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배우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5. Monday. Making requests. I can make requests.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 함께 볼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나오는 우리 인물을 보면은 we have a rabbit and a turtle. 토끼랑 지금 거북이가 where are they? 지금 어디에 있나요? 팝콘이 보이고 음료도 보이는 게 지금 아, 영화관에 있는 스낵바입니다. 지금 스낵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they look really busy. 그쵸? 굉장히 바빠 보여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도움 혹은 돕다라는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p. Help. Good. 자, 우리 토끼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데 what is it? 무엇인가요? 지금

0: 거북이가 들고 있는 게 있어요. 팝콘을 우리가 퍼 담을 때 쓰는 도구죠. 혹은 큰 숟가락이라고 볼수 있고요. 스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스쿱, 스쿱. 자, 이렇게 바쁜 건 알겠는데, 지금 손님들을 봐주세요. I think they're angry. 화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우리 손님이라는 단어도 함께 읽어볼까요? Customer, customer. Very good.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2: Sure,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1: Of course. Here you are.
2: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1: No problem. Oh no, the customers are waiting.
2: You're right. Customers first.
0: 오늘의 표현들을 배워보는 브레인 부스트 타임입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요. Can you help me? This popcorn box 인데요. 자, Can you help me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서 무엇무엇 하는 것을 도와줄래?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빈칸을 채워봐야겠죠? 이 팝콘 상자를 옮기는 것을 도와줄래? 자, 여기서 옮기는 것, 옮기다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Starts with C. C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바로 carry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문장 읽어볼까요?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But may I, your scoop first? 자, 여기서 may가 핵심이죠. May I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제가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자, 하지만 먼저 너의 스쿱을 빌려도 될까? 라는 표현인데요. 자, 빌리다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It starts with B. 우리 B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빌리다라는 단어 뭘까요? 맞아요. 바로 borrow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One more time.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Oh, would you mind, these drinks for me? 자, 여러분, 여기서 drinks는 마시다라는 동사가 아닌 음료를 뜻하는 이제 명사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핵심 표현은 would you mind? 그리고 뒤에 동사 ing를 넣어서 무엇무엇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혹은 무엇무엇을 해줄수 있어? 조금 더 예의 있게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이 음료들을 채워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채우다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바로 fill인데요. 자, 우리 mind라는 단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사 뒤에 ing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filling으로 써야겠죠? Let's read.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One more time.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Very good, everyone. Now it's quiz time. 자,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봐요. Why are the customers angry? 자, 여러분, 무슨 뜻이죠? 손님들이 왜 화가 났나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Number one, because they are watching the movie. 왜냐하면 그들은 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Number two, because they are waiting for the movie. 왜냐하면 그들은 영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Number three, because they are waiting for the snacks. 왜냐하면 그들은 간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입니다. 자, 선생님이 힌트를 많이 줬어요. What's the answer? 3, 2, 1. The answer is number 3. 맞아요. 지금 스낵바에서 이제 간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기다리니까 화가 났던 거죠. Very good. Next quiz. 두 번째입니다. Unscramble the words.

우리 단어를 알맞게 배열해 볼 거예요. 한국어 문장을 함께 볼까요? 이 팝콘 상자를 옮기는 것을 도와줄래라는 문장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무엇무엇 하는 것을 도와줄래라고 가지고 있는 뜻을 먼저 사용해요. 자, 그래서 어떤 단어를 먼저 써야 될까요? 맞아요. can부터 시작하고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you, 그다음에 도와주다는 help,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거죠. me. Can you help me가 무엇 하는 걸 도와줄래? 라는 것이고요. 뒤에는 이제 동사원형이 와야겠죠. 옮기다, carry이고요. 무엇을 옮기는 걸 도와주죠? 이 팝콘 상자. 그래서 this popcorn box입니다. Let's read.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One more time.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Very good,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우리 다이얼로그 속으로 들어가서 role play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day's dialogue 잘 기억하나요? 선생님하고 한번 쭉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문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이 팝콘 상자를 옮기는 걸 도와줄래? 다음 문장 볼까요? Sure,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당연하지. 근데 너의 스쿱을 먼저 빌려도 될까? 다음 문장 볼까요? Of course, 당연하지. Here you are. 여기 있어.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아, 근데 이 음료를 채워줄 수 있을까? 다음 문장입니다. No problem. 문제될 거 없지. Oh no, the customers are waiting.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You're right. Customers first. 너 말이 맞아. 손님이 먼저야. Very good, everyone. 자, 연습 잘 했죠? 잘 기억하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롤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토끼가 돼보는 거고요. 선생님이 거북이가 돼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가볼게요. 이 팝콘 상자를 옮기는 걸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연하지. 근데 너의 스쿱을 먼저 빌려줄래? 어떻게 얘기할까요? Sure,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Sure,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My turn. 선생님 잘해줘. 당연하지. 여기 있어. Of course. Here you are.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 근데 이 음료를 좀 채워줄 수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선생님 차례입니다. 문제될 거 없지. 아, 안 돼.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No problem. Oh no, the customers are waiting. Your turn. 여러분의 차례죠? 너 말이 맞아. 손님들이 먼저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You're right. Customers first. You're right. Customers first. Great job,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토끼, 여러분이 거북이가 되어볼게요. 자, 여러분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이 팝콘 상자를 옮기는 걸 도와줄래? 어떻게 말할까요?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One more time.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선생님 차례입니다. 물론이지. 근데 너의 스쿱을 먼저 빌려줄래? Sure,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연하지. 여기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Of course. Here you are.

0: Of course. Here you are. One more time. Of course. Here you are. 선생님 잘입니다. 아, 근데 이 음료들을 채워줄 수 있어?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여러분 잘입니다. 문제 될거 없지? 아, 안 돼.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No problem. Oh no, the customers are waiting. No problem. Oh no, the customers are waiting. 한 번 더. No problem. Oh no, the customers are waiting. 선생님 차례입니다. 너 말이 맞아. 손님들이 먼저야. You're right. Customers first.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making requests라고 해서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무언가를 요청할 때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써보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더욱더 재미난 표현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3: 너 대박 치킨!
2: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3: 너, 너 뭐냐?
2: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3: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2: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기구시라고도 애매하고, 기구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2: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3: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5: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3: 야, 점심 치킨이! 가자!
6: 응?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ow would you feel if you had to dance in front of people? 자,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야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긴장될까요? Nervous? 아니면 부끄러울까요? Embarrassed? 아니면 신이 날까요? Excited?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오죠. 오늘은 나의 감정, my feelings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5. Tuesday. My feelings. I can talk about my feelings.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고요. 지금 곰이랑 사자가 공연하는 무대 뒤편에 있습니다. Look at the bear. 우리 곰 친구를 잘 보면 She looks very nervous, doesn't she?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예요. 아무래도 곧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연하다 라는 단어를 함께 읽어볼까요? Perform, perform. Good. 자,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0: 연습하다라는 단어도 함께 읽어볼까요? Practice, practice. Very good. 자, 이렇게 긴장하는 곰 옆에 사자가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춤 동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무엇을 잊어버리다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Forget, forget.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 배운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2: Don't worry, you practiced every day.
1: Thanks.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2: I know, but you'll do great.
1: I hope everyone will like my show.
2: They will. Be proud of yourself.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오늘의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m nervous about, on stage. 자, 여러분, on stage는 무대 위에서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핵심 표현은 우리 nervous about인데 앞에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nervous about 뒤에 동사 ing를 넣어서 누구누구는 어떠어떠한 것을 긴장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을 채워봐야겠죠? 나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긴장돼라는 표현입니다. 자, 공연하다라는 동사에 ing를 넣어야 되는데요. 우리 공연하다는 방금 단어 배울 때 나왔죠? 맞아요. perform 그리고 ing를 넣어서 performing을 쓰면 됩니다. Let's read.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다음 표현입니다. It annoys me when, my dance moves. 자, 여러분, 여기서 dance moves라고 하면 춤 동작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it annoys, 그 다음에 사란 단어가 들어가고, when, 주어, 동사. 요 순으로 쓰게 되면 무엇무엇을 하면 혹은 무엇무엇을 할때 누구누구는 짜증이 난다 혹은 신경이 쓰인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볼까요? 춤 동작을 내가 잃어버릴 때 혹은 잃어버리면 나는 짜증이 나라는 문장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요. 내가 잊어버릴 때 그래서 I Forget이 들어갑니다. Let's read.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One more time.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Be proud of. 여러분, 여기서 proud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자랑스러운이란 뜻이고요. Be proud of 뒤에 사람인 단어를 넣게 되면 누구누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격려를 할때 우리 쓸수 있는 표현이죠.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혹은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는 표현입니다. 자, 너는 you인데요. 너 스스로, 너 자신 스스로라는 단어는 yourself입니다. 읽어볼까요? Be proud of yourself. Be proud of yourself. Great. It's quiz time, 선생님이랑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우기입니다. 자, 한국어 문장을 같이 볼까요? 나는 시험 보는 것이 긴장돼. 자, 시험을 보다라는 표현을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좀더 쉬워요. 시험을 보다는 어떻게 얘기하죠? 맞아요. Take the test. 자, 여기서 동사는 take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nervous about 뒤에는 동사 ing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take에 ing를 넣어서 taking을 써야겠죠. 읽어볼까요? I'm nervous about taking the test. One more time. I'm nervous about taking the test. Good.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at is the correct meaning of perform? 이 질문이 어떤 뜻인가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perform이라는 단어의 올바른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키...

0: 퀴즈의 질문이죠. 자, 1번 공부하다, 2번 연습하다, 3번 공연하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단어 실력을 볼까요? What's the answer? 3, 2, 1. The answer is number 3입니다. 공연하다가 perform이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가지 단어들도 알까요? 공부하다는 study, number 2, 연습하다는 practice입니다. Well done, everyone. It's role play time. 선생님이랑 같이 today's dialogue로 들어가서 role play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today's dialogue 한번더쭉 읽어봐요. Let's read with me.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봐요.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나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이 긴장돼. 우리 nervous about 뒤에는 동사 ing를 꼭 써야죠. 다음 문장 볼까요? Don't worry, you practiced every day. 걱정 마, 너 매일 연습했어. 다음 문장 볼게요. Thanks,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고마워, 나춤 동작을 잊어버릴 때 나는 짜증이 나. I know, but You'll do great. 알어. 하지만 너 잘할 거야. 다음 볼까요? I hope everyone will like my show. 모두가 내 공연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They will. Be proud of yourself. 그럴 거야.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Great job, everyone! 연습 열심히 했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자친구, 이곰 친구가 돼볼 거고요. 여러분은 사자 친구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Me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이 긴장돼.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여러분 차례입니다. 걱정하지 마. 너 매일 연습했어. 어떻게 말할까요? Don't worry. You practiced every day. Don't worry. You practiced every day. 선생님 차례입니다. 고마워. 내가 내춤 동작을 잊어버릴 때 정말 짜증나. Thanks.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여러분 잘해죠? 알어. 그런데 너는 잘할 거야. 어떻게 말할까요? I know, but you'll do great. I know, but you'll do great. 선생님 잘입니다. 모두가 내 공연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I hope Everyone will like my show.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그럴 거야.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They will be proud of yourself. They will be proud of yourself. Well done,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역할을 바꿔서 한번더 해볼까요? 자, 역할을 바꿔서 선생님이 사자, 여러분이 곰 역할을 맡아볼 거예요. 여러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이 긴장돼. 어떻게 말할까요?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한번 더.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선생님 차례입니다. 걱정하지 마. 너 매일 연습했어. Don't worry. You practiced every day.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고마워. 나춤 동작들을 잊어버릴 때 나는 짜증이 나. 어떻게 말할까요? Thanks.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Thanks.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한 번 더. Thanks.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My turn. 선생님 차례죠? 알아. 그런데 너는 잘할 거야. I know, but you'll do great.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모두가 나의 공연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I hope everyone will like my show. I hope everyone will like my show. One more time. I hope everyone will like my show. Good. 선생님 잘입니다. 그럴 거야.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They will. Be proud of yourself. Well done,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문장들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오늘 배운 이런 표현들을 항상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Because practice makes it perfect.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완벽해지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1: Hello.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아,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해 강의를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my head hurts. 머리가 너무 아파요. 두통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두통의 영어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는데 여러분이 이 단어를 맞추면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아요. What is it? 맞아요. headache입니다. 자, headache는 두통이고요. 이렇게 어떠한 증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25. Wednesday. My condition. I can talk about my condition.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지금 우린 어디에 있나요? Where are we? 저 멀리 롤러코스터도 보이고 핫도그 매점도 보이는 게 맞아요. We're at an amusement park. 놀이공원에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즐거운 장소인데 지금 벤치에 앉은 이 남자아이를 잘 봐주세요. He doesn't look so good.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지금 굉장히 지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친 혹은 진이 다 빠진이라는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Exhausted. Exhausted. Good. 자, 지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머리도 아픈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두통은 단어로 무엇이었죠? 맞아요. Headache. Headache. Good. 근데 두통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손이 배 위에 가 있어요. 아,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우리 복통이라는 단어도 기억할까요? 읽어볼게요. Stomach ache. Stomach ache. Very good, everyone. 과연 이 남자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지 우리 트레이스 다이얼로그를 들어봐야겠죠?
2: You look exhausted. What's wrong?
3: I feel dizzy. I think I have a headache.
2: Oh, no. Did you ride the roller coaster too many times?
3: Yes.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3 giant hot dogs.
2: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3: Good idea. No more roller coaster for me today.
0: It's break boost time,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오늘 배울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살펴봐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You look 자, 여러분 우리 look은 무엇을 보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look 뒤에 형용사인 단어를 넣게 되면 누구누구는 뭐뭐해 보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게요. 너 정말 지쳐 보여. 자, 여기서 정말 지친. 진이 다 빠진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선생님이랑 아까 단어 공부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바로 exhausted입니다. 우리 문장으로 읽어볼까요? 너 정말 지쳐 보여. You look exhausted. You look exhausted. Very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also have a because I ate 3 giant hot dogs. 아, 내가 거대한 핫도그 3개를 먹어서 I also have a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거대한 핫도그 3개를 먹어서 무엇이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ave 뒤에 증상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게 되면 나 이러한 증상이 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나는 거대한 핫도그를 3개나 먹어서 복통도 있어입니다. 우리 복통은 배가 아픈 걸 의미하죠. 자, 복통이라는 단어 뭐였죠? 맞아요. 바로 stomach ache였습니다. 우리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3 giant hot dogs. One more time.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3 giant hot dogs. Very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You should, and take a break. 자, 여러분, take a break가 쉬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should 뒤에 동사원형을 넣게 되면 무엇무엇은 뭐뭐뭐 하는 것이 좋다 혹은 뭐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조언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문장 볼까요? 너는 앉아서 좀 쉬는 게 좋겠어 라는 문장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일까요? 앉아서 앉다 라는 동사 맞아요. 바로 sit down을 쓰면 됩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One more time.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Very good, everyone. 이번에는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Number one. 우리 질문도 같이 읽어볼까요? Why did the boy have a stomach ache? 자,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이죠? 맞아요. 저 남자아이는 왜 복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선생님이 쭉 읽어줄 거예요. 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0: 해보세요. Number one, because he rode the roller coaster. Number two, because he had many hot dogs. Number three, because he was too exhausted. 자, 힌트를 주자면 트레이스 다이얼로그에 답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what will be the answer? 3, 2, 1. The answer is 정답은 number 2. Because he had many hot dogs. 왜냐하면 그는 핫도그를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1번은요. 롤러코스터를 타서 복통이 있다는 아니었어요. Number 3는 because he was too exhausted. 지쳤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도 아니었습니다. Very good. Next quiz. 두 번째 퀴즈 볼까요?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한국어 뜻이 힌트죠? 너는 화나 보여. 우리 look을 쓰고 뒤에 형용사를 쓰면 뭐뭐 해 보인다 라는 뜻이었죠. 화난이라는 형용사를 쓰면 됩니다. 바로 angry입니다. Let's read. 읽어볼까요? You look angry. You look angry. Well done, guys. It's role play time. 선생님하고 같이 다이얼로그 속으로 들어가서 role play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You look exhausted. What's wrong? 너 정말 지쳐 보여. 왜 그래? 혹은 무슨 문제야?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죠. 다음 문장 볼까요? I feel dizzy. I think I have a headache. 나 어지러워. 내 생각에는 나 두통이 있는 것 같아. 다음 문장 볼까요? Oh no! Did you ride the roller coaster too many times? 어, 안 돼. 너 롤러코스터를 너무 많이 탔니? Yes,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3 giant hot dogs. 나 그리고 거대한 핫도그 3개나 먹어서 복통이 있어. 다음 문장 볼까요?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너 앉아서 좀 쉬는 게 좋겠어. 조언을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Good idea. No more roller coaster for me today. 좋은 생각이야. 오늘 더 이상의 롤러코스터는 나에게 없어 라고 끝나는데요. Good job, everyone. 연습 잘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선생님이 여자, 여러분이 남자 역할을 맡아서 해볼 건데요.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너 정말 지쳐 보여. 왜 그래? You look exhausted. What's wrong?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 어지러워. 내 생각엔 나 두통이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I feel dizzy. I think I have a headache. I feel dizzy. I think I have a headache. My turn. 선생님 차례죠? 어, 안 돼. 너 롤러코스터를 너무 많이 탔니? Oh no! Did you ride the roller coaster too many times?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대한 핫도그 3개나 먹어서 복통도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Yes,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3 giant hot dogs. Yes,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3 giant hot dogs.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너 앉아서 좀 쉬는 게 좋겠어.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여러분 차례죠? 좋은 생각이야. 오늘 더 이상의 롤러코스터는 나에게 없어. 어떻게 말할까요? Good idea. No more roller coaster for me today. Good idea. No more roller coaster for me today. Great job!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자아이, 선생님이 남자아이가 돼보는 거죠. 여러분부터 시작합니다. 너 정말 지쳐보여. 왜 그래? 어떻게 말할까요? You look exhausted. What's wrong? You look exhausted. What's wrong? 선생님 차례죠? 나 어지러워. 내 생각엔 나 두통이 있어. I feel dizzy. I think I have a headache. Your turn. 여러분 차례입니다. 어, 안 돼. 너 롤러코스터를 너무 많이 탔니? 어떻게 말할까요? Oh no. Did you ride the roller coaster too many times? Oh no. Did you ride the roller coaster too many times?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리고 나 거대한 핫도그 세 개나 먹어서 복통이 있어. Yes,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three giant hot dogs. Your turn. 여러분 차례입니다. 너 앉아서 좀 쉬는 게 좋겠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선생님 차례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오늘 더 이상 롤러코스터는 나에게 없어. Good idea. No more roller coaster for me today.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Okay,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my condition이라고 해서 내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요. 자, 문장들이 다 기억 안 나도 오늘은 두통, 복통 이런 단어들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통은 headache, 복통은 stomach ache였죠. 이렇게 뒤에 ache가 들어가면 어떤 아픈 증상의 이름이 됩니다. Great job today. 오늘 너무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I hope you're getting enough sleep and eating healthy food. 설마 방학이라고 늦게 자고 자극적인 음식만 먹는 거 아니겠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궁금하다고요? Then let's find out.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올까요?
1: Week 25. Thursday. Being healthy. I can talk about being healthy.
0: Alright guys, get ready with me. 선생님하고 오늘의 vocabulary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자, 해변가에 we have a turtle and a rabbit. 거북이와 토끼가 있는데요. Look at what turtle is holding. 아, 지금 거북이가 무엇을 들고 있나요? A box of vegetables. 굉장히 건강한

0: 건강한 식재료를 들고 있네요. 우리 건강한이란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Healthy, healthy. Good. 자, 이번에는 look at rabbit. 우리 토끼를 한번 봐줄게요. 특히나 토끼의 손을 한번 봐줄래요? Look at his hands. It's full of 무엇으로 가득 찼나요? 맞아요. 세균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세균은 영어로 germ. Germ. Very good. 자, 우리 토끼의 손뿐만 아니라 얼굴을 한번 봐줄래요? 어떤가요? 아, he looks very tired. 피곤해 보입니다. 우리 피곤한이란 단어도 같이 읽어볼게요. Tired. Tired. Very good, everyone. 자, 우리 이세 가지 단어 잘 기억하면서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How do you stay healthy, turtle?
2: I always eat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1: That's amazing. I often play all day and forget to rest.
2: Then keep your hands clean. Germs are everywhere.
1: You're right. I also feel tired after the race.
2: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우리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배워보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always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자, 여기서 always라는 단어 뒤에 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자, 일단 I always 뒤에 동사원형이 붙게 되면 나는 항상 무엇무엇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을 채워볼까요? 나는 항상 건강한 채소를 먹고 아침에 수영을 해라는 문장인데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먹다라는 단어 eat이 들어가야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always eat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Good. 다음은요. 자, then 뒤에 keep 그리고 clean이 오는데요. 우리 keep하고 clean 사이에 오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keep 그리고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오게 되면 뭐뭐하게 유지해 혹은 뭐뭐하게 해라는 의미가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그러면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너의 손입니다. 우리 너의 손이라는 단어는 Your hands가 되겠죠? Let's read. 그러면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 Then keep your hands clean. One more time. Then keep your hands clean. Very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Take a rest when you are.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when이라는 단어는 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when 뒤에 이렇게 you. 주어가 들어가고 동사가 오게 되면 여기서 when의 뜻은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take a rest when you are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뭐뭐뭐 할때 쉬어라라는 문장이 됩니다. 피곤할 때는 쉬어라는 문장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피곤한이란 단어죠. 선생님이랑 오늘 배운 단어입니다. What is it? 맞아요. 바로 tired가 들어가죠. Let's read.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One more time.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Very good, everyone. Now it's quiz time. 자, 퀴즈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질문도 같이 읽어볼까요? Number one. How does the turtle stay healthy?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뜻인가요? 자, 어떻게 거북이는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today's dialogue 잘 들어본 친구는 바로 맞힐 수가 있어요. Number one, 같이 읽어볼까요? She takes rests after swimming. Number two, she swims every night. Number three, she swims every morning. What's the answer? 여러분, 답을 골라주세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three입니다. She swims every morning.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수영을 합니다가 건강한 비결이었죠. 자, 여러분, 1번은 그녀는 수영 후에

라는 문장이었고요. 대화 속에 나오지 않은 문장이었고요. Number two, 그녀는 매일 밤 수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밤이 아니라 매일 아침이었죠. Next quiz, 우리 두 번째 볼까요? Unscramble the words. 우리 단어를 알맞게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어 문장부터 같이 볼까요? 너의 손을 깨끗이 유지해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일단 어떤 단어가 먼저 와야 될까요? 자, 유지해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맞아요. 바로 keep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의 손. 바로 your hands. 그리고 깨끗이 라는 단어 clean이 옵니다. Very good.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Keep your hands clean. One more time. Keep your hands clean. Well done,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Today's dialogue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Today's dialogue를 한번더쭉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주세요. How do you stay healthy, turtle? 자, 거북이야, 너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니? 라는 질문이죠. 자, 대답 볼까요? I always eat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나는 항상 건강한 채소를 먹고 아침에 수영을 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That's amazing. 대단한 걸. 이라고 얘기하네요. I often play all day and forget to rest. 나는 종종 하루 종일 놀고 쉬는 걸 잊어버려 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Then keep your hands clean. 그러면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 아, 이제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비결 중 하나라는 거죠. Germs are everywhere. 여러분, 우리 germs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세균은 모든 곳에 있어 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You're right. 너 말이 맞아. I also feel tired after the race. 나는 또한 달리기 경기가 끝난 후에 피곤해 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자, 여러분, 여기서 when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맞아. 뭐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너가 피곤할 때 쉬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Well done, everyone.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쭉 문장을 다 읽어봤는데요. 우리 롤플레이를 직접 할 준비 됐나요?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롤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토끼 역할, 여러분은 거북이 역할로 시작해 볼 거예요.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거북이야, 너는 건강함을 어떻게 유지해? How do you stay healthy, turtle?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는 항상 건강한 채소를 먹고 아침에 수영을 해. 어떻게 말할까요? I always eat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I always eat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Great. 선생님 잘입니다. 정말 대단한 걸? 나는 종종 하루 종일 놀고 쉬는 걸 잊어버려. That's amazing. I often play all day and forget to rest. 여러분 잘했죠? 그러면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 세균은 모든 곳에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Then keep your hands clean. Germs are everywhere. Then keep your hands clean. Germs are everywhere. Good. 선생님 잘합니다. 너 말이 맞아. 나는 또 달리기 경기를 끝난 후에 피곤해. You're right. I also feel tired after the race. 여러분 잘했죠? 너가 피곤할 때 쉬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Great job, everyone.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우리 롤플레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토끼, 선생님이 거북이 역할을 맡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먼저죠.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나는 항상 건강한 야채를 먹고 아침에 수영을 해. I always eat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여러분 차례입니다. 정말 대단해. 나는 종종 하루 종일 놀고 쉬는 걸 잊어버려. 어떻게 말할까요? That's amazing. I often play all day and forget to rest. That's amazing. I often play all day and forget to rest. 마지막 한 번 더. That's amazing. I often play all day and forget to rest.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러면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 세균은 모든 곳에 있어. Then keep your hands clean. Germs are everywhere. 여러분 차례입니다. 너의 말이 맞아. 나는 또 달리기 경주 후에 피곤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You're right. I also feel tired after the race. You're right. I also feel tired after the race. Great. 선생님 차례입니다. 너가 피곤할 때 쉬어.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방학 기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은 꼭 챙겨야 됩니다. Always remember to keep your hands clean and eat healthy food. 그리고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ok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Until next time!

0: 어?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어디 가서 무엇을 먹자, 어디 놀러 가자라고 영어로 How do you say it? 어떻게 얘기하는지 기억하나요? We've already learned it. 우리 배웠는데 저번 학기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우리 let's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안하는 표현들을 오늘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1: Week 25 Friday Making suggestions I can give suggestions
0: It's get ready ti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들을 배워보겠습니다.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look at those kids. 이 아이들을 보세요. 방학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are they? 맞아요. 지금 계곡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곡은 영어로 stream. Stream인데요. Look at the girl. 우리 여자아이를 좀 자세히 봐주세요. I think she's making something. 아, 돌로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데 What is she making?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 같나요? 맞아요. 돌로 성을 짓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무엇을 짓다 혹은 무엇을 쌓다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볼까요? Build. Build. Very good. 자, 그리고 지금 이 여자아이가 저기 뒤에 물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 이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고 싶어라고

0: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누구를 초대하다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Invite. Invite.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The water is so cool. Let's catch tiny fish in the stream.
2: Sounds fun. Why don't we build a small stone castle first?
1: Great idea. How about making it really big?
2: Sure. Shall we invite those kids too?
1: Yes, I will ask them right now.
2: This is going to be the best summer day ever.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오늘의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우리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배워보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Let's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Let's, tiny fish in the stream. 이 문장이 다이얼로그에 있었죠. 자, 표현 설명합니다. Let's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고요. 뜻은 무엇 무엇을 하자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얘기할 땐 나와 너 같이 무엇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계곡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자라는 문장입니다. 자, 무엇을 잡다라는 단어가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What is the word?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무엇을 잡다는 catch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Let's catch tiny fish in the stream. 한 번 더. Let's catch tiny fish in the stream. Very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Why don't we a small stone castle first? 자, 이번에는요, why don't we로 시작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도 우리 무엇을 하자 하는 거 어때?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why don't we라는 표현 뒤에는 이것 또한 동사원형이 들어가고 우리 뭐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우리 먼저 작은 돌섬부터 만드는 게 어때? 때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stone castle이 돌성이라는 뜻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만드는 이라는 단어가 힌트죠. 만들다. 근데 성을 짓다 라는 표현도 되겠죠.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인데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build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Why don't we build a small stone castle first? 한 번 더. Why don't we build a small stone castle first? Very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Shall we, those kids too? 자, 여러분 여기서 those kids는 저기 멀리 있는 아이들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핵심 표현은 shall we 다음에 동사원형이 들어가면서 우리 뭐뭐뭐 할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저 아이들도 초대할까? 라는 문장이었어요. 맞아요. 초대하다 라는 단어 오늘 배웠죠? 바로 invite입니다. Let's read. Shall we invite those kids too? Shall we invite those kids too? Great job, everyone! Now it's quiz time. 자, 퀴즈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질문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Number one, where are they? 자,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선생님이랑 앞에 단어 부분부터 잘 집중해서 들었다면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number one, in the stream. Number two, in the river. Number three, in the ocean. What's the answer?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 골라주세요. 3, 2, 1. The answer is number one in the stream. 우리 stream이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계곡 혹은 시냇물이란 뜻이죠. 우리 2번은 강을 의미하고요. 3번은 해안가를 의미합니다. 자, next question. True or false? 자, 문장을 읽고요. 이 문장이 사실이면 T. 이제 사실 아니다 하면 F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Number one, 같이 읽어볼까요? The

girl wants to catch fish. 자, 이 문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저 여자는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다이얼로그를 집중해서 들었으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What's the answer? 3, 2, 1. The answer is false. 여자는 물고기보다는 성을 쌓고 싶어 했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 boy wants to build a small stone castle. 자, 남자아이는 작은 돌성을 짓고 싶어 한다. True or false? 3, 2, 1. The answer is 이것도 false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그림만 봐도 알죠? 물고기 망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성보다는 물고기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Very good, everyone.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Okay, everyone. It's role play time. 선생님이랑 트레이스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쭉 연습부터 해볼게요. First 문장 읽어볼까요? The water is so cool. 물이 정말 시원하다. Let's catch tiny fish in the stream. 우리 계곡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자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Sounds fun. 재밌겠는걸? Why don't we build a small stone castle first? 우리 먼저 작은 돌성을 짓는 건 어때?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 가볼게요. Great idea. 좋은 생각인데? How about making it really big? 이거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네요. 대답 볼까요? Sure. 당연하지. Shall we invite those kids too? 우리 저 친구들도 초대할까? Good. 자, 다음 문장 볼까요? Yes, I will ask them right now. 응, 내가 지금 당장 물어볼게. 마지막 문장 볼게요. This is going to be the best summer day ever. 이번 여름은 역대급 가장 최고의 여름이 될 거야 라고 문장이 끝납니다. Very good, everyone. 이제는 본격적으로 roleplay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roleplay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남자아이, 여러분이 여자아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부터 시작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The water is so cool. Let's catch tiny fish in the stream. 여러분 차례입니다. 재밌겠는걸? 우리 먼저 작은 돌성부터 짓는 건 어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Sounds fun. Why don't we build a small stone castle first? Very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Great idea. How about making it really big? 여러분 차례죠? 물론이지. 우리 저기 아이들도 초대할까? 어떻게 말할까요? Sure. Shall we invite those kids too? Great.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Yes, I will ask them right now. Your turn. 여러분 차례죠? 이번 여름은 역대 최고의 여름이 될 거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This is going to be the best summer day ever. Well done,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자의 역할, 여러분이 남자의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물이 정말 시원해. 우리 계곡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The water is so cool. Let's catch tiny fish in the stream. 선생님 차례입니다. Sounds fun. Why don't we build a small stone castle first? Your turn. 여러분 차례죠? 좋은 생각이야. 그것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건 어때? 어떻게 말할까요? Great idea. How about making it really big? 선생님 차례죠? Sure.
Shall we invite

0: Those kids too?
1: Your turn. 여러분 차례입니다. 응, 내가 지금 당장 물어볼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2: Yes, I will ask them right now.
1: 선생님 차례입니다.
2: This is going to be the best summer day ever.
1: Well done, everyone.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1: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making suggestions, 우리 제안하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우리 세 가지 종류, can you remember them all?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였죠? 우리 무엇무엇 하자라는 뜻인 let's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shall we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we로 시작하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표현들을 다 배웠는데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연습을 꾸준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로 만나는 필수 영단어 EBS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의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식사와 관련된 10가지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자, 어떤 단어가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고 올게요.
1: Day 15. It's time for breakfast. Eat. Eat. Eat. Eat. Rice. Rice. Rice. Rice. Bread. Bread. Bread. Bread. Salad. Salad. Salad. Salad. Steak. Steak. Steak. Steak. Cheese. Cheese. Cheese. Cheese. Breakfast.

0: 네, 여러분, 단어들을 만나고 오셨죠? 이번에는 그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주제부터 보면요. It's time for breakfas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식사 시간이라고 하죠? 아침 식사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breakfast는 이렇게 아침 식사를 나타내 주는 단어예요. 자, 펭수가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빵과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bread 그리고 salad라고 합니다. 자, 아침 식사를 먹은 다음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을 먹나 봐요. 그쵸? 점심 식사는 영어로 lunch라고 하고요. 점심 식사를 하다, 먹다라고 하는 동작을 우리가 eat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펭수는 무엇을 먹고 있죠? 급식으로 나온 밥을 먹고 있습니다. rice 하면 밥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요.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겠죠. 저녁은 영어로 dinner이라고 해요.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보니까 치즈와 스테이크를 먹네요. 각각 영어로 cheese 그리고 steak라고 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있죠? 맛있는이라고 하는 단어, delicious라는 단어도 오늘 같이 배워볼게요. 자, 그럼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펭수는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요? 아침 식사로는 빵과 샐러드를 먹었죠? 자, 그리고 점심 식사로는요, 학교에서 나오는 맛있는 급식을 먹을 거예요. 자, 저녁 식사, dinner로는 무엇을 먹죠? 스테이크와 치즈를 먹을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을 생각으로 펭수는 무척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식사와 관련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말하고 따라 써보는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메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Eat. Eat. Eat. Rice. Rice. Rice. Bread. Bread. Bread. Salad, salad, salad, steak, steak, steak, cheese, cheese, cheese.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Lunch, lunch, lunch. Dinner, dinner, dinner. Delicious, delicious, delicious.
0: 자, 이번에는 step 3. Let's

write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따라 써보면서 단어의 뜻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eat, 먹다라고 하는 동작이 나와 있죠? 우리가 eat 말고도 have를 쓰셔도 돼요. have도 뒤에 어떤 음식이 나오게 되면 먹다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먹다라는 단어 eat, EA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밥이 나와 있는데요. 밥은 영어로 rice, RICE입니다. 자, RICE. 스펠링 주의해서 여러분도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빵 나와 있는데 빵은 bread라고 읽고요. 쓸 때는 BREA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샐러드 나와 있어요. 샐러드는 salad라고 읽고요. 쓸 때는 SALA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도 살펴볼까요? 스테이크 나와 있습니다. 펭수가 저녁으로 스테이크를 먹었죠? 자, 스테이크는 steak라고 쓰니까 주의해서 써볼게요. steak라고 써주면 스테이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치즈는요, 이가 세 개죠? chees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에도 꼭 이를 붙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아침 식사인데요.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한번 따라 써볼게요. 아침은 breakfast라고 합니다. 자, 써볼게요. breakfast. E-A-K 써주시고, F-A-S-T 이렇게 써주시면요. 좀 길지만 breakfast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아침 식사란 뜻이죠. 자, 이어서 점심 식사 보면요. lunch라고 하는 단어예요. lunch는 L로 시작하게 됩니다. L-U-N. CH 이렇게 하면 점심 식사란 뜻이 돼요. 자, 이어서 저녁 식사 나오겠죠? 저녁 식사는 dinner입니다. N이 두 개죠? 써보면 DINNER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마지막 단어는 맛있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여러 번 쓰기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D부터 써볼게요. DE 써주시고요. LI C-I-O-U-S 이렇게 써주시면 맛있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 연습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야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배운 아침 식사 나와 있어요. 아침 식사 영어로 뭐였죠? breakfast라고 하는 단어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우리가 뭐뭐를 위한 시간이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It's time for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점심 시간이야 라고 하려면 It's time for lunch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장 한번 그대로 따라 써보겠습니다. 자, It's time for 뭐뭐를 위한 시간이야. 자, 그런데

0: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쿠키는 맛있어. 자, 우리 맛있는이라고 하는 표현 배웠죠? 맛있는은 영어로 delicious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쿠키가 맛있다. Cookies are delicious. 한번 따라 써 볼게요. Cookies는 이렇게 써 주시고요. Are 맛있다. Delicious. Delicious 스펠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게 쓰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12시에 점심을 먹어라고 했네요. 자, 점심을 먹다라고 했을 때이 사람이 지금 어떤 표현을 썼어요? Have lunch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have 다음에 음식 나오게 되면요. 식사 나오게 되면 뭐뭐를 먹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몇 시에 먹는데요? At 12, 12시에 먹는데요. 자, 써볼게요. I have, 나는 먹어. Lunch니까 점심을 먹는다. 근데 언제? 12시에. At 1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엄마, 저녁 식사는 뭐예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배웠죠. Dinner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저녁 식사의 메뉴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What's for?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로 무엇을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따라 써보면요. What's for? 이렇게 써주시고, 저녁 식사, dinner. 저녁 식사로 무엇이 나와요? 해주시고, 엄마를 부르고 있죠? 엄마. 이렇게 mom 이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이에요. 나는 스테이크를 원해요. 이렇게 주문할 때 I'd like를 써주시면 돼요. 뭐뭐를 원합니다. 뭐뭐를 주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배운 스테이크도 나와 있습니다. 스테이크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문할 때 나는 스테이크를 원해요. I'd like a steak.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I'd. I would의 줄임말이고요. Like. 써주시고, a steak.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step 4, let's practice A부터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들려주는 듣기를 잘 들으시고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한번 순서를 매겨보고 이어서 빈칸에 단어들을 써보겠습니다.
1: Bread, salad, steak. Cheese.
0: 네, 음식과 관련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자, 첫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bread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빵이란 뜻이죠? 두 번째로 들은 단어는 salad였는데요. 샐러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들은 단어는 뭐였어요? steak, 고기, 스테이크죠? 이어서 네 번째로 들은 단어는 cheese라고 하는 치즈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맞게 쓰셨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어서 B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단어 퀴즈를 채점해 보셔야 합니다. 채점해 주시고 만약에 틀린 단어가 있다라면 바르게 고쳐 볼게요. 자, 단어 퀴즈를 보시면요, 네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이 친구가 맞은 것은 하나고요. 나머지 세 개는 틀렸습니다. 자, 어떤 걸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꼼꼼하게 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요. 맛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발음을 해보면 뭔가 좀 맞는 것 같죠? Delicious.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틀렸어요.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요? D, E, L, I, C, I, O, U, S. 이렇게 써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D 다음에 I가 아니라 E로 바꿔주셔야 하고, 또 여기에 S가 아니라 C로 바꿔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delicious, 맛있는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밥도 뭔가 rice, 맞는 것 같지만 L, 앞에 있는 L이 아니었어요. L이 아니라 뭐였죠? 바로 R이었죠. 그러니까 맞게 고치면 rice,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먹다 라고 하는 동작 표현인데요. eat. 얘는 맞았어요. 맞게 잘 써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점심 식사. lunch가 아니라 lunch였죠? 따라서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우리 이어서 C번 넘어가 볼게요. 자, C번에서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이에요. 샐러드 나와 있네요. 샐러드, 말 그대로 영어로도 salad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가로 1번 넣어볼게요. as

LAD 이렇게 넣어주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세로 2번입니다. 저녁 식사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D로 시작하죠? DINNER 이라는 단어 꼭 알아두시고요. 이어서 가로 3번입니다. 아침 식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길었어요. B로 시작하고 D로 끝났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Breakfast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침 식사 꼭 알아두시고요. 이어서 세로 4번은 빵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빵은 영어로 B로 시작하고 D로 끝나요. Bread였는데요. BREAD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D번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밖에 나가자라고 했는데요. 자, 점심 식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Let's go outside after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Lunch 들어가면 되겠죠? 점심 식사니까 lunch 넣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나는 버터와 함께 빵을 먹는 중이야 라고 했는데요. 자, 먹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 I'm eating까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먹는 중이라고 했죠? 빵을 먹는 중이야 라고 했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I'm eating bread. 근데 무엇과 함께 with butter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아침 식사를 먹어 라고 했는데요. 자, 먹다 라고 하는 표현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eat 아니면 have 둘다 나올 수가 있겠죠? 뒤에 breakfast니까 아침 식사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2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단어 카드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delicious 맛있는 이라는 카드 나와 있고요. ice cream this is 나와 있네요. 자, 이 아이스크림은 맛있어라고 하는 표현 만들어 볼까요? 자,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은 이 아이스크림이 되겠죠? This ice cream is delicious 하면 맛있어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아이스크림이니까 this ice cream이라고 시작해 준 것도 보이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나의 피자 위에 있는 치즈를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피자 위에 있는 치즈를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좋아해부터 시작해 볼게요. I like cheese. 나는 치즈를 좋아하는데요. 그 치즈는 어디 위에 있죠? On my pizza. 피자 위에 있는 치즈를 좋아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오늘의 Let's learn more. egg와 meat 알아볼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겠죠? 그 중에서 고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meat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걀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달걀은 영어로 egg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 둘 중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타코야. 자, 타코 앞에 고기라는 말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My favorite food is a meat taco가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는 점심 식사로 달걀 샐러드를 먹었으니까요. We can have an egg salad for lunch.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은 식사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 알아봤어요. 오늘도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우는 단어들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같이 한번 바로 볼까요? 어느새 벌써 15일 차입니다. Let's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를 여행하자 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행과 관련된 새로운 표현 학습하기입니다. 여러분 준비됐으면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 Day 15. Let's travel around the world.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Korea. Korea, Korea, Korea.

0: UK, UK, UK, UK. Spain, Spain, Spain, Spain. USA, USA, USA, USA. China, China, China, China. Map, map, map, map. Travel, travel, travel, travel. City, city, city, city. World, world, world, world. Culture, culture, culture, culture. Memory, west, west, memory. West, west, west, west. East, east, east, east.
1: East. 잘 보고 오셨을까요? 자, 우리 그림을 통해 먼저 정리하고 우리 이야기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도가 있네요. 맵. 지도가 크게 있습니다. 세계 지도인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country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쪽 east와 서쪽 we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펭수가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도 있고요. UK, 영국도 있고 China, 중국 등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로 바로 가볼까요? 우주 대스타답게, 와, 우주 대스타란 말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던 펭수는 빈칸에 붙은 여행 사진을 보며, 자, 우리 여행 사진이 어디에 붙어 있죠? 우리 확대된 거고, 우리 바로 지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붙은 여행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겨 있어요. 우리 memory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방문해 그들의 빈칸을 체험하고 있는 즐거운 펭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들의 무엇을 체험한 걸까요? 바로 문화, 영어로 이 가운데 cul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펭수처럼 세계 여행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상상해보아요 라고 이야기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스텝 2입니다. 펜 들고 귀 열고 같이 따라 듣고 말하면서 써보겠습니다.
0: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 번 따라 말하면서 메모에 체크하고 두 번 써보세요.
0: Country, country, country. Korea, Korea, Korea. UK, UK, UK. Spain, Spain, Spain. USA, USA, USA. China, China, China. Map, map, map. travel, travel, travel. City, city, city. World, world, world. Culture, culture, culture. Memory, memory, memory. West, west, west. East, east, east.
1: 잘 듣고 말하면서 따라 쓰셨겠죠? 자, 이제 step 3, let's handwrite입니다. 우리 다시 단어 하나씩 정리하면서 따라 써볼게요. 첫 번째 단어, country입니다. 따라해볼까요? country. 우리 country는요, 나라, 국가, 시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나라들, 국가들 있죠? 영어로 country라고 하고요. 시골이란 뜻도 있다. 적어보면요, C-O-U-N-T-R-Y.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라, country는요, Korea입니다. 따라해볼까요? Korea. 우리 Korea,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죠. 한국입니다. 적어볼까요? K-O-R-E-A. 자, 그 다음 단어, UK입니다. UK는요, 영국이에요. 그래서 UK는 the UK, the United Kingdom. 영국을 우리가 영어로 UK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면요. U 대문자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점 찍고 K 대문자로 써주시고 점 찍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어 스페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스페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가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국가 이름들은요, 맨 앞에 철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항상 써준다. 자, 그 다음 단어 USA입니다. USA는 미국이에요. 역시나 줄임말인데요. The USA라고 해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고요. 그냥 US라고도 합니다. United States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적어볼게요. U 역시나 점 찍고 S 또 점 찍고 A, E 쓰고 이렇게 점 찍으면 돼요. 자, 그 다음 China. 우리 China, 중국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map. 우리 map은요, 우리 지도라는 뜻이요. 여기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M-A-P. 자, 그 다음 단어 travel입니다. travel은요, 여행하다 혹은 여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여행이라는 단어 이전에 또 배웠었는데 기억하실까요? 똑같이 T로 시작한 단어 바로 trip입니다. 그래서 trip을 활용해서 여행하다 라고 할 때는 take a trip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적어볼게요. T-R-A-V-E-L. 자, 그 다음 단어 city입니다. 어? city.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우리 town이라고 하는 단어 배우면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로 city와 village 같이 공부했었죠. 우리 도시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 단어 world입니다. world는 세계란 뜻이요. 그래서 around the world라고 앞에 제목에 나와 있었죠. 적어볼까요? world.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around the world는 세계 곳곳에, 전 세계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단어 남았네요. culture. 우리 culture는 문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다양한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공유하는 어떤 공통된 생활 양식 등을 우리가 문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culture라고 합니다. 적어볼까요? C-U-L-T-U-R-E, culture. 자, 그 다음 memory, 따라해볼까요? memory. 추억, 기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속에 혹은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추억들, 우리 영어로 memory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west와 east, 자,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north와 south는 각각 방향.

0: 방향을 가리키는 말들이어서 서쪽은 west고요. 동쪽은 east입니다. 자, 그리고 북쪽은 우리 north이고요. 그럼 south는 남쪽입니다. 적어볼게요. 같이 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west 그리고 east. 자, 그럼 이제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I'm not from Korea.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이었을 때 우리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출신이죠? I'm from Korea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not이 쓰여 있어요. not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부정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한국 출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I am not from Kore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Judy enjoys visiting new countries. Judy는요, enjoy는요,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즐깁니다. 뭐를요? Visiting, 방문하는 것을요. New countries, 새로운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 visit이라는 표현 1일차에서 배웠었습니다. 적어볼게요. 문제 좀 길죠? Judy는요, enjoys. 즐깁니다. 뭐를요? Visiting, 방문하는 것을요. 어디를? New, 새로운 나라들을요. Countries,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need to learn. 우리는요, 배울 필요가 있대요. 뭐를요? About, 뭐에 대해서?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다른 모습이다. 다른 양상을 띠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볼까요? We need to.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다? Learn.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About. Different. 다른. cultures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다른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텝 4, let's practice.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은요, 역시나 4개의 그림이 있고요. 순서대로 번호 쓰고 단어 쓰는 겁니다. 한번 쭉 먼저 들어볼게요.
1: Travel, map, east, west.
0: 잘 들으셨나요? 역시나 앞에 배웠던 단어들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하나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1: Travel.
0: travel. 우리 travel은요, 여행하다, 여행이란 뜻이었습니다. 우리 여행과 관련된 그림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에 있네요. 비행기 타고 있는 모습이죠. 1번. 자, 두 번째 단어는요,
1: Map.
0: map. 자, 우리 길 찾을 때뭘 보고 찾죠? 바로 지도 보고 찾죠. 지도 여기 나와 있네요. 2번.
1: East.
0: East. 우리 방향 중에 하나 어디였죠?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우리 동쪽은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왠지 서쪽일 것 같습니다.
1: West.
0: 서쪽은 영어로 West. 4번 써주시고 단어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1번 Travel, 2번 Map, 3번 East, 그리고 마지막 4번 West입니다. 자, B로 가볼게요. 다음 단어 퀴즈에서 철자를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네요. 역시나 뭔가 철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1번, 세계. 우리 around the world라고 한다고 했죠. world가 아니라 world는 말, 단어란 뜻입니다. 그러면 l을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world, 여기에 사이에 l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화, culture라는 단어였어요. 발음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철자가 하나 빠졌죠? 이를 마지막에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culture. 3번 나라, 국가, 시골, country 아니고요. country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주시면 돼요. 우리 U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O 뒤로 가야 되죠? 그다음 마지막 4번 memory, 추억, 기억입니다. memory. 발음은 왠지 될것 같지만 맨 마지막이 I가 아니라 Y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memory, 여기 Y로 바꿔서 주면 돼요. C로 가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빈칸에 쓰라고 합니다. 단어 찾는 거죠. 자, 우리 가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미국과 중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국은 USA라고 한다겠죠. 쭉 보시면 가로로 USA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우리 중국은 차이나죠? 차이나 역시나 가로 쭉 살펴보면 맨 마지막 줄에다

0: 나와 있네요. China. 그다음 영국은 UK라고 한다고 했죠. United Kingdom. 자, 그러면 UK는 어디인가요? 바로 이렇게 새로 있고 마지막 우리나라 한국 영어로 Korea. Korea 어디 있죠? 쭉 보시면 바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1번부터 4번까지 단어 완성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We need to bring. 자, 우리는 가져올 필요가 있어. 뭐를요? 지도를 가져올 필요가 있어. 지도는 영어로 map이죠. 그래서 map. 자, 두 번째. 제니는요, enjoyed. 즐겼어. 뭐를요? visiting. 방문한 것을. 어디를? 한국을. 우리 한국은 영어로 Korea입니다. 입니다. 그다음 3번. Alex는요, is from. 출신 in the a big 큰 빈칸 출신이야 in the USA 미국의 큰 도시 도시는 영어로 city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입니다. 그림 보고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1번 Where are you from? 당신은 어디 출신인가요? 저 어디 출신하면요. I'm from. 저는요. 스페인 출신이에요. 스페인 그대로 영어로 옮겨 주시면 되겠죠? 그럼 2번입니다. How was your holiday? 내 휴일은 어땠어? 물어보니까 good, 좋았다고 하면서요. I enjoyed visiting. 나는 즐겼는데 방문한 것을 즐겼어. 다름 아닌 중국을 방문한 것을 즐겼어. 우리 중국은 영어로 China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또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 두개 있습니다. National과 International인데요. 저희 펭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nation은요, 국가, 나라란 뜻입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country라는 단어도 배웠었죠. 그래서 유사한 의미로 국가, 나라, nation이라고 하고요. 다음, 우리 national은요, 국가의 전국적인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nation이 명사형, 그리고 형용사형인 national. 그리고 international은요, 국제적인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national 앞에 inter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볼까요? My friend, 내 친구는 is on. 자, 무엇이냐면 국제 학생이다. student라는 말 나와 있으니까 국제적인 internationa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we visited. 우리는요 방문했어요. 빈칸을요. 네, park라고 나와 있어요. 국립공원이래요. 자, 그러면 앞에는 national이라고 하는 단어 넣어주면 되겠죠? We visited a national park last weekend. 자, 우리 오늘은요 또 우리 국가, 나라와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단어 핵심 보다 복습이다.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11일차부터 15일차 내용 정리하는 문제풀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가끔 외신을 보다 보면 아주 높은 고층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어떻게 될까요? 그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잠시 후에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자그마치 2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바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참 걱정이 서로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역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골라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프리 클라이머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자유 등반가라고 하는데요. 프리 클라이머는 이제 줄이라든가 로프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위 맨손으로 등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스케일스 런던 스카이스크레이퍼, 런던의 고층 건물을 올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Free climber scales London skyscraper. A 21-year-old free climber who was imprisoned 2 years ago for climbing the UK's tallest skyscraper has scaled another building in London, this time to draw attention to climate change. He climbed up the 36-story Stratosphere Tower, a residential building in East London, and reached the top in less than half an hour.
2: Free climber scales London skyscraper. A 21-year-old free climber who was imprisoned 2 years ago for climbing the UK's tallest skyscraper has scaled another building in London, this time to draw attention to climate change. He climbed up the 36-story Stratosphere Tower, a residential building in East London, and reached the top in less than half an hou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역시 단어 표현 몇 가지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To imprison.
2: To imprison.
1: Skyscraper.
2: Skyscraper.
1: To scale.
2: To scale.
0: 첫 번째 단어는 to imprison이라고 해서 투옥하다, 감옥에 쳐넣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수감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게 lock somebody up이라고 해서 lock up 이런 말도 쓰고요. 또 정말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put somebody behind bars 이런 말도 씁니다. 이때 bars 복수 쓰는데요. 철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철창 뒤쪽에 넣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철창 신세를 지게 하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 put somebody behind bars 이 표현도 쓰니까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kyscraper 마천루라고 해서 고층 건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to scale, 오르다, climb up이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살펴볼게요. A 21-year-old free climber, 21세의 자유 등반가입니다. Who was imprisoned 2 years ago? 2년 전에 그런데 수감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who was behind bars? 아니면 put behind bars? 둘다 됩니다. 2 years ago라고 해서 2년 전에 철창 신세를 졌던 사람인데요. For climbing the UK's tallest skyscrapers라고 되어 있군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수감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영국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을 당연히 무단으로 올랐겠죠. 올랐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수감이 되었던 21세의 나이도 어린데요. 자유 등반가가 had scaled another building in London. 이번에 런던의 또 다른 건물을 역시 올랐습니다. This time to draw attention to climate change. This time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This time이라는 얘기는 항상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년 전에 올랐던 그 소위 건물을 올랐던 등반은 그 원인이 이거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to draw attention to climate change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기후 변화에 관심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소위 대의 명분은 있는데요. He climbed up the 36-story Stratosphere Tower.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6층이나 되는 이것도 재밌네요. Stratosphere. 아마 지구 과학이라든가 환경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셨을 텐데요. 성층권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대기권의 종류가 쭉 있잖아요. 그 중에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정말 높은이라고 할 때 사실 요

0: 형용사처럼 많이 씁니다. 건물 이름도 사실 하필 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나름 의미를 갖고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건물을 올랐습니다. 이 건물은 A residential building in East London. 네, 동런던의 residential building이에요. 우리가 residence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residential building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건물임, 거주용 건물입니다. And reached the top in less than half an hour. 36층 올라가는데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0분도 걸리지 않아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아, 당연히 이번에도 법적인 처리는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Free climber scales London skyscraper. A 21-year-old free climber who was imprisoned 2 years ago for climbing the UK's tallest skyscraper has scaled another building in London, this time to draw attention to climate change. He climbed up the 36-story Stratosphere Tower, a residential building in East London, and reached the top in less than half an hour.
2: Free climber scales London skyscraper. A 21-year-old free climber who was imprisoned 2 years ago for climbing the UK's tallest skyscraper has scaled another building in London, this time to draw attention to climate change. He climbed up the 36-story Stratosphere Tower, a residential building in East London, and reached the top in less than half an hour.
0: 두 번째 topic입니다. Global COVID-19 cases top 200 million.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cases of infections, 감염자 숫자가 top, surpass, exceed, 다 초과하다라고 했던 표현이죠.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Global COVID-19 cases top 200 million. COVID-19 cases worldwide have surpassed 200 million.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threatens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putting a strain on healthcare systems. The global surge in cases is highlighting the widening gap in vaccination rat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2: Global COVID-19 cases top 200 million. COVID-19 cases worldwide have surpassed 200 million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threatens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putting a strain on healthcare systems. The global surge in cases is highlighting the widening gap in vaccination rat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요. 나오는 단어 기준만 봐도 좀, 아, 요거 좀 안 좋은 단어인데? 요거 부담되는 단어인데? 요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surpass.
2: To surpass.
1: Contagious.
2: Contagious.
1: Variant.
2: Variant.
1: Strain.
2: Strain.
0: 첫 번째 단어는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숫자가 뭔가를 넘어선다, 뛰어넘는다. 이럴 때 to surpass. 앞에 헤드라인에 top이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Contagious. 전염되는, 감염되는 이라고 했던 표현이죠. Contagious. Variant. 변이 바이러스를 얘기할 때 variant, 변이. 많이 쓴 표현입니다. strai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담, 압박, burden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strain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COVID-19 cases worldwid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이때 cases 뭐 보통 우리 case라고 하면 case by case 이런 식으로 case라는 의미로만 생각하는데요. 병이 나올 때 케이스는 환자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라고 할 때 cancer patients 말도 씁니다만 cancer cases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말 그대로 사례라고 보셔도 되고 환자라고 번역하셔도 문맥에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have surpassed 200 million. 그렇습니다.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threatens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일단 주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요 녀석이 요즘에 항상 많이 나오는데요. More contagious. 기존의 코로나19보다는 더욱더 강한 전염성을 보이고 있는, 즉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threaten countries. 어떤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가요? With low vaccination rates.

0: 하면서 전염성도 세지고 국가에게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 체계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global surge in cases. Surge, 급증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전 세계적인 감염자 급증 사태가 is highlighting the widening gap in vaccination rat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widening gap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gap이라고 하는 것이 격차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격차가 심화된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wide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The gap is now widening. 그래서 여기서도 widening이라는 것을 형용사처럼 쓰였는데요. 격차 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에 대한 격차일까요? In something, 누구 사이예요? Between A and B. 그래서 항상 격차는 the gap in something between A and B라는 형태로 쓰인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The gap in income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소득 격차니까.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빈부 간의 소득 격차가 is widening, is getting worse. 이렇게 쓰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접종률에 있어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감염자 급증 사태를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조명을 쫙 쐬주는 거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게 극명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Global COVID-19 cases top 200 million. COVID-19 cases worldwide have surpassed 200 million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threatens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putting a strain on healthcare systems. The global surge in cases is highlighting the widening gap in vaccination rat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2: Global COVID-19 cases top 200 million. COVID-19 cases worldwide have surpassed 200 million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threatens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putting a strain on healthcare systems. The global surge in cases is highlighting the widening gap in vaccination rat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0: 투데이스 패턴,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패턴은 조금 전에 보셨던 to put a strain on something. 어디에 부담이 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strain이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burden이라고 하는 여기 짐, 부담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요. burden이라는 것은 뭐 크기나 무게에 상관없이 그냥 부담이 되면 다 burden이에요. 근데 strain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얘기할 때 종종 많이 쓰입니다. 요게 조금 더 무거운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많은 경우에 그냥 쓰셔도 큰 문제는 없겠고요. 인구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고령 인구가 늘면서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쓰시라고 부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끔씩은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라고도 역시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두 가지로 씁니다. Population aging. 우리말로 딱 떨어진 표현이죠. 인구 population 고령화 aging. 근데 가끔씩 보면 unaging popul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population은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어나 더가 나와야 되는데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즉 인구가 고령화되면이라고 할때 요걸 주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요두 가지 표현을 인구 고령화라고 할때 같이 많이 씁니다. 영어를 보면 population aging이 일단 주어로 나오겠죠. 당연합니다만 is a serious issue. 요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The ri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Elderly people이라고 하면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고령 인구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것이 puts a strain on the economy.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경제가 아니어도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healthcare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우리 연기금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연금기금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The National Pension Fund가 요 뒤에 목적으로 나와도 정말 딱 떨어질 수 있는 문장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Population aging is a serious issue as the ri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puts a strain on the economy.
2: Population aging is a serious issue as the ri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puts a strain on the economy.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0: 자, 오늘 제목은 WHO and Booster Shot라고 정해봤습니다. 부스터 샷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 부스터 샷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부스터 샷이라고 하는 말이 추가 접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인구의 최소 10%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까지 이게 하나의 조건이군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소위 부스터 샷의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라는 조건이 전 세계 뭉뚱그려서 10%가 아니고요. 나라 하나하나의 인구 10%가 모두 접종을 받을 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요. 백신 추가 접종은 뭐냐면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 맞게 돼 있잖아요. 한 번 맞고 3주 이후에 또 한 번 맞는데 세 번째 부스터 샷 혹은 부스터를 맞게 되면 효과가 더 오래 강하게 지속된다라고 해서 부스터 샷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는 일부 나라는 예방접종을 못하는데 일부 나라는 세 대씩이나 맞아야 될까? 라는 데서 비롯된 요청입니다. 아,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 샷은 boosters. 그래서 이걸 명사로 쓰거나 부스터 샷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뭔가를 잠정 중단하다 할 때 to suspend something이라고 하거나 to impose a moratorium on something. 이거 의외로 많이 씁니다. moratorium이라는 것은 잠정 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용 제도를 잠정 중단하다 할 때도 impose a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called for, 뭐뭐를 요청하다, 촉구하다 할 때 call for something이죠. A moratorium on COVID-19 vaccine boosters, 혹은 booster shots.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언제까지요? Until at least 10% of the population in every country is vaccinate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t least 10% of the population, 인구 최소 10%잖아요. In every country. is vaccinated. 자,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 문장 역시 듣고 따라해봅니다.
1: WHO and booster sho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called for a moratorium on COVID-19 vaccine boosters until at least 10% of the population in every country is vaccinated.
2: WHO and booster sho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called for a moratorium on COVID-19 vaccine boosters until at least 10% of the population in every country is vaccinated.
0: 오늘도 중요한 단어 표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imprison.
2: To imprison.
1: Contagious.
2: Contagious.
1: To put a strain.
2: To put a strain.
1: To impose a moratorium on.
2: To impose a moratorium on.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의 모든 에피소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다운로드 클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무동기 범죄라고 들어보셨나요? 동기가 없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뭐 아예 없진 않겠죠. 본인에게는 있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랜덤하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무동기 범죄 혹은 묻지마 범죄가 일본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기승인데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 그리고 오리건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의 서부 쪽이 특히 심합니다. 지금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오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0: Today's Topics로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Man arrested 여기서 끊죠? After injuring 10 with knife on Tokyo train. 그렇습니다. 이때 과거형이 아니고 수동태형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한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10명에게 부상을 입혔기 때문인데요. 범행 장소는 도쿄의 열차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Man arrested after injuring 10 with knife on Tokyo train. A man was arrested for stabbing 10 passengers on a commuter train in Tokyo. The man said he wanted to kill women who appeared happy and chose his targets at random. The violent crime comes with the capital city on heightened security alert as it hosts the Olympic Games.
2: Man arrested after injuring 10 with knife on Tokyo train. A man was arrested for stabbing 10 passengers on a commuter train in Tokyo. The man said he wanted to kill women who appeared happy and chose his targets at random. The violent crime comes with the capital city on heightened security alert as it hosts the Olympic Gam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서 한 남성이 저지른 범죄가 되겠는데요. 몇 가지 단어 확인하겠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To stab.
2: To stab.
1: Commuter train.
2: Commuter train.
1: On alert.
2: On alert.
0: 첫 번째 표현은 to stab. 칼로 찌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tab. Commuter train이라고 되는데요. Train은 뭐 열차입니다만 commuter가 이게 통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통근 열차인데 무슨 뭐 출근할 때 타는 열차가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Commuter train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일반적으로 진짜 열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지하철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출퇴근 시간대의 상황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On alert. 방심하지 않고 경계 상태에 있는 on alert. The military is on alert.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한 문장씩 살펴보면요. A man was arrested for stabbing 10 passengers on a commuter train in Tokyo.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 수 있겠고요. 이때 for는 체포된 범죄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체포되었는데요. On a commuter train in Tokyo. 일본 도쿄의 출퇴근 시간대의 열차에서 10명의 승객을 칼로 찔렀기 때문이에요. The man said, 이 문제의 남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wanted to kill women who appeared happy. 정상은 아닌 거죠. 행복해 보이는 여성을 죽이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동기 범죄 혹은 묻지마 범죄가 되는 거죠. And chose his targets at random. 역시 이것도 무동기 범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물을 무작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The violent crime comes with the capital city on heightened security alert.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를 썼으니까 그냥 violent crime이라고 하면 폭력범죄라고 할 때 쓴 표현인데요. The를 썼으니까 앞에 나왔던 그 묻지마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남성이 저지른 폭력범죄. 이 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냐면 with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The capital city,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on alert이에요. 중간에 좀 얘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On heightened security alert. 보안 관련해서 경계 상태가 지금 기존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 왜 이때 경찰도 많이 깔려 있고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때라는 개념으로 쓴 거죠. As it hosts the Olympic Games. 그렇습니다. Host나 hold. 항상 행사를 열 때 hold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때는 네, 자기네가 호스팅하는 거니까 it hosts the capital city. 도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쿄가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크게 부상은 입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무동기 범죄의 좀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Man arrested after injuring 10 with knife on Tokyo train. A man was arrested for stabbing 10 passengers on a commuter train in Tokyo. The man said he wanted to kill women who appeared happy and chose his targets at random. The violent crime comes with the capital city on heightened security alert as it hosts the Olympic Games.
2: Man arrested after injuring 10 with knife on Tokyo train. A man was arrested for stabbing 10 passengers on a commuter train in Tokyo. The man said he wanted to kill women who appeared happy and chose his targets at random. The violent crime comes with the capital city on heightened security alert as it hosts the Olympic Games.
0: Firefighters losing ground on big fires in western U.S.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firefighters, 소방관들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만 losing ground, 뒤에 나옵니다만 뭔가 lose ground라는 얘기는 싸움이라든가 문제에 있어서 땅을 빼앗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힘을 잃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힘이 빠지고 있다라든가 그럴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즉 지금 화재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Firefighters losing ground on big fires in western U.S. Thousands of people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have evacuated as dozens of wildfires continue to burn across the region. Although firefighters are battling day and night to try to bring the fires under control, hot temperatures and low humidity are hampering their efforts to contain the flames.
2: Firefighters losing ground on big fires in western U.S. Thousands of people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have evacuated as dozens of wildfires continue to burn across the region. Although firefighters are battling day and night to try to bring the fires under control, hot temperatures and low humidity are hampering their efforts to contain the flames.
0: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는 좀 단어 표현이 많이 나와 있고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 키워드 바로 들어갑니다.
1: To lose ground.
2: To lose ground.
1: To evacuate.
2: To evacuate.
1: To bring under control.
2: To bring under control.
1: Humidity.
2: Humidity.
1: To hamper.
2: To hamper.
0: 첫 번째 표현은 헤드라인에 나왔던 to lose ground예요. 세력을 잃다, 열세에 처하다라고 하듯이 쓰고요. 반대말은 to gain ground예요. 땅을 빼앗는 거니까 그때는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evacuate, 대피하다 혹은 소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Evacuate. To bring something under control. 한마디로 쓰면 to control이라고 하면 됩니다. 통제하다, 억누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Humidity, 습도라고 할 때 쓰죠. Humidity. 그리고 to hamper, 방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hamper. 이 표현은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자, 단어 표현이 좀 오늘 복잡합니다만 읽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Thousands of people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미국 서부에 거주하고 있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have evacuated. 그렇습니다. 대피했습니다. As dozens of wildfires continue to burn across the region. 그렇습니다. Wildfire. 야생불이 아니고요. 보통 산불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십 건에 달하는 산불이 계속해서 이 지역 전체에 걸쳐 burn, 불을 태워간다는 얘기는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Although firefighters are battling day and night to try to bring the fires under control. 그렇습니다. Bring something under control. 자, although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온 내용하고 조금 입장이 좀 다른 뭔가가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Firefighters are battling day and night. 소방관들이 밤낮으로 to try to bring the fires under control. 화재 진압을 위해 지금 맞서 싸우고 있긴 합니다만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ot temperatures and low humidity are hampering their efforts to contain the flames. 라고 되어 있군요. 알아야 될 단어가 참 많습니다. Hot temperatures니까 일단 기온이 높고 and low humidity. 반면에 날씨는 건조하다 보니까 잘 타겠죠. 이 두 가지 요소가 are hampering, 방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Their efforts to contain the flames. Flames은 불길이고요. Contain, 요걸 앞에 나왔던 단어와 바꿨으면 bring under control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컨테이너는 화재를 진압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0: 많이 봤습니다만 컨테인은 억누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다 할 때도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이렇게 쓰는 것처럼 지금은 억누르다, 뭐를 화재를. 그래서 요거는 진화하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불길을 잡기 위한 노력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햄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 앞에 주어가 이유로 작용하죠. 여건이기도 하죠. 물주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뭐가 이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방해하는 건 몰라도 낮은 습도가 방해한다 이런 말은 참 영어 간섭이죠. 우리말로는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부사로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면 뭐 이걸 이유로 처리하는 거죠. 기온이 높고 건조한 뭐 환경으로 인해 화재 진압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주시되 거꾸로 이런 문장을 이렇게 내가 쓸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Firefighters losing ground on big fires in western U.S. Thousands of people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have evacuated as dozens of wildfires continue to burn across the region. Although firefighters are battling day and night to try to bring the fires under control, hot temperatures and low humidity are hampering their efforts to contain the flames.
2: Firefighters losing ground on big fires in western U.S. Thousands of people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have evacuated as dozens of wildfires continue to burn across the region. Although firefighters are battling day and night to try to bring the fires under control, hot temperatures and low humidity are hampering their efforts to contain the flames.
0: 오늘 봤던 중요한 표현 혹은 구문을 정형화해서 우리가 직접 활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to lose ground, 세력을 잃다, 열세에 처하다. 반대말은 to gain ground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는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싸움에서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거저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에피소드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네, 기존에 저하고 같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자 일단 전염성이 높은이라고 할 때 highly contagious 혹은 highly infectious 다 전염성이 높은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둘 다 쓸 수 있겠죠? 변이 바이러스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variant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The world is losing ground. 전 세계가 지금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바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싸움에 있어서 말이죠. 뭐 때문일까요? Because of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이게 끝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앞에 나왔던 내용에서부터 이거를 영어로 내가 말하려면 혹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면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고민을 자꾸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losing ground 말고 우리가 battle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A battle. 싸움인데 이 battle에 어떤 형용사를 붙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 losing battle이라고 하면 이건 느낌이 달라요. 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잠깐 열세에 처해 있지만 a losing battle이라고 하는 건 패배할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uphill battle이란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uphill이란 얘기가 산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전쟁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각개전투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ight an uphill battle이라고 하면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fight an uphill battle 이 표현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The world is losing ground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because of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2: The world is losing ground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because of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0: 빙한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요. 또 말도 해보고 들어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killing spree라고 해놨습니다. 이 spree라는 단어는 뭐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살인 행각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묻지마 살인

0: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30% 이상이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군요. 일단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다 요 표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을 당하다. 요두 가지 표현만 알면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인 행각을 벌이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쓴 표현은 to go on a killing spree란 말입니다. go on a spree라고 하면 뭔가를 과하게 하는 거예요. go on a shopping spree라고 하면 막 우리말로 미친 듯이 쇼핑하다. go on a spending spree라고 하면 돈을 막 지르다. go on a killing spree면 이건 살인 행각을 저지르는 거죠. 칼로 하는 경우에는 go on a stabbing spree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 총기 난사하다라고 할 때는 go on a shooting spree라고 합니다. rampage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가정폭력은 domestic violence. home violence라고 쓰시는 분들, 요거 쓰지 않습니다. 꼭 domestic violence.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ccording to a study, 한 연구에 따르면 more than 30% of those who ran on random killing sprees. 아,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이 랜덤한 거예요. 구태여 몇 마리를 더 붙이자면 with no apparent motive라고 해서 분명한 동기 없이란 말을 붙이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크게 의미 없고요. Go on a killing spree인데 랜덤한 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묻지마 살인이죠. 이를 저지른 사람의 30% 이상이 we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혹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겠죠. Sprees were abused by their own parents. 자신들의 부모에게 abused,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Killing spree. According to a study, more than 30% of those who went on random killing sprees we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2: Killing spree. According to a study, more than 30% of those who went on random killing sprees we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자리에 묶어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On alert.
2: On alert.
1: To lose ground.
2: To lose ground.
1: To bring under control.
2: To bring under control.
1: To go on a killing spree.
2: To go on a killing spree.
1: Domestic violence.
2: Domestic violenc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EBS2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모든 방송을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역시 방송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명 결정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니 내가 최악의 경우에 혹은 불치병일 때 고통받고 있을 때 내 생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생명 결정권이 최근 영국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독특합니다. 멕시코에 유통되고 있는 밀수된 총기들, 너네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래, 판매한 녀석들이 책임져 라고 하는 소송인데요. 이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순서는 Today's Topics입니다.

0: Today's topics,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Controversy over life and death.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생명과 죽음, 그 두 가지 문제를 놓고 controversy,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Controversy over life and death. A British hospital may withdraw life support from a severely brain-damaged girl aft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jected an appeal by the girl's parents. The two-year-old girl suffered a severe brain injury at birth, and doctors treating her say she has no prospect of recovery.
2: Controversy over life and death. A British hospital may withdraw life support from a severely brain-damaged girl aft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jected an appeal by the girl's parents. The two-year-old girl suffered a severe brain injury at birth, and doctors treating her says she has no prospect of recover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의료적인 내용인데요. 몇 가지 단어만 알면 나머지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Controversy.
2: Controversy.
1: To withdraw.
2: To withdraw.
1: Appeal.
2: Appeal.
0: 첫 단어는 controversy라고 했던 논란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To withdraw. 뭔가를 중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혹은 뭔가를 철수 혹은 철회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조약에서 빠져나갈 때 withdraw from the accord, the treat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뭐 군인 병력을 철수시킬 때도 withdraw troops from 어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ppeal, 항소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법원에서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위로 다시 2심으로 넘길 때 항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국의 이제 알타 픽슬러라고 하는 두 살 된 여자아이를 둘러싼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A British hospital may withdraw life support from a brain damaged gir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영국의 한 병원이 may withdraw, 뭐를요? life support from이에요. 뇌 손상을 당한 여자아이로부터 life support은 생명을 유지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 하면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호흡을 자가호흡을 못하는 경우에 산소호흡기를 씌워준다든가 음식을 못 삼키니까 식도관을 꽂아준다든가 이 모든 것, 즉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모든 의료적인 intervention, 개입을 여기서 life support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명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한 병원이 뇌 손상을 입은 여아로부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Aft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 인권 재판소가 rejected an appeal by the girl's parents. 이 여자아이의 부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 사례는 아니고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없다. 이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결정을 하게 될 때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죠. 이것이 영국 법원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이전에도 있었고요. 당시에는 바티칸의 도움을 구하려고 부모들이 노력을 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영국 법원에서는 의료진의 손을 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판례였고요. The two-year-old girl suffered a serious brain injury at birth. 참 안타깝죠? 2세 된 여자아이는 at birth, 출생 당시에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suffer from을 쓰면 안 되죠. 이거는 뭐뭐로 인해 장기적으로 고통받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처럼 뭐뭐를 겪다, 당하다라는 개념으로는 suffer something 바로 쓰셔야 됩니다. And doctors treating her say, 현재 이 여아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she has no prospect of recovery. prospect 전망이죠. 회복 전망이 없다, 즉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의료진이 결정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또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한번 기회가 된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Controversy over life and death. A British hospital may withdraw life support from a severely brain-damaged girl aft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jected an appeal by the girl's parents. The two-year-old girl suffered a severe brain injury at birth, and doctors treating her say she has no prospect of recovery.
2: Controversy over life and death. A British hospital may withdraw life support from a severely brain-damaged girl aft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jected an appeal by the girl's parents. The two-year-old girl suffered a severe brain injury at birth, and doctors treating her say she has no prospect of recovery.
0: 두 번째 뉴스입니다. Mexico sues major U.S. gun makers. 라고 되어 있죠. Sue,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멕시코가, 즉 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그것도 major죠.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1: Mexico sues major U.S. gun makers. Mexico sued American gun makers and distributors in a U.S. federal court, arguing that the companies facilitate the trafficking of guns to Mexican drug cartels through their negligence. Mexico wants compensation for the havoc the guns have wreaked in its country.
2: Mexico sues major U.S. gun makers. Mexico sued American gun makers and distributors in a U.S. federal court, arguing that the companies facilitate the trafficking of guns to Mexican drug cartels through their negligence. Mexico wants compensation for the havoc the guns have wreaked in its country.
0: 몇 가지 단어가 오늘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단어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Use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sue.
2: To sue.
1: To facilitate.
2: To facilitate.
1: Trafficking.
2: Trafficking.
1: Negligence.
2: Negligence.
1: To wreak havoc.
2: To wreak havoc.
0: 첫 번째 단어는 to sue somebody, 소송을 제기하다, 고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조금 공식적으로 좀 길게 쓰면 to file a lawsuit against somebody, 보통 그렇게 쓰죠. File a lawsuit 이런 얘기는 소송을 제기하다, 소를 제기하다, against somebody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To facilitate, 뭔가를 가능하게 만들다, 용이하게 만들다, make something easier 혹은 make something possible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rafficking, 원래 traffic인데요. C로 끝나면 K를 쓰고 ING형을 쓰게 돼 있죠. Traffic이라는 것이 교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불법적인 뭔가를 거래하는 걸 얘기해요. 보편적으로 drug trafficking이라고 하면 마약 밀매를 얘기하고요. 만약에 human trafficking이라고 하면 인신매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Negligence, 태만 혹은 부주의,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거죠. To wreak havoc, devastate, ravage, 큰 피해를 입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봅니다. Mexico sued American gun makers and distributo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gun makers, 총기 제조사와 distributors, 유통업체를 고소했는데요. 당연히 미국 기업이니까 in a U.S. federal court,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바가 arguing that the companies facilitate the trafficking of guns to Mexican drug cartels through their negligence.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Facilitation,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니까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고소장에 쓰인 바에 따르면 이 문제의 기업들이 trafficking of guns예요. 총기 밀매죠. 총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Mexican drug cartels, 멕시코의 drug 마약 카르텔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이들이 방만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Mexico wants compensation. 멕시코 정부가 바라는 바는 당연히 보상입니다. 뭐에 대한 보상일까요? For the havoc the guns have wreaked in its countr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reak havoc이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고. 이렇게. 그렇죠? 멕시코 정부는 말입니다. The guns란 얘기는 불법 방법으로 밀수되어서 들어온 이 총기가 자국에서 불러일으켰던 그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과연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체가 지금 논란이고요. 멕시코 정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100억 달러, 한화라는 11조 원 정도까지 배상금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로비 단체는 총기협회입니다.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0: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아마 로비 단체로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고요.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도 총기 규제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로비 때문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멕시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돈을 걸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Mexico sues major U.S. gun makers. Mexico sued American gun makers and distributors in a U.S. federal court, arguing that the companies facilitate the trafficking of guns to Mexican drug cartels through their negligence. Mexico wants compensation for the havoc the guns have wreaked in its country.
2: Mexico sues major U.S. gun makers. Mexico sued American gun makers and distributors in a U.S. federal court, arguing that the companies facilitate the trafficking of guns to Mexican drug cartels through their negligence. Mexico wants compensation for the havoc the guns have wreaked in its country.
0: Today's patterns,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패턴은 아마 예측하셨겠지만, to wreak havoc on something, 어디에 큰 피해를 입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o devastate, to ravage something,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군요. 기록적인 폭염, 산불,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 에피소드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죠. 이건 탁 떠올라야 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연히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할때 record hit 혹은 record breaking hit 둘다 되겠죠. record hit, record breaking hit. 자, 내용을 보시면 record breaking hit and wildfires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원인이기도 하죠. 기록적인 폭염과 그리고 산불이 have wreaked havoc on many parts of the world. 그렇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wreak havoc on을 썼습니다만, 뭐 devastated 혹은 ravaged 그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자꾸 읽어보고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Record-breaking heat and wildfires have wreaked havoc on many parts of the world.
2: Record-breaking heat and wildfires have wreaked havoc on many parts of the world.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영어로 써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단어를 안다 혹은 뭐 표현을 안다로 되는 문제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영어와 우리말에 대한 스트럭처의 파악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맞는 최선의 단어와 표현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얼마만큼 내가 이 분야에 잘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주제를 Pros and Cons of Euthanasia라고 적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국의 두살 어린 여자아이의 운명, 삶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유스네이지아라는 것이 안락사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mercy killings라고 해서 mercy killings, 자비로운 죽음이라고 해서 안락사의 대체 표현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스네이지아라는 표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락사의 찬반 양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기 환자를 비롯해 모든 인간은 생명 결정권과 연명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표현만 아시면 상당 부분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영어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안락사는 유스네이즈하고요.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했죠? Supporters of, 그죠? 말기 환자가 문제입니다. 말기 환자는 아시다시피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삶의 마지막에 있는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 결정권, 연명 치료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 Life support 이란 말을 써도 되겠고요. 거부할 권리를 진다고 주장합니다. 안락사, euthanasia. 말기 환자라고 할 때는 요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Terminally ill patients. Terminal이 이제 그 정류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기 끝단을 얘기하잖아요. 중간은 bus stop, bus terminal은 끝단. 그렇기 때문에 Terminally ill patients 혹은 patients with terminal illness 이렇게 쓰면 말귀 환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0: Supporters of euthanasia arg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pporters라고 하면 뭐뭐를 찬성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은 opponents라는 말을 씁니다. Opponents of euthanasia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all human beings, 모든 인간들, especially terminally ill patients, 특히 말기 환자들의 경우에 have the right to die. 생명 결정권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The right to die. 죽을 수 있는 권리. 혹은 the right to end one's own life.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생명 결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nd the right to refuse life blank treatment입니다. 여기서는 연명 치료를 refuse, 거부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이때 연명 치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Life sustaining treatment 이란 말입니다. Sustain이 유지하다, 떠받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life sustaining treatment 요 표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Pros and cons of euthanasia. Supporters of euthanasia argue all human beings, especially terminally ill patients, have the right to die and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2: Pros and cons of euthanasia. Supporters of euthanasia argue all human beings, especially terminally ill patients, have the right to die and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0: 오늘도 참 많은 단어 표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한자리에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Controversy.
2: Controversy.
1: To withdraw.
2: To withdraw.
1: Trafficking.
2: Trafficking.
1: To wreak havoc.
2: To wreak havoc.
1: Euthanasia.
2: Euthanasia.
1: Terminally ill patient.
2: Terminally ill patien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기존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방송 자료는 스크립트와 MP3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로 568일 만에 우리나라의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이후 최고의 축구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축신,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로 리오넬 메시가 20년 넘게 단 하나의 구단에서만 몸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파리로 이적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모아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South Korea exceeds 2,000 daily cases. Cas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례 혹은 환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Exceed, 넘어서다, 초과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에서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South Korea exceeds 2,000 daily cases. Despite the enforcement of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other restrictions, South Korea's daily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has exceeded 2,00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 country has so far administered first doses of vaccines to 42% of its population.
2: South Korea exceeds 2,000 daily cases. Despite the enforcement of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other restrictions, South Korea's daily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has exceeded 2,00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 country has so far administered first doses of vaccines to 42% of its population.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썩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코로나가 모든 뉴스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꼭 알아야 둬야 될 것 같은 주제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표현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Enforcement.
2: Enforcement.
1: To exceed.
2: To exceed.
1: To administer.
2: To administer.
0: 첫 번째 단어는 enforcement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법을 집행하거나 시행하거나 이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 그리고 그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exceed. 조금 전에 나왔죠? 뭔가 숫자를 넘어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Exceed. 그리고 to administer. 약을 투여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Administer.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Despite the enforcement of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other restrictions. 여기까지가 despite라는 구문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일단 enforce라고 하는 단어는 법을 집행하다, 이행하다라고 할 때 동사로 쓰고요. 그래서 사법을 집행할 때, 법을 이행할 때 enforcement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 을 집행하는 당국을 사법 당국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검찰과 경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사법 당국을 얘기할 때 law enforcement agencies 보통 그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Strict 성격을 결정하는 형용사가 되겠죠. 엄격한 거리두기 조치와 그밖에 다른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outh Korea's daily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Daily increase니까 매일매일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다시 말하면 신규 감염자를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의 수가 has exceeded 2,000.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가 되겠습니다. The country has so far administered. 일단 여기까지 보면 so far. 항상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so far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현재 완료형을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administer first doses of vaccines to 42% of its populat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dose란 단어 우리 역시 여러 번 봤죠. 뭐, 먹는 약이든 아니면 주사제든 간에 한 번에 복용하거나 투여하는 약의 양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을 인구의 42%에게 이미 투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아시다시피 모더나라든가 아니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접종을 마친 인구가 42%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0명을 넘어섰다. 라고 하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South Korea exceeds 2,000 daily cases. Despite the enforcement of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other restrictions, South Korea's daily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has exceeded 2,00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 country has so far administered first doses of vaccines to 42% of its population.
2: South Korea exceeds 2,000 daily cases. Despite the enforcement of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other restrictions, South Korea's daily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has exceeded 2,00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 country has so far administered first doses of vaccines to 42% of its population.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리오넬 메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바르셀로나의 메시라고 하는 뭐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요. Signs for Paris Saint-Germain이라고 되어 있군요. 우리말로는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크고 보통 1위를 많이 달리는 구단이라고 하는데요. 자,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과 이번에 계약을 맺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축구 소식이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소식은 전 유럽, 네, 어마어마하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Lionel Messi signs for Paris Saint-Germain. Lionel Messi has signed a two-year contract with French club Paris Saint-Germain, bringing his historic 20-plus-year spell at Barcelona to an end. Barcelona said it could not give Messi a new contract due to its dire financial situation. The Argentine superstar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best players of all time.
2: Lionel Messi signs for Paris Saint-Germain. Lionel Messi has signed a two-year contract with French club Paris Saint-Germain, bringing his historic 20-plus-year spell at Barcelona to an end. Barcelona said it could not give Messi a new contract due to its dire financial situation. The Argentine superstar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best players of all tim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메시라는 이름은 알아도 구단 이름도 두 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단어만 알면 그래도 조금 더 쉬워집니다. New keyword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 Spell.
2: Spell.
1: To bring to an end.
2: To bring to an end.
1: Dire.
2: Dire.
0: 첫 번째 단어는 sp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특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주일, 이주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한 차례의 기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오죠. 뭐 건조한 기간이라든가 뜨거운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도 종종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거가 되겠는데요. To bring something to an end. 우리말로 하면 뭔가를 끝내다, 종지부를 찍다, 막을 내리게 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Bring something to an end. 그리고 마지막 단어죠. Dire. 경제라든가 상황에 정말 함께 나오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암울한, 대단히 심각한, 암울한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표현을 보니까 뭔가가 끝나고 암울한 분위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하나씩 볼까요? Lionel Messi has signed a two-year contract. 자, 너무나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has signed a two-year contract. 2년짜리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년 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확정은 2년이 되겠는데요. 그 상대방은 with French club Paris Saint-Germ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클럽은 축구구단을 얘기하는 거죠. 프랑스의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Bringing his historic 20-plus year spell at Barcelona to an end. 그게 보면 bring something to an end. 종지부를 찍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종지부가 찍힌 내용을 보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20-plus year니까요. 20여 년 동안의 바르셀로나에서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메시는 뭐 뒤에 나옵니다만 아르헨티나 선수입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스페인의 구단에서 어릴 때 유소년 구단부터 시작했거든요. 20여 년 동안 몸을 담았는데 이번에 최초로 이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스포츠 업계에서는 이제 뭐 야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간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선수들을 이제 저니맨이라고 하고 한 군데 오랫동안 몸을 담고 스타가 된 사람들을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거든요. 전형적인 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습니다. Barcelona said, 구단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it could not give Messi a new contract. 그렇군요. 메시에게 새로운 계약이라는 얘기는 계약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Due to its dire financial situation. 그렇습니다. 암울한 경제적인 금융, 자산, 그런 상황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더군요. The Argentine superstar, 여기서 덜을 썼던 얘기는 바로 메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인 메시는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best players of all time. 역대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대체로 생각이 되고 간주가 되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메시가 이제 그 눈물의 이제 이별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바르셀로나에게 굿바이라고 얘기할 때 설마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이별을 구할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Lionel Messi signs for Paris Saint-Germain. Lionel Messi has signed a two-year contract with French club Paris Saint-Germain, bringing his historic 20-plus-year spell at Barcelona to an end. Barcelona said it could not give Messi a new contract due to its dire financial situation. The Argentine superstar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best players of all time.
2: Lionel Messi signs for Paris Saint-Germain. Lionel Messi has signed a two-year contract with French club Paris Saint-Germain, bringing his historic 20-plus-year spell at Barcelona to an end. Barcelona said it could not give Messi a new contract due to its dire financial situation. The Argentine superstar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best players of all time.
0: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봤던

0: 불을 찍다, 막을 내리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bring something to an end. 이때 something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문을 보면 국제사회는 일부 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말이 좀 길어 보입니다만 간단합니다. 주체는 누구예요? 국제사회예요.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협력하다 혹은 머리를 맞대다. 그 표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뭘 위해서인가 봤더니 인권 유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다라고 할때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쓸수 있는 표현은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하는 거죠. To work together. 물론 뭐 join forces in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 뭐 team up with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은 to work together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머리를 맞대다, 협력하다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make an effort에서 가운데 concerted란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concerted란 말이 들어가면 협력해서 함께라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to make a concerted effort 이렇게 쓰면 역시 좋은 표현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인권 유린이란 표현도 우리가 뭐 종종 봤던 표현이잖아요. Human rights가 인권이기 때문에 human rights violations 혹은 abuses라고 하면 인권 유린, 인권 침해라고 할때 대표적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권 유린 그리고 협력하다란 표현 봤으니까요. 나머지는 충분히 우리가 문맥에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work together to blank an end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me countr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볼때 bring something to an end인데 여기서는 to blank an end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형태만 바뀌었지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럴 때 쓰는 말이 put an end to를 씁니다. bring something to an end 혹은 put an end to something. 둘다 마찬가지로 타동사 계열로 뭐뭐에 종지부를 찍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면 뭐뭐가 끝나다, 막을 내리다, 자동사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때는 come to an end를 쓰시면 돼요. come to an end. 예를 들면 트럼프 시대가 막 내렸습니다 라고 할때막 내릴 때 우리 커튼이란 말 의외로 잘안 씁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the Trump era has come to an end. bring과 come은 항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bring은 타동사 계열로, 그리고 come은 같은 의미지만 자동사 계열로 쓸때 많이 같이 쓰인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들으시면서 따라해 보시죠.
1: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work together to put an end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me countries.
2: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work together to put an end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me countries.
0: 빙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a new wave of infections. 새로운 대유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4차 대유행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의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말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 곳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촉구하다라는 동사 알아야 될것 같고요. 집에 머물다는 뭐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인 추가 확산을 막다라고 할때 추가 확산, 이미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확산되는 것을 막다. 이런 표현을 살려줄 때 어떤 단어를 넣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자, 먼저 당국이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authorities라고 해서 복수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보건당국이라고 하면 health authorities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교육당국이라고 하면 education authorities가 맞겠습니다. 자, 촉구하다, 요구하다라고 할 때, to call for something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to call on somebody to do something. 보통 요두 가지 표현을 많이 쓰는데, 뒷부분은 조금 다른 표현을 썼어요. call for something, call on somebody to do something.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outh Korean Health Authorities. 그렇습니다. 한국의 보건당국이 are blank the public to stay at home on weekends. 여기까지 볼까요? The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중, 전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때 촉구하다,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A blank the public to stay at home on weekends, on holidays. 이럴 때 많이 쓰는데요. 이때 쓰는 표현은 urge라는 단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call on somebody to, 마찬가지로 urge somebody to, 촉구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집에 남아있을 것을, 외출하지 말 것을, 삼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to prevent blank spread of the coronavirus across the country. across the country, 전국

0: 쪽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인데 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거의 이때는 한 가지 표현밖에 안 씁니다. Further spread라는 표현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Further, 이때는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죠. 전체 문장 들어보시고요. 따라해보세요.
1: A new wave of infections. South Korean health authorities are urging the public to stay at home on weekends to prevent further spread of the coronavirus across the country.
2: A new wave of infections. South Korean health authorities are urging the public to stay at home on weekends to prevent further spread of the coronavirus across the country.
0: 오늘 봤던 여러 가지 표현과 단어를 중요한 순서대로 뽑아봤습니다. 바로 today's expressions인데요. 확인해 보시죠.
1: Enforcement.
2: Enforcement.
1: To administer.
2: To administer.
1: To bring to an end.
2: To bring to an end.
1: Dire.
2: Dire.
1: To urge.
2: To urg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이전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사용된 모든 영어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오늘은 법에 관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경제에 관한 이야기 하나, 뭐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와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라는 측과 이거 재벌 특혜다라고 하는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결국 가석방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아시다시피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요.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금액의 주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도 하나 곁들였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첫 번째 순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South Korea releases Lee Jae-yong on paro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헤드라인의 현재형으로 나오면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번에 가석방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South Korea releases Lee Jae-yong on parole. Samsung's de facto chief Lee Jae-yong was released on parole after he spent 18 months in prison for his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that triggered nationwide protests and led to the ouster of a president. Business leaders endorsed Lee's early release, citing Samsung's cruci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2: South Korea releases Lee Jae-yong on parole. Samsung's de facto chief Lee Jae-yong was released on parole after he spent 18 months in prison for his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that triggered nationwide protests and led to the ouster of a president. Business leaders endorsed Lee's early release, citing Samsung's cruci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조금 어려운 단어 혹은 정말 중요한 단어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De facto.
2: De facto.
1: Parole.
2: Parole.
1: Ouster.
2: Ouster.
1: To endorse.
2: To endorse.
1: Crucial.
2: Crucial.
0: 첫 번째 단어는 de facto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실상은. 그러니까 겉만 보면 그렇지 않은데 사실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모습이 이렇다.

0: 그렇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defector라고 하는 단어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parole, 가석방입니다. 진짜 석방 아닌 거 아시죠? 가석방, parole. ouster, 명사입니다. er을 빼고 oust라고 하면 축출하다. 혹은 뭐 곤자에서 쫓아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ouster, 뭐 독재자라든가 아니면 왕을 축출할 때 쓸 수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to endorse, 지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endorse. 마지막으로 crucial, 중대한 혹은 결정적인이라고 할 때 쓰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Samsung's de facto chip 이재용 was released on parol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Samsung's de facto chip 이라고 되어 있죠.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에 해당하는 이라는 의미로 쓸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de facto라는 의미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release somebody 하면 석방하다인데요. on parole 이란 말이 붙으면 가석방하다라고 할 때 쓰는 구문입니다. 이번에 가석방되었습니다. After he spent 18 months in prison. 그렇군요. 이미 교도소에서 18개월을 복역한 상황이었는데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For his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그렇군요. Corruption scandal, 우리말로 하면 부패 추문 혹은 스캔들이 되겠는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옛날에 국정농단이라고 보통 많이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본인이 일조했기 때문이다. 즉, 연루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that triggered nationwide protests and led to the ouster of a president. 이렇게 돼 있네요. 트리거는 방아쇠를 딱 당기는 거죠. 이게 단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시 이 스캔들로 인해서 전국적인 시위 사태가 불거졌고요. 그리고 lead to라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대통령의 하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축출된 케이스죠. Business leaders endorse Lee's early release. 그렇습니다. 재계 인사들의 경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기 석방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바는 citing blah blah blah. 이때 이유로 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Citing Samsung's cruci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국가 경제에 삼성이 중대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기 석방을 요구해 왔는데요. 일단 가석방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South Korea releases Lee Jae-young on parole. Samsung's de facto chief Lee Jae-young was released on parole after he spent 18 months in prison for his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that triggered nationwide protests and led to the ouster of a president. Business leaders endorsed Lee's early release, citing Samsung's cruci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2: South Korea releases Lee Jae-young on parole. Samsung's de facto chief, Lee Jae-young, was released on parole after he spent 18 months in prison for his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that triggered nationwide protests and led to the ouster of a president. Business leaders endorsed Lee's early release, citing Samsung's cruci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0: 두 번째 소식입니다. Pfizer shares hit record high. 우리가 뭐 많이 봤던 구문이 되겠습니다. 경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Pfizer라고 하는, 우리말로 화이자라고 하는데, 화이자라고 하는 제약사의 주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그럼요. 주가 얘기니까 숫자 나오죠. 숫자가 두 개 정도 나옵니다. 물론 연도 빼고요. 정확히 금액만 두 개가 나오는데 정확히 한번 들어보는 것도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1: Pfizer shares hit record high. Shares of Pfizer have hit a record high in more than 20 years, as shares of COVID-19 vaccine makers have skyrocketed amid rising coronavirus cases. Pfizer shares were up 4.9% to close at $48.25 yesterday. The stock's previous high was $47.44 in 1999.
2: Pfizer shares hit record high. Shares of Pfizer have hit a record high in more than 20 years, as shares of COVID-19 vaccine makers have skyrocketed amid rising coronavirus cases. Pfizer's shares were up 4.9% to close at $48.25 yesterday. The stock's previous high was $47.44 in 1999.

0: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단어 2개 정도만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hit a record high.
2: To hit a record high.
1: To skyrocket.
2: To skyrocket.
0: 첫 번째 표현은 조금 전에 보셨던 to hit a record high라고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hit a record high 혹은 hit 대신에 reach라는 단어도 뭐 종종 많이 씁니다. 물론 hit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만 짧고 임팩트 있으니까요. 최고점을 찍다, 반대말로 최저점을 찍다, 바닥을 찍다라고 할 땐 to hit a record low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꼭 같이 알아두세요. to skyrocket 급등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뭐 여기는 최고점을 찍다, skyrocket, 로켓트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급등하다. 예, 이 두 가지면 됩니다. Shares of Pfizer have hit a record high.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그죠? Pfizer shares니까요.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shares란 말이 있고 stock이란 말이 있잖아요. stock, 아시죠? 요거 차이가 있을까요? 다릅니다. stock은 한 회사를 하나의 종목으로 볼 때 그 회사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 stock이에요. 파이저는 하나의 스탁입니다. 그리고 파이저 스탁스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파이저 스탁이 되겠죠. 쉐어는 한 주 한 주를 따지기 때문에 한 회사라 하더라도 복수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쉐어 프라이시즈나 뭐 스탁 프라이시즈나 의미는 같이 봅니다만 쉐어와 스탁은 좀 다른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우량주라고 할 때 블루칩 스탁스라고 하죠. 종목을 얘기하고 회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블루칩 쉐어스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이저 사의 주식이 hit a record high.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In more than 20 years. 20여 년 만에 말이죠. 와,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찍은 거예요. As shares of COVID-19 vaccine makers. 어떤 상황일까요?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의 주식이 have skyrocketed. 그렇죠. 고공행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Amid rising coronavirus cases. 참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와중에 말입니다. Pfizer shares were up 4.9% to close at $48.25 yesterday. 이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Be up 혹은 be down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 혹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Be up이나 be down을 그냥 일반 동사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Pfizer shares rose 혹은 떨어졌을 때 fell 이런 식으로 dropped. 그래서 일반 동사로 써도 되고 be up, be down을 써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뒤에 to close at이에요. 이 close at이 얼마로 장을 마감하다라고 할 때 최종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이저의 주가가 어저께 4.9% 오른 48달러 25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to close at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The stock's previous high, 이때 stock, 역시 이 종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파이저를 얘기하는 거죠. 파이저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의 이전 고점은 was $47.44 in 1999. 1999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로 알고 있는데요. $47 44센트가 가장 높은 수치였으니까 와, 22년 만에 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을 얘기할 때 나왔던 표현들도 함께 알아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Pfizer shares hit record high. Shares of Pfizer have hit a record high in more than 20 years, as shares of COVID-19 vaccine makers have skyrocketed amid rising coronavirus cases. Pfizer shares were up 4.9% to close at $48.25 yesterday. The stock's previous high was $47.44 in 1999.
2: Pfizer's shares hit record high. Shares of Pfizer have hit a record high in more than 20 years, as shares of COVID-19 vaccine makers have skyrocketed amid rising coronavirus cases. Pfizer's shares were up 4.9% to close at $48.25 yesterday. The stock's previous high was $47.44 in 1999.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패턴 가져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뭔가가 급등하다, 고공행진을 하다라고 할 때 skyrocket 이런 말도 있었죠. 물론 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soar 혹은 surge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급락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 두 가지도 기억나시죠?

0: 나요? 알아두시면 좋을게. plunge 혹은 plummet. 이건 급락하다, 폭락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두 가지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To go into a tailspin, to go into a nosedive. 이 두 가지 표현인데요. tailspin이라는 것은 헬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기가 추락할 때 혹은 팔랑개비가 추락할 때 이제 무거운 헬기로 따지면 머리 부분부터 떨어지면서 꼬리가 팔랑팔랑팔랑팔랑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테일스핀입니다. 노즈다이브는 코부터 떨어지는 거죠. 곤두박질 치다. 그리고 급락하다. 자유낙하하다라고 했던 표현인데 경제라든가 이런 것과 항상 궁합이 잘 맞는 표현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로 미국 경제는 추락했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고요. 그 결과 미국 경제의 추락 그리고 파급 효과가 수백만 명의 실직이 되겠습니다. 일단 봉쇄라고 할 때 쓰는 표현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Lockdown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요걸 주어로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미국 경제가 주어일 때는 The American economy is now in a tailspin. 비동사 쓰면 be in a tailspin을 쓰면 되죠. be in a tailspin이나 아니면 be in a nosedive를 써도 될 것 같지만 주어를 요 lockdown으로 씁니다. 실직하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To lose one job 아니면 to go out of work. 이게 다 실직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Coronavirus lockdowns have blank the U.S. economy into a tailspin.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자동사 쓸 땐 go into입니다만 이렇게 곤두박질하게 만들다, 급락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 이때는 그렇습니다. send라는 동사를 쓰기 때문에 coronavirus lockdowns have sent the U.S. economy into a tailspin. 그죠? 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 that has resulted in millions of job losses. 이렇게 명사로 쓰면 되겠죠.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즉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니까요. 그만큼 실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문장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Coronavirus lockdowns have sent the U.S. economy into a tailspin that has resulted in millions of job losses.
2: Coronavirus lockdowns have sent the U.S. economy into a tailspin that has resulted in millions of job losses.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South Korea's 재벌, 한국의 재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정말 짧습니다. 한국 재벌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유명합니다. 재벌은 방금 전에 드렸잖아요. 그죠? 재벌. 그리고 유명하다도 우리가 대충 알아요. Be known for, be notorious for,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는데요. 문어발식 이때 옥토퍼스 안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과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런 말을 영어로 쓸 때는 문어발이나 문어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말에서 영어로 갈 때 가끔씩 이제 한국적인 사고의 단어들이라든가 표현이 있잖아요. 뭐 억지 춘향식으로. 춘향을 얘기해봐요.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억지 춘향, 춘향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데 마지못해라는 말을 떠올려야 되는 것처럼 문어발식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별로 주력하는 산업 분야도 아닌데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벌이라고 할 때 영어로 the 재벌, the를 쓰는 매체도 있고요. 안 쓰는 매체도 있어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혹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매체는 거의 절대적으로 the를 써줍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의 경우에는요. 근데 뭐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관성만 지켜주시면 돼요. South Korea's family-owned 혹은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이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가족이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제하다라고 번역하시면 컨트롤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corporate control이라고 하면 그때는 경영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Corporate management control, 기업 경영권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소유하거나 가족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conglomerates. 복합기업, 대기업이다 라고 해서 설명하는 표현이니까요. 요건 세트 메뉴로 분명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다라고 할 때 to diversify, 그죠? 확장하는 거죠? 다각화하는 겁니다. into unrelated industries, 지금까지 관계가 없던 산업 분야로

0: 확장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So, several South Korea's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are well known for their business practice. 자신들의 사업 관행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사업 관행일까요? Of having a blank in every pie. 이거 수거입니다. 모든 파이에다 뭘 대요? 손가락을 대는 거죠. 그래서 having a finger in every pie. Diversifying into unrelated business areas 혹은 industries.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의미로 이 문맥에서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outh Korea's Chaebol. The Chaebol, South Korea's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are well known for their business practice of having a finger in every pie.
2: South Korea's Chaebol. The Chaebol, South Korea's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are well known for their business practice of having a finger in every pie.
0: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일부를 묶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살펴보시죠.
1: De facto.
2: De facto.
1: To be released on parole.
2: To be released on parole.
1: Ouster.
2: Ouster.
1: To hit a record high.
2: To hit a record high.
1: To go into a tailspin. To go into a nosedive.
2: To go into a tailspin. To go into a nosedive.
1: To diversify into unrelated industries.
2: To diversify into unrelated industrie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전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사용되었던 모든 영어 내용들은 MP3와 스크립트로 제공되고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 또 하나는 시간이 이제 조금 늦어지면 머리를 감지 말까? 오늘은 그냥 갈까? 그 두 가지 생각밖에 안 하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하루를 여는 첫 생각이다. 그래서 많은 수도승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내가 그 소중한 아침 첫 생각을 너무 헛되이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내일부터는 눈 딱 뜨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가야 될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바로 문제풀이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B번.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을 채우십시오 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위에 문장 읽을 동안 가급적이면 밑에 거에 눈길 주지 마시고 위에 거 보면서 같이 하나씩 해결을 해가 봅시다. There being no further questions. Further가 추가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질문이 없다면 We will adjourn this meeting. Adjourn이라고 하면 휴회하다, 그러니까 쉬었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이 회의를 갖다가 휴회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가 지금 이제 분사 구문이죠. 자, 그럼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래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다면 휴회하고 있으면 휴회 못하겠죠. 아, 그러면 휴회의 조건이 추가 질문이 없는 거잖아요. 아, 쌤, 그러면 접속사 자리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복원할 때 접속사 주어 동사 다 살려내야 되잖아요. 주어는 뭐였을까요? 주어 자리를 봤더니 there라고 떡하니 살아있죠.

사실은 뭐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 there is there 아의 there가 얘가 진짜 주어는 아니고 그냥 형식상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아이이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대어금은 워낙에 유명한 애고 그래서 얘가 지금 형식상 주어 자리를 딱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복원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애뭘 어떻게 해? 그냥 써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사만 동사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being을 동사로 바꾸면 되는데 봤더니 뭐 그냥 현재 시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비동사를 뭘로 바꿉니까? Are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if there are no further questions,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다면 we will adjourn this meeting. 이 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2번 갈까요? Having finished dinner, 저녁 식사를 끝냈대요. Robin started. Robin이 시작했답니다. 뭐를? Washing the dishes. Wash the dishes가 설거지하는 거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접주동 이렇게 이제 원래 복원을 해내야 되는데 접속사 자리에 원래 뭐가 왔을까? 그치?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겠죠. 순서가. 아, 쌤 그러면 뭐뭐 한 다음에니까 after로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주어 자리는 뭐였을까요? 뭐기는 로빈 똑같은 사람이니까 생략을 했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로빈을 제가 복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having finished만 이제 동사로 시제를 잘 맞춰서 복원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뒤에를 봤더니 과거 동사잖아요? 그래서, 아, 쌤, 저는요, had finished로 쓰겠습니다. 자, 요렇게 쓴 친구들도요, 잘했어요, 진짜. 그냥, 맞았다 해줘도 좋을 만큼 아주 잘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영어의 원어민들이. 이 had pp 대과거라는 건 우리 어떨 때 썼더라? 그치? 과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일 때 이걸 사용을 했었죠. 근데, after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은, 전후 관계가 명확해지죠. After가 딱 들어가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한 거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대과거를 써가면서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동사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그냥 어떻게 말합니까? After Robin finished dinner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Robin이 저녁 식사를 한 뒤에 he started washing the dishes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썼더라도 아이고 잘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갑시다. Not having learned good manners. 자, 좋은 예절을 배우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the child, 그 아이가 kept shouting in the store. keep ing가 계속 뭐뭐 하다거든요. 계속 어떻게 했답니까? 가게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자, 얘를 원래 문장으로 복원하려면 접주동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접속사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얘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얘왜 이래? 못 배워서. 이유네. 그래서 여기 이유에 해당하는 접속사,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as 정도로 복원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주어는 뭡니까? 표시가 안돼 있네. 똑같으니까 표시 안 했겠지? 그래서 the child 써주고. 자, 이제 분사만 동사로 복원을 해주면 돼요. Not having learned. 쌤 지금 시제가 과거 시제니까요. having learned를 had learned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아까 had pp는 언제 쓴다 그랬죠? 과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에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기 전에 좋은 예절을 못 배웠다. 이게 더 먼저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had pp로 표현한 거 잘했습니다. 우리가 잘 바꿨네요. 자, 근데 이제 작은 문제가 하나 있죠.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분사구문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의 절로 복원했을 때도 not을 어디다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어디다 넣지? 그치? had not learned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s the child had not learned good manners, 그 아이가 좋은 예절을 배우지 못해서 he kept shouting in the store, 가게에서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이요. Budget permitting, budget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었는데 예전에 그 예산이란 뜻이었죠. 예산이 허락한다면 the employee lounge, 이 직원용 휴게실이 will be remodeled, 리모델링이 될 것입니다. BPP 수동이니까 뭐뭐 되다 하면 되죠. 자, 리모델링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모델링 되는 조건이 뭐예요? 예산이 허락하면 그게 조건이.

그래서 접주동으로 복원을 할 때의 접속사 자리에 뭐 쓸까? if를 쓸 거예요. 주어는요? 오, 쌤,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budget.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ermitting만 동사로 바꿔주면 되는데, 쓱 봤더니, 그냥 현재 시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permit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If budget permits, 만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직원용 휴게실이요 will be remodeled, 리모델링이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B번에 4번까지 맞췄는데 혹시 이런 아주 예민한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리하게? 쌤, 이 예산이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미래의 사건이니까요. If budget will permit 하면 안 됩니까? 아, 근데 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조건, 또 시간, 요런 부사절에서는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그냥 다 현재 시제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게 잘한 건데, 지금 제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우리 부사절 이야기할 때 자세히 배우기로 해요. 자, 그다음 우리 C번 같이 봅시다. 자, 주어진 문장을 분사 구문에 포함한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랍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해요. 기다란 절을 줄여서 구로 바꾸는 겁니다. 분사 구문으로요. Although we have visited the island. 자, 비록 우리가 그 섬을 방문했었긴 하지만요. We want to go there again. 다시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았나 보다. 그쵸? 자, 어떻게 만들어요? 분사 구문? 에이, 접속사 없어도 되겠네. 에이, 주어 똑같네. 없애고 남은 동사를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분사로 바꿔주면 되죠? Have visited.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Having visited.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having visited the island, 그 섬을 방문했었긴 하지만 we want to go there again, 거기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가봅시다. If the weather permits, 날씨만 허락한다면요, we will have a picnic. 저희 소풍 갈 거예요. 어디로? By the lake. by 전치사가요. 옆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수 옆을 우리 뭐라 그러지? 아, 호숫가. 호숫가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소풍 갈 거랍니다. 자, 해봅시다. 접속사? 에이, 없어도 다 이해되겠는데? 주어? 에이, 생략하려고 봤는데, 뒤에 주어랑 다르네. 생략하면 알 길이 없죠. 그냥 남겨둬야 되겠다. The weather 남겨두고. 자, 그다음 동사만 뭘로 바꿔주면 돼요? 동사만 분사로 바꿔주면 돼요. permits, 얘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일 땐 현재 분사 ing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permitting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permit이란 단어는 ing 붙일 때 t가 하나 늘어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weather permitting, 날씨가 허락하면 저희가 호숫가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소풍 갈 겁니다. 역시 줄이는 게 훨씬 더 쉽죠. 3번. Since I tried it myself, 제가 제 스스로 그거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 since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해봤기 때문에, I think, 제 생각에는요, it is more time consuming. time consuming이 어떤 건지 아세요? consume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소비하는 거, 시간 잡아먹는 거, 시간 소모적인 겁니다. than difficult.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줄여서 쓰면 이렇게 되겠네. 접속사? 에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고요. 주어? 에이, 똑같네. 생략해 버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사만 뭘로 바꾸면 돼요? 분사로 바꿔 써주면 돼요. 자, 그런데 버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해봤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미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하는 건 지금 현재 시제잖아요. 자, 이게 먼저 일어났죠.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지? 분사 구문에서는 having PP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trying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꿀까요? having tried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네. 요거까지 맞췄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having tried it myself.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I think 제 생각에는 it is more time consuming than difficult. 어렵다기보다는 시간 소모적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마지막 4번.
Because Jen doesn't go to bed. 제니 자러 가지를 않는답니다. 언제까지? 새벽 2시까지. 오, 엄청 늦게 자네. She has trouble waking up.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Have trouble ing.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죠?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줄여볼게요. 접속사 없어도 이유인 거 알겠어요. 뭐야, 제니랑 쉬랑 같은 애잖아요. 그래서 없앴어요. 자, 이제 남은 애만 뭘로 바꾸면 돼요? 분사로 바꾸면 돼요. 고우의 분사? 고잉 하면 되지. 근데 앞에 부정어가 있었죠. 부정 어떻게 하죠? 분사 구문의 경우에. 뭘 어떻게 해요? 앞에 그냥 not만 띡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ot going to bed until 2 a.m. 새벽 2시까지 자지를 않아가지고 쟤는요 has trouble waking up.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분사 구문을 다시 절로 늘렸다가 절을 분사 구문으로 줄였다가 연습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사실 그 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교재 학원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일단 간략하게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이런 문장이 있을 때요. 이 접속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리더가 참 중요하거든요. 리더가 어디로 사람들을 이끄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성격이 달라져요. 리더가 우리는 명사를 지향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 다 뭐가 돼요? 명사절이 돼요. 또 리더가 아닙니다. 우린 형용사의 역할을 합시다. 이러면 그 절이 뭐가 됩니까? 형용사절이 돼요. 근데 그 리더가 우리는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부사절의 역할을 합시다. 그러면 그절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부사절이 어떤 게 있느냐?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유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조건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뭐 시간의 일부이긴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런 것도 당연히 나타내 줄수 있겠죠. 근데 그 부사절을 갖다가 에이, 너무 길어. 짧게 줄일 거야. 접속사 너 가. 똑같은 주어 가. 그 다음에 동사를 분사로 바꾸겠어.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분사 구문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사절이 시간, 이유, 조건, 동시 동작, 기타 등등으로 해석이 되면 분사 구문도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당연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아까 접주동으로 복원할 때 접속사 자리에 뭘 써야 되는지 제가 좀 어려웠습니다라고 했다면 이제 저랑 같이 다시 하나씩 연습을 해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가볼까요? A번. 자, 같은 의미가 되게끔 복원을 해보래요. 접주동, 원래 부사절로 복원을 해보랍니다. Maintaining a healthy diet. 건강한 식단을 maintain,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한대요. You will reduce. 당신은 줄이게 될 겁니다. 뭐를요? Your risk of heart disease. Heart disease가 심장병이거든요.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게 될 거래요. 잠깐, 이 둘의 무슨 관계지? 건강한 식사를 하는 거랑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 거랑, 그치? 건강하게 식사를 해야 심장병을 줄일 수가 있겠죠. 얘가 조건이네, 그쵸? 그래서 접주동으로 복원을 할 때에 접속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로 복원하면 딱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you maintain a healthy diet, 만약에 당신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다면, you will reduce your risk of heart disease. 심장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니죠? 2번. 'Turning around, 돌아선다' 이 얘기가 있고요. 'Mary was surprised' 메리가 놀랐대요.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한지 배웠는데 뭐라 그랬지? 그치, 원인, 이유,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했죠. 'To see the ghost' 유령을 보고서 깜짝 놀랐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뭘까? 돌아섰다, 유령을 보고 놀랐다. 그치, 돌아섰을 때 이렇게 놀란 거겠죠. 그러면 때에 해당하는 접속사로 복원하면 되겠네. 때에 해당하는 접속사 뭐 있어요? as. 얘가 참 뜻도 많은데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as 쓰면 되겠네. As Mary turned around, Mary가 돌아섰을 때 she was surprised to see the ghost. 유령을 보고 놀랐습니다. 3번. Drinking too much coffee. 너무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Joe가 couldn't fall asleep. Fall asleep이 잠들다거든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 둘의 관계는 어때요? 커피를 많이 마셨다, 잠을 못 잤다. 많이 마셔서 못잔 거겠지. 얘가 이유 아닙니까? 그렇네요, 쌤. 이유를 나타낼 때 그럼 접주동으로 접속사 뭐를 복원하시겠어요? 이유의 접속사 대표주자. Because잖아요. 그래서 because Joe drank too much coffee. Joe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요. He couldn't fall asleep.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A번은 쉬웠어요. 그럼 B번 해봅시다. 자, 요번에는 써야 될게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밑줄 친 분사 구문을 절로 바꿔보래요. 자, turning on the light. Turn on이 이렇게 켜는 거거든요. 불을 켜요. Jeff가 was greeted, 맞이가 되었습니다. By surprise guest.
깜짝 손님들에 의해서. 아, 우리말로 너무 어색하다. 그죠? 자, 얘가 능동이었을 때 by 이하가 원래 주어였을 거고, 그 다음에 Jeff, 얘가 목적어였겠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할 때에는 깜짝 손님들이 Jeff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말로는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네요. 어쨌든 불을 켰을 때 깜짝 손님들이 왁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접주동으로 복원할 때 접속사 자리에 뭐 쓰시겠어요? 아, 때에 해당하는 as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요? 똑같으니까 생략했었겠지. Jeff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제는요? 에, 과거네. 그러면 turned on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as Jeff turned on the light, Jeff가 불을 켰을 때예요. He was greeted by surprise guests. 깜짝 손님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좋죠? 2번. 'Having been born' 태어났대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Into a family of doctors' 의사 가족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be'요. 'became one' 하나가 되었다. 뭘 갑자기 하나가 돼요? 에이, 대명사잖아요. 'doctor'를 받는 대명사예요. 자기 자신도 의사가 되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접주동으로 복원할 때 접속사가 뭐였을까? 의사가 왜 됐어요? 아, 의사 가족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의사가 된 거죠. 이유네, 이유. 그럼 접속사로 뭘 복원하겠어요? 이유에 해당하는 접속사 since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떻게 돼요? 어, 똑같으니까 생략했겠죠? 그래서 be로 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having been born 이라는 요 분사만 동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뭘로 바꿀까요? 지금 의사가 됐다라는 것도 과거인데 태어난 건 그거보다 더 과거잖아요.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뭐 쓴다 그랬어요? had pp 쓴다 그랬죠? 그래서 had been born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since Bill had been born into a family of doctors, 의사 가족에서 태어나서 he became one himself. 자기 자신도 의사가 되었습니다. 괜찮네, 괜찮네. 자, 3번이요. Using quality ingredients. 이 quality가 양이냐, 질이냐, 이럴 때 질이란 뜻도 있고요. 질이 좋은이란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쏙 꾸며주는 역할을 했고, ingredient가 재료예요. 자, 질 좋은 재료를 쓴대요. John은요, has many regulars. regular라고 하면 단골 손님이란 뜻도 있거든요. 단골 손님이 많답니다. 어디에? In his restaurant. 자기 레스토랑에 단골이 아주 많대요. 그러면 이 앞에 분사구문의 접주동에 원래 접속사가 뭐였는데 생략됐을까? 왜 단골이 많아요? 재료 좋은 거 쓰니까. 이게 이유죠? 얘가 결과고. 그럼 없어진 접속사 자리에 이유의 접속사 because를 복원시키면 되겠네. 주어는요? 똑같으니까 없어졌겠지 뭐. 그래서 그냥 John 쓰시면 돼요. 이제 뭐만? 분사만 동사로 바꾸면 됩니다. 띡 봤더니 현재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using은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네, uses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Because John uses quality ingredients. John이 아주 질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he has many regulars. 단골 손님이 많아요. 그의 식당에는요. 괜찮습니까? 하나만 더 하면 확실할 것 같은데 4번. 없다, 4번. C번 갈게요. 왜 3번까지밖에 없지? 분량이 길어서 그런가 봐. 자, 또 웃지 말고. 자, 갑시다. 우리말로 옮겨보랍니다. 아, 이거 우리 자신 있죠. Running very fast. 아주 빨리 달린대요. 그 다음에 The man managed to catch. Managed to 부정사를 쓰면요. 가까스로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스로 버스를 잡았답니다. Just in time은 뭘까요? 아, 때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하려면 접주동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접속사 자리에는 무슨 접속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빨리 뛰었다, 버스를 잡았다. 빨리 뛴 게 뭐예요? 이유 아니에요? 빨리 뛰었으니까 버스 잡았을 거 아니에요. 아, 쌤. 그럼 접속사 자리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을 넣고요. 오케이. 그 다음 주어 자리는 뭐였겠어요? The man. 똑같으니까 생략을 했겠죠. 그 다음에 running이 과거 시제니까 뭐 ran 정도의 동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해석할 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가 아주 빨리 뛰었기 때문에
그는 managed to catch the bus just in time. 제때에 버스를 가까스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맨날 분사구문 어떻게 해석하나 힘들었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2번. Not updating your knowledge. 여러분의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You will become outdated. Outdated라고 하면 구식이란 뜻도 되고요. 구식이라는 게 시대에 뒤처지는 거죠. 뒤처지게 됩니다. In the field, 들판에서. 에이, 뭐가 또 갑자기 들판이에요. 이때 field는 분야란 뜻이에요. 그 분야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접주동 한번 살려봅시다. 접속사 자리에 뭐가 있겠어요? 그치. 지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너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자리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주어 자리는 어떻습니까? 에이, 생략된 거 보니까 주어가 유였나 보구만. 그쵸. 시제는 어때요? 시제는 그냥 현재 시제로 해석해주면 되겠네. 조건절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이요, not updating your knowledge, 지식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분야에서 뒤처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자, 3번 봅시다. Although winning third place, Larry was proud of himself. 이랬어요. 자, 그 third place가 3등이란 뜻이 있거든요. 3등을 했지만 Larry는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대요. 생략된 접속사 고민하려고 그랬는데 생략이 안 됐어. 앞에 있어. 어우, 고맙다. 주어는요? 주어는 여기 Larry였겠죠. 당연히. 시제는요? 아유, 과거니까 winning이 아니고 won 뭐 이 정도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비록 Larry가 3등을 하긴 했지만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 쉽다, 쉽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해석해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늘 우리의 고민이었던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뭘로 복원해서 해석할 것이냐 이야기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분사구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배운 거에서 또 한층 더 고급진, 조금 더 세분화된 분사구문에 대해 배울 겁니다. 아직도 뭐가 남았냐고요?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에요. 얘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 우리 원래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에서 그 접속사를 생략하고 같은 주어 생략하고 얘를 분사로 바꾼다. 이제 이렇게 알려줬는데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분사구문 배우는 첫 시간에. 여러분, 솔직히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뭐가 생략됐을지. 왜냐하면 만약에 필자가 곧 죽어도 나는 이거 꼭 이걸로만 해석해줘. 이랬으면 자기가 생략했으면 안 됐다고요. 쥐가 귀찮아서 생략해놓고서는 우리한테 꼭 그걸로만 내 마음을 읽어서 해석해줘 하는 건좀 무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자가 꼭 이렇게 해석해줬으면 좋겠어요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남겨두면 돼요. 때로는 분사구문에서 접속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그대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접속사 남겨두고 똑같은 주어 지우고 동사를 분사로 바꾸고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 괜찮죠? 자, 그다음 with로 시작된 분사 구문이 있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많은 문법 교재에서 부대 상황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막 친구들이 군부대랑 착각하고 그러는데 그 부대가 아니고요. 곁다리로란 뜻의 부대예요. 곁으로 덧붙였다란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TV를 보고 있어요. 그게 메인 액션이고요. 발을 흔들흔들 거리면서 그게 뭐예요? 부대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나 아니면 이유를 나타내거나 연속된 동작을 나타낼 때 with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을 쓸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with 명사 뒤에 분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분사 두 가지니까 ing 아니면 pp 나오겠지 뭐. 분사 해석하는 거 우리 엄청 분사 구별하는 거 연습 엄청 많이 했잖아요. 명사가 분사한 채로 이렇게 해석되면 ing가 답. 명사를 분사한 채로 이렇게 해석되면 pp가 답. 이렇게 우리 배웠으니까 요것도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아, 괜찮아요. 이따가 연습할 겁니다. 자, 3번. 관용구 성격의 분사 구문이랍니다. 관용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외워라 이거죠. 이렇게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Frankly speaking, 솔직히 이야기하면. Putting it mildly, put이라는 게 말로 표현하다라고 할 때도 put 동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mildly, 아주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뭐 대단한 문사 구문이 아니고요. 그냥 이 단어의 뜻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유추해서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럼 바로 가도 되겠어요? 1번. 자, 빈칸에 알맞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The airplane traveled. 자, 비행기가 travel, 뭐 여행하다도 되지만 이동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 비행기가 이동을 했대요. 근데 얼마? 280m를 이동했어요. Down the runway. Runway가 활주로거든요. 비행기 이렇게 샥 달리다가 뜨는 거기. Down이라고 하면 뭐뭐를 따라서 쫙 가는 것도 dow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활주로를 따라서 280m를 이동을 했답니다. 그럼 여기 지금 4개 중에서 비행기 얘기랑 어울리는 애가 몇 번인 것 같아요? 비행기랑 어울리는 게. 그치, 막 땅을 출발하고 하는 요거네. 그래서 before leaving the ground 해주시면 되겠고, leave the ground란 말이 우리말로 땅을 떠난 다음 좀 어색하니까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비행기가 뜨는 거. 이륙하기 전에 하시면 되겠죠? 이륙하기 전에. 오, 쌤, 근데 무슨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뜻을 분명하게 하고 싶으면 남겨두면 된다 그랬죠? 주어는 어디 갔어요? 똑같으니까는 생략된 거예요. 그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280m를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쉽죠? 하나 더? 2번. You should punch it. 쳐야 된대요. On the nose. 코를 갖다가 팡! 이렇게 쳐야 된답니다. 자, 뭐 여기 때릴 만한 대상이 1, 2, 3, 4 중에 뭐가 있어요? 뭐 상어밖에 없어요. 상어밖에.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When attacked by a shark. 상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적에 이 코를 갖다 딱 쳐야 된대요. 그래요? 아무튼 간에, 어머, 쌤, 얜 분사 구문인데 왜 접속사가 남아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쌤, 그래요. 주어는 똑같으니까, you. 그래서 생략됐다 치고, 그 다음 분사 자리에 왜 ing가 아니라 pp 과거 분사가 왔습니까? 과거 분사가 오면 수동의 뜻이라 그랬죠. 지금 네가 상어를 공격한 거예요. 상어한테 공격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수동. 그래서 PP 썼는데 괜찮죠? 자, 그다음 3번. Daisy sang. 자, Daisy가 노래를 불렀어요. The National Anthem. National Anthem이라고 하면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갖다가 노래를 불렀답니다. 국가를 불렀대요. 자, 노래 부르는 상황이랑 어울리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치, 얘밖에 없다. 그래서 3 이렇게 적어주고, 우리 아까 이거 했는데. with,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사를 쓴다 그랬고, 오, 분사 자리에 뭐 왔어요? PP 왔죠? 그럼 아까 내가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지?
기억나요? 안 나? 다시 한번 해줄까? 명사를

분사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completely shut, 완전히 감은 채로 데이지는 국가를 불렀습니다. 국가를 부른 게 메인 액션이고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는 이거는 부대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됐습니까? 하나 남았네, 4번. 또 이런 건 엄청 빠르더라고요. 얘가 남았습니다. 아, 생각

무료로 식사를 할수 있답니다. 레스토랑에서. 뭐, 이렇게 좋은 호텔이 있나?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While, 동안에, 어머, 접속사 왜 생략 안 했니? 분명하게 하려고요. 주어는 원래 뭐였겠어요? Guest였겠죠. 그 다음에 ing 쓴거 보니까 능동의 의미네요. 해석은 어떻게요? 손님들이 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조금 익숙해졌어요? B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꿔서 얍! 줄여보래요, 우리한테. If we speak frankly, 우리가 좀 솔직히 얘기하자면, This month Q magazine, 이번 달에 Q 잡지, 이게 잡지 이름인가 보죠. 잡지가요, is very boring, 정말 지루했대요. 자, 그럼 이거 줄여봅시다. 어셉, 접속사 생략하고, 와, 주어가 다르네, 이러지 말고, we라는 거는 누구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 뜻도 별로 없는 애예요. 이렇게 뜻없는 주어는 영어에서 없어지기 쉽상이죠. 자, 그러면 speak frankly 남았는데, 아, 그리고 봤더니 관용적인 표현에서 봤던 게 생각나죠? 솔직히 말하면이라고 할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씁니까? Frankly speaking 그랬잖아요. Frankly speaking.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 달 Q 잡지는 너무 지루해요. 이렇게. 됐어요? 굳이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짧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갑시다. Had his fingers crossed. 이거 듣기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그쵸? Had 누구누구's fingers crossed라고 하면 행운을 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손가락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행운을 빈다란 뜻이에요. 자, 근데 뭐 하는 동안에요? While he was waiting for the interview.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줄여볼까요? 분사구문 이용해서. 근데 지금 접속사 남겨두는 연습하고 있으니까 why를 남겨두고 자, 그다음에 뭐 주어는 he랑 steve랑 똑같은 애니까 지우고요. 이제 남은 동사만 뭘로 바꾸면 돼요? 분사로 바꾸면 돼요. was waiting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being waiting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근데 우리 전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being 이거는 별로 뜻도 없어서 툭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생략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포스 자리가 없네. 여기다 써야지. Steve had his fingers crossed. Steve는 행운을 빌었습니다. While waiting for the interview.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에요. 확 줄었잖아요. 하나 더, 3번. Bill read the contract five times before he signed it. 쌤, read인데 잘못 읽으셨어요. 아니야. 과거 시제일 때는 read라고 읽어요. 자, Bill이요. contract. 계약서를 읽었어요. 근데 몇 번? Five times. 다섯 번이나 읽었대요. 대단하네. 뭐 하기 전에요? Before he signed it. 서명을 하기 전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 남겨두는 거 연습하고 있어요. 자, he랑 bill이랑 똑같으니까 생략. 그럼 남은 동사만 뭘로 바꾸면 돼요? 분사로 바꾸면 돼요. 그가 서명을 했답니다. 이거 능동인데. 이거 보고 또 PP예요.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절에서는 수동이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BPP. 이게 수동태지. B가 있어야 수동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signed it. 서명을 했습니다. 과거 동사예요. 그냥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을 분사로 바꾸면, 그렇지, 현재 분사. 그래서 signing 해주시면 돼요. Bill read the contract five times. 빌이 계약서를 다섯 번 읽었거든요. Before signing it. 거기에 서명하기 전에요. 하시면 된다고요. 자, 4번 갑시다. When you park your car here, 당신은 공원입니다. 또 이러지 말고. 이때 park는 주차하다죠. 당신이 여기에 차를 주차하실 때에요. You need to have a valid permit. Valid라고 하면 유효한 이런 뜻이고, permit이 허가증입니다. 유효한 허가증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줄여봅시다. 쌤, 접속사 남기는 연습하고 있죠? 그렇지, 남기고. 그 다음에 you 같은 애잖아요. 없애고. 그 다음 동사만 뭘로 바꾸면 돼요? 분사로 바꾸면 되는데,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parking 하면 되겠다. 그래서, when parking your car here, 당신의 차를 여기에 주차하실 때, valid permit,
유효한 허가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자, C번 갑시다. 해석만 하면 된답니다. With Jake admitting his fault, the team decided to let him go. 그랬습니다. 이거 with 우리 했는데? 이거 뭐라 그랬지? 동시 상황, 부대 상황.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됐고, 명사 뒤에 ing 쓰면 명사가 ing 한 채로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Jake가 admitting his fault,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의 팀이 decided,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Let him go, let it go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2번. Strictly speaking. 우리 이런 거 뭐여 있었지? Frank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관용적 용법. 그냥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랬죠? Strictly가 엄격하게니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토마토는요, is a fruit, 과일이에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뭐라기보다는 a vegetable. 야채, 채소라기보다는요, 과일입니다. 그래서 strictly speaking 이런 표현도 살펴봤고. 3번 갈까요? Confessing her cheating, Nancy still can't let go of her prize. 그랬습니다. 오, 쌤. 지금 분사 구문이니까 저는 해석을 정확하게 접주동을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cheat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unning, 부정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정행위를 갖다가 confess, 고백을 했대요. Nancy가 still can let go of가 놔주는 거니까 포기하는 거잖아요. Her prize, 상을 포기하지를 못한대요. 뭐야? 자기가 저기 부정행위 했다고 인정은 하면서 상은 포기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이럴 때 우리 어떤 접속사를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게 although 뭐 이런 접속사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주어는 누구였을까요? 낸시니까 그 생략이 됐겠죠. 그다음에 동사는요. confessing이라고 하는 말을 시제에 맞게 그냥 써주면 되겠다. 예, 고백했을 때 정도의 시제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붙여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낸시가요. 자기의 부정행위를 고백 했음에도 불구하고 Nancy still can let go of her prize. 상을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잘 살려서 해석하는 게 포인트였고. 자, 4번 갑시다. Once finishing the program. 일단 그 프로그램을 끝을 내고 나면요. The participants. 이게 참가자들이죠. 참가자들이 are sure to. Be sure to 부정사 쓰시면 확실히 뭐뭐하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have lost weight. lose weight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게를 잃어버린대. 내 몸에 있어 무게가 뭐가 있어요? 체중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체중을 감량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접주동 살려서 해석하려고 그랬는데 완전 땡큐. 접속사 once 일단 뭐뭐 하면 있죠. 주어는요? 뭐 보나마나 이거 생략됐겠죠. 똑같으니까 참가자들.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복원할까요? 그냥 현재 시제로 복원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참가자들이 finish the program, 그 프로그램만 끝나면요. are sure to have lost weight. 확실하게 체중을 감량하게 됩니다. 뭐,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러 가지 분사구문에 대한 추가 사항들 배웠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하는 게좀 많아가지고 바빠요. 근데 생각해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얘도 보세요. 뭐 제목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달려있고 다른 섹션으로 잡혀있는데 이거 했잖아요. 주절과 똑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때까지 했던 건데? 접속사 생략, 주어 똑같은 거 생략, 얘를 뭘로 바꾸면, 분사로 바꾸면 분사구문 된다. 1000번 말했죠. 자, 주절과 동일하지 않은 주어? 이것도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 생략. 얘도 생략하려고 했는데, 다르구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남겨두고, 그 뒤에 있는 동사만 뭘로? 분사로 변신. 그래서 ing나 pp 분사가 될 거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이것도 했던 거예요. 아마 3번의 내용만 살짝 다를까? 분사구문과 수동태. 요거는 아래 써져 있는 설명이 조금 어려울 거니까 그냥 예문으로 봅시다. Having finished the assignment. 자, 과제를 끝냈대요. 그리고 the TV was turned on. TV가 켜졌답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분사구문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과제를 끝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람이 했겠죠? 그쵸? 아, 예, 지금 안 보이는 주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를 봤더니 TV가 꺼졌대요. 얘는 주어가 뭐예요? TV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이걸 경제적으로 합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주어를 쓸 수는 없으니까, 아, 사람이 turned on the TV. turn on이니까 켜다죠. turned on the TV. TV를 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같이 주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더 연습할 거예요. 자, A번 볼게요. 자, 맞으면 T, 틀리면 F랍니다. Giving just a warning. 자, warning이니까 경고를 줬대요. 뭐에 대해서? For speeding. speeding이 과속이거든요. 과속에 대해 경고를 했답니다. Kate가요, avoided. 피했대요. 뭐를? Getting a ticket. 티켓 받는 걸요. 티켓, 영화 티켓 이런 거 아니고요. 과속 위반, 뭐, 아니면 교통 신호 위반, 뭐, 이런 거 했을 때 받는 그 고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받는 거를 갖다가 피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케이트가, 얘가 위반한 거잖아요. 근데 경고를 줬겠어요? 말도 안 돼. 그쵸? 케이트는 경고를 받았을 텐데요. 쌤, 그러면 ing가 아니라 받았다라는 의미로 얘를 PP로 바꾸는 건 어떻겠나요? 이렇게 하면 괜찮죠. Given just a warning for speeding. 과속에 대해서 경고만 받고요. 케이트는 avoided getting a ticket. 그 위반 고지서 받는 일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려워요? 오, 알았어. 하나 더 할게요. Not wanting to disturb the neighbors. 자, 원치를 않았대요. 뭐를? Disturb가 방해하는 겁니다. 이웃을 방해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Laura가 used headphones. 헤드폰을 사용했답니다. 아마 이제 생략된 접속사는 이유였겠죠? 이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헤드폰을 꼈다. 그러면 이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이건 누구일까 지금 바라는 생각이에요? Laura. 그러면 분사구문의 주어도 Laura고 뒤에 주절의 주어도 Laura고 그러면 지금 공통된 주어를 잘 쓰고 있는 거죠. 이번 문장은 잘쓴 겁니다. 그쵸? 3번. There being few volunteers. few 앞에 없으면 어떻게 부정으로 해석하자 그랬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없답니다. They had to have a draw. have a draw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뽑는 거,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가 뭐였겠어요? 봉사자가 없어서 뽑기를 했겠죠. 이후에 접속사였을 거고. 자, 그다음에 주어 동사를 되살리는데, 뭐야? 주어 자리에 대어가 차지하고 있네. 비록 형식상이긴 하지만 대어 자리니까 거기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 there 그대로 복원해두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eing은 비동사가 될 테니까, 아, 뭐, 쌤, 지금 이 문장은요, 복원해봐도 이상이 없는 문장입니다. 잘쓴 문장입니다. 그렇지. 자원봉사자가 거의 없어서 그들은 뽑기를 해야 됐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봅시다. Wanting to carry a concealed weapon. Concealed라고 하면 숨겨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무기를 갖다가 carry, 가지고 다니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무기를 몰래 가지고 다니기를 원한답니다.
A license is needed. 라이센스가 면허증이거든요. 면허증이 필요로 됩니다. 그랬어요. 잠깐만. 뭐야? 무기를 몰래 가지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겠죠. 근데 뒤에는 왜 이래요?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럼 뒤에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사람 주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you로 바꿔서 you need a licens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 몰래 무기를 가지고 다니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you need a license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슬쩍 해석도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생략된 접주동 접속사는 뭐였겠어요? 몰래 무기를 가지고 다니고 싶

다면 조건이죠. 그러면 이게 필요할 거다니까 접속사 자리에는 if 정도를 살짝 마음속으로 넣고 해석을 해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됐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나간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한테 복습을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멋지게 같이 마무리하자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에서 공부를 함께할 저는 김세연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영어 독해 연습 공부를 함께 시작하면서 바로 공부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선생님이 매 강의마다 긍정 주문을 하나씩 알려줄 겁니다. 이 긍정 주문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한테 계속 말해주는 엄청난 힘을 불어넣어줄 마법의 주문이랍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긍정 주문은 무엇인지 함께 볼까요? 그렇죠. 즐기자. 자, 즐기자예요. 선생님은 이 오프닝 화면이 뜰때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 멋지고 약간 센치한 여성 캐릭터가 딱 등장하던데. 그 캐릭터가 등장할 때 선생님은 속으로 즐기자. 수연아, 그래, 즐기자라고 스스로 주문을 외운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강의를 함께 할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즐기면 뭐가 좋냐고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웃으면서 즐기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선생님 강의의 수강 후기를 보면은 뭔가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영어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라는 친구들의 수강 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왕 영어 독해 연습을 공부하는 거, 찡그리거나 뭔가 짜증을 내기보다는 웃으면서 이왕 하는 거 즐기면서 함께 따라와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1강을 시작하는 마법의 긍정 주문 즐기자. 다 같이 함께 외치면서 오늘의 공부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OT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이야기를 한번 더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OT 안 보고 온 친구들은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너무 중요했던 문제들과 대비 포인트까지 꽉 잡아줄 거니까 OT 듣고 오시고요. 자, 가장 최근 수능이 해주는 이야기를 간단히만 들여다봅시다. 일단 뭐 하면 안 된답니까? 적당히 중간까지 읽고 답 찾기 안 되고요. 기계적 스킬을 사용해서 빠르게 답 찾는 거안 되고요. 지문은 대강 읽으면서 선택지 소거를 통해 답 고르는 거안 통합니다. 친숙한 소재, 상식과 배경 지식의 개입으로 쉽게 읽으려고 하면은 오답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독해 연습 공부를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제 푸는 방법이 좀 굳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내가 이 방법 쓰고 있다? 그러면 과감히 버리시고요. 지금부터는 yes. 어떤 방법으로 우리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번 수능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바는 이거예요. 지문을 읽을 때, 한번 읽을 때 확실히 읽어야 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시간 빼앗깁니다. 긴장도 올라갑니다. 한번 읽을 때 확실히 읽어주시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한 정석 독해를 하되 우리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약 조절하는 연습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매력적인 선택지 분석이죠. 이제 선택지 소거법이 더 이상 잘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통하는 문제도 있지만 쉽게 말하는 고변별 문제, 그러니까 등급을 가르는 그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우리 반드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력적인 선택지 분석에 최적화된 교재가 수능특강 영어독해 연습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유형들만 모아놨는데 문제 풀고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문제의 수준이 상당히 높죠. 굉장히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선택지 분석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수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이거 같습니다. 친숙한 소재라도 신선한 관점으로 긴장감 늦추지 말고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답을.

소재를 찾아야 한다. 친숙한 소재인 시계라든지 게임 속 아바타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연습도 같이 한번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첫 번째 챕터 넘어오셔서요. 빈칸과 함축 의미추론이라고 하는 고변별 유형. 그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긴 합니다. 그 두려움 이제 깨러 갈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리가 새하얘지는 경험 하지 않을 거라고요.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문제 연습하러 갈 건데, 오늘은 빈칸 문제를 만나볼 겁니다. 그치? 그러면 빈칸을 만나기 전에 빈칸 추론은 어떻게 생겼는가? 선생님은 각 유형의 틀이라고 부릅니다. 틀. 우리 빵을 만들 때에도 하트 모양의 틀을 쓰면 하트 모양의 빵이 나올 것이고, 동그란 틀을 쓰면 동그란 틀이 나올 것인데, 각 유형마다도 어떤 모양인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만나고 문제 접근하러 가볼 겁니다. 자, 빈칸을 아무 데나 뚫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주제죠. 주제와 연관이 깊은 곳에 뚫었을 테이니. 그러니까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일 것인데, 주제가 빈칸이다는 절대 아니고요. 빈칸과 주제와의 연관성을 추가적으로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칸이 뚫려진 부분 근처에 부정어가 있다. 그러면 핵심 내용을 뒤집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빈칸과 주제와의 연관성 찾는 연습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 추론의 근거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yes or no에서 봤듯이 상식과 배경 지식은 배제시키고요.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빈칸을 추론하는 연습. 그 다음에 주의해줘야 될 포인트 있습니다. 빈칸의 앞뒤만 읽고 답을 찾는다? 안 되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연습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지문을 다 꼼꼼하게 하나 뜯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안에서 강약 조절을 하는 연습, 그리고 이 안에서도 어떤 단어와 표현들이 무게를 지니고 있고 이 무게가 지문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너무 중요한 거. 매력적인 선지 구성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지 구성의 매력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풀고 왔을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지문에 언급된 단어나 표현에 꽂혀서 이거 아까 많이 본 표현인데 답으로 고르면 매력적인 함정에 빠지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함정에 유의하는 연습까지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1, 2, 3, 4번 문제들 풀어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약속 문제풀이 시간 체크해서 오세요. 스톱워치 등을 사용해서 분초 반드시 문제 위에 기록해서 오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찾은 정답의 근거를 연필 또는 샤프로 표시를 해오신 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정답의 근거랑 비교해보는 과정까지 같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1번 들어갑니다. 자, 1번. 선생님이 이번 강의는 즐기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글쎄 1번 문제를 풀고 났을 때는 즐겨야지라는 마음이 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인데, 풀자마자 다시 책을 덮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랐을 수도 있다고요. 아마 이첫 번째 문제를 본 친구들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 똑같이, 아, 이번 수능 진짜 진짜 어렵겠구나. 영어 독해 연습 뭐야? 첫 번째 문제부터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두 다 같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문제를 마주했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같이 공부하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치? 선생님들도 1번 문제 딱 보고 나서 헉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고마운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최근 수능의 기출 트렌드를 갖다가 아주 꾹꾹 눌러 담은 집합체.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같이 한번 포인트들도 쏙쏙 잡아가면서 정답의 근거는 분명히 있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 건데, 얘첫 번째 문장부터 어마어마하거든요. Research, 연구입니다, 연구. 자, 뭐에 대한 연구인가 봤더니, Universality of Facial Expressions, 표정의 보편성에 관한 연구다라고 합니다. 자, 보편성이 뭡니까? 모든 것을 두루두루 통하는 성질을 갖다가 보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는 끄덕끄덕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정의 보편성에 대한 연구는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정서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involve라고 하는 것은 따라온다는 거죠. 포함한다는 거죠. 무엇을 포함을 하냐면 interactions, 상호작용을 갖다가 포함을 하더라. 근데 뭐와 뭐 사이의 상호작용인가 봤더니 어떤 상황적인 변수랑 a finite repertoire of human emotions, 인간 감정에 유한한 목록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막 퍼즐 같지. 뒤죽박죽 뭔 소리야?
일단 읽어요. 일단 읽으면서 이 문장 속에서

또 뭔가 무게가 느껴지는 글쓰기가 그래도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잡아가는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인간 감정의 유한한 목록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 감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략적으로 어떠답니까? synonymous.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하. 누구 사이에서 all members of the species. 이때 species는 인간 종을 가리키는 걸 테이니 인간 종의 모든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전 세계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같은 뜻으로 통한다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 감정의 유한한 목록, 즉전 세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감정의 세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란 이야기일 것이고, 이 공통 감정의 세트랑 상황적인 변수랑 상호작용을 해서 이 감정, 정서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려운 거 인정, 인정. 선생님이 이따가 정리를 해줄 건데, 자, 일단요. 첫 번째 문장을 딱 보셨을 때 뭐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일단 facial expressions 표정 관련 이야기 나오고요. affect 정서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human emotions 인간의 감정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감정, 정서, 표정. 뭔가 감정과 감정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쵸? 가장 만만한 인간 감정. 요 정도로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좋습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이 인간 감정의 어떤 특성을 조금 보여주고자 한것 같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universality, 보편성이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 화면 기준,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 넘어가시면 synonymous, 같은 뜻이라고 하는 형용사 등장했죠. 그치? 뭔가 인간 감정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유한한 목록을 공유하고 있는 거, 요 정도의 느낌만 한번 잡아가 주셨어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이 단어들이 아까 말했었던 무게를 지닌 단어, 우리가 의미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단어거든요. 연습하면 보입니다. 같이 동그라미 치기 하면서 가져가 주시면 더더 좋겠어요. 자, 인간 감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보편성이야, 보편성. 그래서 이 인간 감정의 공통적인 세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치? 응? 거기에 더해서 같은 뜻이 두루두루 잘 통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은 모든 인간들은 공통적인 감정의 세트가 있어서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의미, 슬픔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황 변수랑 상호작용을 한답니다. 이때의 상황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분위기에서 그 감정을 느꼈는가. 즉,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 속에서 다듬어지고 학습된다. 그것이 감정의 사회화다. 요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간 것인데, 어쨌든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좀잘 잡을 수 있는 단어는 보편성. 같은 뜻을 지닌다. 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잘 끝냈어요. 그러고 다음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했죠.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무슨 뜻이에요? 동시에. 그렇지. At the same time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시에라는 표현입니다. 동시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킬 때도 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지문의 맥락에 따르면은 시간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시에라고 하면서 앞선 내용을 갖다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 앞선 내용을 보완해줄 거예요. 동시에 보완하러 갑니다. Eichardt라고 하는 학자가 formulation, 체계적인 정리를 합니다. 어떤 정서 인지 구조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리를 했는데 그 체계적인 정리가 보여주길 emotions,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소재도 나왔습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in reality, 실제로.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단서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이러하더라. 보완하고 있어요.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떠하더라? Not separable. 분리할 수가 없더라. 뭐로부터? 특정 상황으로부터. 그렇죠.
그 감정과 관련이 있네. 즉, 그 감정이 생긴 구체적 상황으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더라라는 보완을 해주고 있는 이 문장까지 잘 잡으셨어야지만 핵심이 딱 잡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동시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상황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내용까지 플러스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인간 감정 보편성도 지니지만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건 뭐다? 감정은 그 감정과 관련이 있는 상황과 분리할 수 없더라. 분리할 수 없더라? 여기까지 잘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At the same time, in reality, 이러한 표현의 쓰임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또 봅시다. 뒤에 이어지는 문장 덩어리도 지금 봤었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이 세트의 역할을 똑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보편성. 거기에 더해서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느낌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The fact that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는 거? Construct는 구성하는 거죠. 어떤 기본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감정의 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또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아하. 감정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구나. 또 감정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어쨌든 그런 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derive from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비롯되다라는 뜻인데 지금 not only 나오고 but로 이어지면서 a뿐만 아니라 b라는 해석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species-specific repertoire 한 종에 국한된, 여기에서의 종은 인간이니까, 즉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표정의 목록에서 비롯될 뿐만이 아니라, 아마 더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도 비롯되는 것이더라, 더큰 집합의 인간의 표현적인 행동으로부터도 비롯되는 것이더라. 그때, 이 표현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예시 등장하지요? 어떠한 표현 행동이 있습니까? Laughter, 웃음도 있고요. Crying, 우는 것도 있어요.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이라든지 자세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 알맹이만 살펴보면 쉬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감정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표정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 아니면 표현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또다시 감정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덩어리거든요. 다시 인간 감정의 보편성 이거는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감정 이 슬픔은 표정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입꼬리도 축 처지고 눈도 처지는 찡그린 표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우는 행동일 수도 있고 어깨가 축 처지는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치? 이것이 감정의 보편성이라고요. 좋아요. 넘어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선 행동을 these behaviors로 받아주면서 주면서 또다시 보완 갑니다. 보완 갈 거예요. 자, 이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등장했는데 해서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선행사를 넣어요. 전치사는 의미 그대로 무엇을 위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러한 행동들은요. 이 행동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한답니다. 또다시 무슨 얘기?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행동에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한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슬픔을 느꼈을 때울수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거지. 오케이, 보편성, 오케이.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하는데, are also 또한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또다시 뭐 하고 있습니까? 앞선 내용을 갖다가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외 없이 carried out, 수행이 되는데, particular circumstances, 어디에서? 특정 상황에서 수행이 되더라. 보완 갑니다. 이 보편적인 감정 표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존재합니다. 근데 예외 없이 어디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더라.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더라. 예를 들어서 아까 슬퍼요. 슬픔을 울음으로써 표현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 표현 능력이에요. 그쵸? 근데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방에서 우는 건지, 친구 앞에서 우는 건지,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우는 건지,

건지 그 구체적인 상황이 다 존재한다고요. 상황과 떼어놓고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한 보완이 또 플러스가 된 거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또한번 가볼게요. 이 보완의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줄 겁니다. As elements in the human communicative function, 뭐로써? 인간 의사소통 기능의 요소로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만들어내는데,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Necessity, 필요성을 만들어냅니다. Response from the environment, 환경으로부터의 반응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고요. 동시에 또한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아, 지금 무슨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글쎄,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의 반응을 필요로 하기도 하면서 이것에 의해서 또 형성되기도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네. 결국에는 우리 아까 울어요. 근데 내가 슬퍼서 교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반응을 해줄 거예요. 너왜 울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반응을 할 거라고. 그치?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또 형성이 되겠지요? 무엇이 형성이 됩니까? 더 울거나, 울음을 참거나, 아니면 내가 왜 우는지를 설명하거나, 즉, 지금 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맞죠? 좋습니다. 자, 지금, 인간의 감정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은 상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뭐랑? 환경이랑.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하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다시 플러스가 된 건데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조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뿐이지요.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빈칸 문장의 등장입니다. 저 선생님은 빈칸 문장 먼저 읽지 않아요. 물론 그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닌데 최근 빈칸 추론의 출제 경향에 따르면은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주제를 논리적으로 잡아가는 게 답에 접근하는 훨씬 더 정확하고 수월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 내려오는 겁니다. 어쨌든 루이스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빈칸한 현실이네요. 감정 표현의 빈칸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transform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는 거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상태를 경험으로 바꿉니다. 자, 다시. 감정 표현의 빈칸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경험으로 바꿉니다. 자, 지금 우리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알겠어요. 그치? 근데 글씨네가 거기에 플러스로 보완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이것은 상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겪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지.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을 갖다가 빈칸에 압축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압축 연습 같이 한번 해보러 갈 거고요. 자, 이것이 뭘 해준다고? 상태를 경험으로 바꿔준다고. 좋습니다. 저희 빨간색 괄호친 내용 어떻게 압축할 수 있는가? 선택지 분석 같이 한번 들어가시죠. 한 단어짜리 짧은 빈칸이었습니다. 1번. Restricted. 제한된. 제한된 현실입니까? 아니죠. 2번 갑니다. Subjective. 주관적인 아니고요. 3번. Unfiltered. 여과되지 않은 아니고 4번 갑니다. Contextual. 이게 뭐예요? 맥락과 관련된. 자, 맥락과 관련된 맞습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환경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빨간색 괄호의 내용을 갖다가 Contextual, 맥락과 관련된 현실이다라고 압축을 한 것이구나. 4번 골라주시고요. 5번 Unconcealed. 숨겨지지 않은 이란 뜻이니까 얘 또한 X가 되는 것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 교실에서 우는 상황 있었잖아. 내가 영어 시험 점수를 딱 받았는데 30점이야. 너무 슬퍼. 이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예요, 상태.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인 슬픔이라는 상태라고요, 상태. 근데 내가 교실에서 울었어. 교실에서 울었어. 자, 교실이라고 하는 상황과 관련 지어집니다. 그랬을 때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너왜 울어? 무슨 일 있어? 휴지를 갖다 주면서 야, 괜찮아. 이번 시험 다 어려웠어. 다음에 잘 보면 되지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상황과 관련 지어지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슬픔이라는 상태가 아니라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실에서 울었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나를 위로해 줬었던 경험, 하나의 경험으로 기억되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시와 함께하니까 조금은 더 괜찮으시죠? 그쵸? 답 4번으로 다시 한번 골라주시고요. 자, 우리 논리의 틀이라고 해서 수인트. 요 지문에서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는가? 수연쌤의 포인트 줄여서 수인트거든요. 수인트 함께 정리하고 소재 확인한 다음에 정답의 근거를 다시 한번 잡아보는 연습까지 가져갈 겁니다. 자, 수인트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앞선 내용을 보완해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표현?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고 하면서. 동시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in reality. 요 표현도 같이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also라고 내용 추가하면서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이것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더라, 상황과 분리될 수 없더라라고 하는 이 보완의 표현들. 요 표현들이 들어갔었던 문장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정 표현의 맥락성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의 상태가 개인이 실제로 겪는 경험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표현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해석되어야 하더라. 따라서 감정 표현의 맥락과 관련된 현실이 상태를 경험으로 전환시키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빈칸 문제 가봅니다. 2번으로 넘어가셔서. 저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만날 빈칸들이 다 만만치가 않아요. 연습을 제대로 하면서 예열을 하고 가는 거죠. 그치? 잘 하고 계십니다. 2번 갑니다. 빈칸이 비교적 앞부분에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빈칸이 무엇인가를 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봅시다. Changes. 변화라고 하는 것은 are often useful. 흔히 유용합니다. 변화는 유용하답니다. 자, 우리 짝대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부연 설명이에요. 그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이메일, 더 나은 검색 결과, 그리고 새로운 뉴스 기사를 보기를 원한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는 유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but이라고 뒤집으면서 그러나, they can 빈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빈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라고? 변화는 빈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는 useful이라고 하는 플러스 형용사 나왔다가 but로 뒤집히니까 단순하게 예측하자면은 여기에 뭔가 마이너스와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는 있으나 이게 100%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but의 쓰임으로 인한 단순 예측이에요. 그치? 저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빈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but 뒤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뒤에 뭐가 쭉 나열됩니까? 예시가 쭉 나열됩니다. 그치? 예시가 나열된대. As an example, 예시로서 예시 1번 나오고요. 뒤에 예시 3번까지 이어질 건데 예시들이 쭉 나열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시들 간의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시들 간의 공통점 찾기. 요 또한 연습하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의 예시로서 dynamic manners, dynamic. 동적인 거죠. 동적이다,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이고 변화하는 힘이 있는 거거든. 즉 뭔가 변화하나 봐. 메뉴가 움직이나 봐. 동적인 메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메뉴 항목에 더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뭐 함으로써? 우리 bubble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 거품이 보글보글보글 일어나면서 올리는 거거든. 동사로 쓰였을 때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자주 찾는 항목들을 갖다가 메뉴의 상단으로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메뉴의 항목에 더 빠르게 접근하게끔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동적인 메뉴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찾는 메뉴의 항목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건가 봐. 아하, 근데 rather than decreasing excess time, rather than 중요하지. 뭐뭐 하기 보다는 이란 뜻이니까. 자, 뭐 하기보다는 그 접근 시간을 갖다가 줄여주기보다는 연구는 드러냈는데, 얘들아, 연구가 보여주는 바, 드러내는 바, 항상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구는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이 동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이 actually, 실제로는, 자, 지금 중요한 단어들, 무게가 있는 표현들, 계속 빗금치기, 동그라미 하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드러냈습니다. 동적 메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slow their users down 뭐 했습니까?
접근 시간을 줄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

사용자들의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즉 사용자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속도가 더 느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아하. 왜냐하면 자주 찾는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거든요. 어디에? Where expected. 예상했던 곳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속도가 오히려 느려졌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건 어떠합니까? 지금 Dynamic Menus 변화가 일어났죠. 자주 찾는 항목을 상단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야, 그치? 아하, 근데 그것의 의도는 어떠했어요? 의도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빠르게 접근하게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치? 의도는 그러했으나 실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실제 결과는 오히려 접근 속도를 느리게 했습니다. 얘들아, 요거예요, 요거. 의도는 좋았으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이 예시가 흘러가는 틀이거든요. 요 공통점을 이어지는 두 개의 예시에서도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좋아요. 의도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으나. 자, 실제로는 어떤 결과? 안 좋은 결과, 그치? 어떻게 했다고? 접근 속도를 오히려 더 느리게 했다고요. 그치? 마이너스 결과로 이어졌구나. 좋습니다. 자, 이어서 as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시로서 두 번째 예시가 짠하고 등장해 줄 겁니다. 자, 또 다른 예시로서 두 번째 예시예요. 자, 몇몇 연구자들은 try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뭐 하는 거? Search better. 더잘 찾고자 하는 것을 돕고자 했답니다. 뭐 함으로써 주는 건데, 관련 문장의 목록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글쎄, 그것은 dynamically, 역동적으로 re-ranked, 순위가 조정되었답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implicit feedback, 암묵적인 feedback인데, 언제, 뭐하지? During the search process, 검색 과정 중에 모아진 암묵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순위가 재조정된 관련 문장들의 목록을 갖다가 제공했답니다. 자, 일단 직역했을 때는 조금 어려워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 변화잖아요, 그쵸? 아, 이게 변화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의도는 또 어떠했습니까?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더잘 찾게끔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의도였어요. 이제 뭐만 남았지? 그래서 실제 결과는 어떠했는가? 얘만 남았죠. 그쵸? 자, 실제 결과 찾으러 갑니다. So the researcher surprise, 어떠하다고? 연구자들이 놀랐대. 즉,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did not enjoy the search experience. 검색 경험을 즐기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perform as well. 잘 수행하지도 못했습니다. As they did, 그들이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문장 목록이 static, 정적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은 거야. 변화하지 않은 거야. 즉, 문장 목록이 정적일 때 그들이 했던 것만큼이나 검색 경험을 즐기지도 않았고, 그만큼이나 잘 수행하지도 않았고, 즉, 결과가 어떠해요? 또안 좋아요. 그치? 아하. 즐기지도 않았고, 잘 수행하지도 않았구나. 실제 결과는 또안 좋구나. 요 흐름 잡아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치? 다시 접근 속도를 느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도 검색을 갖다가 즐기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게끔 만들었다. 요 공통점도 잡아주셨습니다. 좋아요. 넘어가서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예시가 등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분석을 하나 했습니다. Query logs라고 해서 질의 목록이 되겠는데, 자, 분석을 했더니 그것이 또 보여주었답니다. 자, 사람들이 뭐할 때, 반복할 때, 그 질의를 갖다가 반복할 때, 그들은 상당히 뭐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냐면은, 그 결과를 갖다가 클릭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냐면은, 그들이 이전에 클릭했던 결과이죠. 만약에 뭐 한다면은, 그 결과의 순위가 변화한다면은 또 변화 일어났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전에 클릭했던 결과를 덜 클릭할 가능성이 있었고요. 상당히 더 느려졌답니다. 그들이 클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라고 하는 실제. 실제가 또 어떠해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그치? 자, 다시. 이전에

클릭한 결과 그것을 또다시 클릭할 가능성도 낮아졌고 클릭을 했다라 할지라도 그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찾아야 하는 건 뭐였습니까? 예시들 간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치? 이거 잘 잡아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선택지 분석 한번 갈까요? 자, 보겠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그것들을 또한 뭐도 할수 있는가? 1번 갈게요. 자, 초래할 수 있답니다. 사용자 행동 강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행동 강화 아니고요. 2번 갑니다. 재형성할 수 있습니다. 잘 굳어진 사용자의 습관을 갖다가 재형성할 수 있습니까? 습관을 재형성하는 이야기 아니었고요. 3번, be nothing more than 뭐뭇에 불과한이란 뜻인데, 관심 끌기에 불과하다? 지금 관심 끌기도 아니었어. 그치? 4번 갑니다. disrupt, 방해하는 거지. 마이너스 단어 마음에 들어요. 그쵸? The user's ability to refine the information. 사용자가 정보를 refine, 다시 찾는 능력을 갖다가 disrupt, 방해했습니다. 마이너스. 지장을 주었다고요. 그치? 어떠하다고요? 사용자가 정보를 다시 찾는 능력에 지장을 주었어요. 방해를 했습니다. 실제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그치?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5번 가겠습니다. 만들어냈답니다. 상호작용과 이해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냈습니까?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냈다도 아니었으니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영어 숙제를 해야 돼. 지문 속에서 주제문을 찾는 것이 내 영어 숙제입니다. 그래서 학습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학습 자료실이라고 하는 메뉴 항목이 분명 다섯 번째 즈음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학습 자료실 어디로 갔어요? 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가 맨날 그 사이트에 방문해가지고 학습 게임 같은 것만 했거든. 그래서 학습 자료실 항목이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린 거야. 어때? 못 찾아. 원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서 못 찾는다고. 그래서 학습 사이트의 검색창에다가 주제문 찾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두 번째 결과가 마음에 들어서 딱 클릭을 했어요. 내용을 읽고 뒤로 가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찾으려고 봤는데 분명 두 번째 위치에 있어야 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또맨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었던 암묵적인 피드백 있죠? 나의 스코를 내리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그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또다시 결과의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랑 순서로 정보를 다시 찾을 때 기억을 하는데 이 예측 가능성과 고정성이 사라져 버린 거지. 이 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예시로 조금 더 이해를 도와가 주시면 되겠거든요. 좋습니다. 자, 스윈트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이 질문에서는 뭐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했으니까 예시의 나열이에요. 예시가 나열되어 있으면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의 공통점 무엇이었습니까? 의도는 좋았으나 변화 때문에 실제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 공통점을 자신이 잘 잡아주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검색 환경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가 정보를 다시 찾는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유용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것은 사용자가 정보를 다시 찾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disrupt라고 하는 동사까지 다시 한번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입니다. 얘 또한 어려웠습니다. metaphors, 은유라고 하는 이 소재 자체도 어려운데 interface metaphors라고 해서 소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요. 그치? 근데 얘도 소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예시가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verbal metaphors, 말로 하는 은유입니다. 언어적 은유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답니다. 우리의 언어를 더 다채롭고 더 표현적이 되게끔 도움을 준답니다. 언어적 은유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주는데, how we think about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그러나, they do not change, 뭐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물체 그 자체, 어떤? 그 물체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verbal metaphors, 말로 하는 은유 어떤 게 있을까? 시간은 금이다. 자,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진짜 금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그쵸? 하지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아,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주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첫 번째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찐 소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다음 문장이죠. Interface metaphors,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잠깐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인터페이스는 사람과 기계가 만나는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즉, 컴퓨터의 화면이라든지 앱을 사용하고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개념에 빗대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터페이스 은유가 되겠어요. 어쨌든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찐 소재의 등장. 자, 얘는요, 더 근본적인 역할의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술적인 세상과, 이때 기술적인 세상은 이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답니까? Affecting, 영향을 미친답니다. Function, 기능, 거기에 더해서 feeling,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다시, 인터페이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느낌뿐만 아니라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 as well as가 나오면은 그냥 플러스 해주시면 되거든요. 좋아요. 지금 동그라미 친 요 문장. 너무 중요한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일단 소재는 뭡니까? 소재는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것이 뭘 한다고요? 아하, 기능과 플러스 느낌에 영향을 준다고요. 자, 이 주제문을 갖다가 두 개의 예시가 뒷받침을 해줄 거거든요. 이 예시 속에서 내용의 구체화 한번 가져가 보러 갑시다. 자, 좋아요. The metaphor, 은유입니다. 선택된 은유죠. 인터페이스로 선택된 은유라고 하는 것은 shapes, 형성합니다. How it can be used,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을 형성을 한답니다. 내용의 구체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기능과 느낌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했어요. 내용의 구체화 1번, 뭐를 형성한다고?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을 형성한다고. 좋아요. 화살표 뻗어나가는 겁니다. 뭐 한다고? 사용, 방식을 갖다가 형성을 한다고요. 무엇이?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 한번 갑시다. When you put computer files into folders, 컴퓨터 파일을 갖다가 폴더에 집어넣을 때 이러한 은유적인 구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데, 무엇을 생각하는 거? The way information is organized in our machine. 정보가 우리의 기계 속에서 조직된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이나 문서를 파일철 같은 데에 넣는 것처럼 컴퓨터 파일도 폴더라는 저장 공간에 넣는 것이구나. 그 방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고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constraint, 제한하기도 하는데, what we can do with it,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파일을 폴더에 집어넣는 거 말고 그 외의 활용 방식을 상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제한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좋아요. 그냥 결국 뭡니까? 사용 방식을 형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컴퓨터에 파일을 폴더에 넣는다. 이러한 은유가 사용 방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것은 also, 또한 내용 추가됩니다.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 the feel of the experience, 경험의 느낌. 다시 말하자면 감정적이고 미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갖는 반응인데, 뭐에 대해서 갖는 반응입니까? 기계와의 상호작용. 기계를 통한 상호작용에 우리가 갖는 감정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내용의 구체화가 또 일어났습니다. 인터페이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로 막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가 갖는 감정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플러스 감정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앞선 기능과 느낌에 영향을 줍니다를 갖다가 각각의 예시를 통해서 구체화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시가 또 등장할 터인데 봅시다. The desktop metaphor, desktop 이라고 하는 은유 예시가 또 등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은유는요, calls to mind, 불러일으킨답니다. office work, 어떤 사무실 업무를 갖다가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자, desktop이 원래는 뭐냐면 desk, 책상의 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책상 위, 뭔가
종이도 있고

필기구도 있고 아니면 작은 휴지통도 있고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파일철도 있고 할것 같아요. 그치? 그 데스크탑, 책상 위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의 기본 화면, 우리가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바탕 화면과 같은 거, 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연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라고. 어쨌든 사무실 업무를 갖다가 떠올리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비서, 상사, 분기별 계획, 큐비클이라고 해서 작은 사

벌어진 것인데, 이때는 사무실 업무라고 하는 것이 여겨졌습니다. 무엇으로? 주된 용도로. 개인용 컴퓨터의 주된 용도가 사무실 업무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은유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적 반응, 느낌, 이런 것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그치? 좋아요. 그 데스크탑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적합했습니다. 그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했으나. 이것은 덜 적합합니다. 언제? 우리가 컴퓨터를 지금 사용을 하죠. 어떻게 사용을 하죠? 엔터테인먼트 센터, 오락센터라고 해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은 아스터 로커스 중심지예요. 사회적 삶의 중심지, 즉 SNS 같은 것을 하는 데 사용을 한단 말이지. 그랬을 때 영상 시청, 게임, SNS랑 데스크탑, 책상 위에서 사무 업무를 해야 될것 같은 그 느낌과는 뭔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것은 need to, 뭐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얘들아? 자,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해서 어떤 예시가 등장했어요? 데스크탑. 자, 근데 이거를 딱 봤더니, 이 은유라고 하는 것은 막 쓰면 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럼 은유라고 하는 것은 뭐에도 적합하고, 사용 방식에도 적합하고, 거기에 더해서 감정적인 반응에도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건 거야. 그치? 좋습니다. 사용 방식에도 적합하고, 감정적 반응에도 적합한 거, 다시 말하자면, 기능과 느낌에 모두 적합한 것이어야 되겠어. 자, 이것이 인터페이스 은유가 지니는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잘 잡아서 선택지 분석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1번 왔어요. Provide.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These are in functional cues. 시각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력적이죠. 1번. 매력적인 함정입니다. 자, 뭔가 기능적인 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끄덕끄덕 할수 있어요. 근데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니고요. 지금 무슨 얘기도 빠졌습니까? 느낌. 감정적인 반응. 요 얘기도 빠졌잖아요. 그쵸?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2번 가겠습니다. Evolve with 발전하는데 모든 기술적 변화와 함께 발전해야 합니까? 기술적 변화와 함께 발전해야 된다. 아니고 3번 갈게요. 반영해야 된답니다. 실제 세계의 도구를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반영해야 돼요. 그건 은유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쵸? 4번 갈게요. Fit 적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both A and B 나오면서 애플리케이션은 적용하고 응용하는 거니까 실제 용도죠. 실제 용도의 느낌과 기능 모두에 적합해야 됩니까? 이거지, 이거. 그치? 아하. 느낌과 기능 모두에 적합해야 됩니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5번 갑니다. Improve. 향상시켜야 된답니다.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 사용성을 향상시켜야 됩니까? 그럴듯하죠? 감정적인 연결이 감정적 반응 느낌이잖아. 그럴듯하지만, 또 무슨 얘기 빠졌습니까? 기능에 관련된 이야기 빠지지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은 4번이 되는 것이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스윈트 정리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앞에 주제문 등장했습니다. 주제문 속에 어떠한 표현이 등장했냐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affect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거,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시가 1번, 2번 등장했는데, 각 예시 속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형성한다라고 하는 shape라든지, 아니면 영향을 미친다에 해당하는 influence와 같은 표현. 이러한 표현들의 공통적인 쓰임으로 핵심 잡는 연습도 같이 한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은유에서는 느낌과 기능이 중요한 요소이며 둘 모두에 적합할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빈칸 문장과의 연결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땡톡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말풍선 모양이 있고요. 그치? 뭐 대화방 나가기 기능이 있고 굉장히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 따라서 땡톡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방이다라고 하는 은유를 쓰면은 뭔가 그 인터페이스를 잘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요. 그치? 그러한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고 좋습니다. 마지막 4번 갑니다.
자, 4번 빈칸 문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이 1강에서 만나는 빈칸 문제 중에서 그나마 할만했다라고 하는 거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가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실험의 내용이 하나 등장할 건데 실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봅시다. 많은 뉴스 미디어 연구들은 사용을 한답니다. Experimental Designs, 실험 설계를 갖다가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나눠서 서로 다른 자극을 주는 실험을 가리키는 건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자, 실험에 목적 등장합니다. 자, 목적 어떻게 등장했어요? To see,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아하,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웨더는 뭐뭐 인지란 뜻이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영향을 받는가? 다양한 뉴스 컨텐츠 내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설계를 사용한 것입니다. 좋아요. 한 실험이 등장할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글쎄, 다양한 뉴스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라고요. 뒤에 바로 나오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라고 하며 연구가 쭉 진행되는 내용이 나올 것인데, 이 연구 속에서 우리는 뭘 찾으면 된다? 연구의 결과. 결과를 찾으면 주제가 보일 것이고, 빈칸과의 연관성도 깊어질 것입니다. 좋아요. 봅시다. 지금 뭘 알아봐야 돼? 뉴스 내용이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이것을 알아봐야 하는 차례라고요. 그치? 자, 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뉴스 기사를 만들었는데, 어떤 기사냐면 프레임을 씌우게 돼, 어떤 틀을 씌우게 된 뉴스 기사를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뭐에 대해서? 사형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프레임을 씌울 거라고요. 아하, 프레임을 다르게 씌울 것이구나. 뭐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같은 토픽, 소재에 대해서. 자, 가봅시다.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사형이라고 하는 토픽에 대해서 프레임을 지금 다르게 씌울 것이라고요. 좋아요. 하나의 기사는 구성을 했습니다. 사형을 갖다가 뭐로써 구성을 했냐면, affront moral values, 도덕적 가치에 대한 모욕, 즉 도덕성 프레임을 갖다가 씌웠습니다. 즉 사형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다를 바탕으로 뉴스 기사를 만들어 간 것이에요. 그치? Whereas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뉴스 기사는 강조를 했는데, 글쎄 그 사형이라고 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flawed, 결함이 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Innocence frame, 무죄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프레임이 각각 다르죠. 한 기사에서는 도덕적 프레임을 씌웠고, 다른 기사에서는 무죄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각각 다른 프레임의 내용 정리 갑니다. 한 기사에서는 도덕성, 다른 기사에서는 무죄 프레임을 지금 씌운 거예요. 이제 뭐만 살펴보면 되겠니? 이러한 다른 뉴스 내용이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쳤는가, 얘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넘어갑시다. Some subjects는 실험의 대상자, 피험자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몇몇 피험자들을 읽었습니다. 어떤 기사? 도덕성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읽었는데, 이번에는 무죄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Subject then, 그런 다음에 그 피험자들은, 얘들아, then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다음이라고 해서 지금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나, 근데 then, 그런 다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어요. 피험자들은 그런 다음에 질문지를 갖다가 작성을 했는데, 그 질문지는 어떤 질문지냐며 요청을 했습니다. 나열을 하라고요. 중요한 요소들이지. 즉, 그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들, 언제? 글쎄, 사형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결정할 때, 사형에 대해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즉, 의견을 작성하게끔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치? 이거에 이어지는 결과 살피면 되겠네요. 자, 결과 등장합니까? It was found that. 밝혀졌답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다시 뭐라고? It was found that. 밝혀졌어요. 연구에. 결과를 나타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 되겠습니다. 자, 뭐가 밝혀졌냐면은, 자, 피험자들입니다. 무엇을 접한? 무죄 프레임을 접한 피험자들은 뭐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자, 지금 more 나왔으니까 이거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 아하, 이 다음에 나온 피험자들, 이때 이 피험자들은 뭐를 제시받았습니까? 도덕성 프레임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문장 되겠어요? 좋아요.
무죄 프레임을 접한 피험자는 뭐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까? 멘션, 언급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무죄와 관련된 고려 사항을 중요한 요소, 즉, 사형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언급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어떤 피험자들과 비교했을 때, 도덕성 프레임을 접한 피험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자, 그럼 뭡니까? 결국에 무죄 프레임을 접했더니, 이것을 접했더니 중요한 요소로서 무죄 관련 고려 사항을 더 많이 언급을 했고, 도덕성 프레임을 접한 사람들은 그 반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도덕성을 접했더니 이러한 의견을 보여줬고, 무죄 프레임을 접했더니 또 이러한 의견을 보여줬더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thus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뉴스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끼쳤다, 안 끼쳤다? 끼쳤다, 그치? 아하, 영향을 끼쳤구나. 요 동그라미를 같이 가져가시면서 이 내용을 빈칸에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면 선택지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서 뭐 했다고요? 1번 갑니다. 선택지가 길지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쵸? The death penalty,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뉴스 매체에서 부정적으로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요런 얘기였습니까? 아니? 지금 뉴스 내용이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쵸? 부정적으로 프레임이 씌워진다. 아니고요. 2번 갑니다. The media's frame, 미디어의 프레임은 reflected intention, 의도를 반영하지, 뭐는 반영하지 않는다. 사건의 현실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뭔가 매력적이긴 합니다. 아하. 미디어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를 반영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려고 하나?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매력적인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 직접적으로 빠져 있어요?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 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치? 2번 탈락입니다. 3번 갈게요. 피험자들의 태도입니다. 이 뉴스에 대한 태도는 관련이 없답니다. 도덕성이랑 관련이 없어요. 지금 피험자들의 도덕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었죠, 그쵸? 4번 갑니다. The reader's belief system, 독자의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쳐요. 자, 지금 이 독자의 신념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치? 그럼 답은 5번인가 봅니다. 가볼게요. The news frames shape the ingredients of the subject death penalty attitude. 자, 봅시다. 지금 문장이 가장 길거든. 뉴스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을 한답니다. 사형에 대한 피험자들의 태도의 ingredient, 이게 뭐예요? 재료죠, 재료. 생각의 재료, 판단의 재료, 즉, 구성 요소 아니겠어. 그 태도의 구성 요소를 형성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를 갖다가 그 구성 요소를 형성을 했다. 그 태도, 생각 판단의 재료를 갖다가 형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윈트 들어갈게요. 여기에선 지금 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실험이죠. 자, 실험이 나왔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핀 것은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죠? To see라고 해서 보기 위해.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결과. 실험의 결과는 정말 정말 중요하지요. 이건 마찬가지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It was found that. 뭐뭐라고 밝혀졌다라고 해서 요 표현까지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무죄 프레임을 접한 피험자들은 도덕성 프레임이 제공된 피험자들보다 이 태도를 결정할 때 무죄 관련 고려사항을 중요한 요소로 언급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뉴스 프레임이 사형에 대한 피험자 태도의 구성 요소를 형성했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긍정주문 같이 한번 타이핑하면서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늘 배웠던 스위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거한 개, 새롭게 배운 어휘 세 개까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서 저잘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을 마음껏 해주시면 같이 공부하는 기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1강 어려운 질문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강의 문제들도 꼭 같이 풀어오시고 오늘 즐기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고 2강도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헤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헤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헤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헤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3: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시험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를 지금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시고 강의를 보시면서 핵심적인 우리가 배웠던 그 유형들에 맞게 몇 가지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왜 틀렸을까 오답 노트 같이 정리하시면 다음 시험에서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0: 듣기 영역의 실전 모의고사 1회 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7번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도 우리가 종합서 유형 4에서 다루었던 중심 생각, 그리고 중심 내용, 화제 고르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 또 뒤에서 혹시 남자가 강조하거나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결론적인 내용들에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하거나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할 때, 그래서 또 따라서 결론적으로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나올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잘 쉬어야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평소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숙제를 다한 후에 드라마를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빠르게 읽으시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나야, 숙제 다 했어?
2: 아직 시간 많으니까 이 드라마만 보고 할게요.
1: 할 일을 먼저 해놓고 여유 있게 보는 게더 좋지 않겠어?
0: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같이 한번 들어봤는데요. 남자가 미나야, 숙제 다 했어? 라고 물었고요. 여자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 드라마만 보고 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할 일을 먼저 해놓고 여유 있게 보는 게더 좋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쉬어야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관련이 없고요. 평소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시간을 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관련이 없고요. 숙제를 다한 후에 드라마를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아서 할 일을 먼저 해놓고 여유 있게 보는 게더 좋지 않겠어? 라고 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단서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전체에 남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20번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자, 설명이 자세한 요리책이 인기가 많다.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요리책이 좋다. 그다음, 요리책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 요리를 처음 배울 때는 요리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라는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계속 등장,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요리책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자와 남자가 간단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의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자, 남자의 대화를 조금 더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와 남자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3: 이번에 새로 내신 요리책은 이전 책들과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1: 예전 요리책들은 대부분 요리를 좀 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요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저는 누구든지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도 많이 넣었습니다.
0: 자,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내신 요리책은 이전 책보다

0: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처음 요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저는 누구든지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책을 낸 것이지요. 자,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림도 많이 넣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금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냈다면 이번에 낸 요리책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번 설명이 자세한 요리책이 인기가 많다라고 했나요? 아니지요.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2번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요리책이 좋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책이었죠. 자, 그다음 3번은 요리책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 어떤가요? 남자가 이야기한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전 책에서는 많았기 때문에 이번 책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남자의 중심 생각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리를 처음 배울 때는 요리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남자의 중심 생각을 묻는 문제에서는 남자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듣고 남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셔야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부터는 일지문 이문항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의 듣기 자료를 듣는데 두번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번 들을 수 있다고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시험을 연습할 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만 듣고서도 이두 개의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꼭한 번만 들으시더라도 두 개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번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들을 같이 공부해 봤었는데, 자, 선택지에 제품 포장에 관련된, 그죠? 제품 포장, 또 여기도 역시나 제품 포장지, 그리고 색 이라고 하는 단어도 계속해서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오늘 회의에서 제품 포장 색깔을 좀더 밝게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지금 색상이 우리 회사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회사 로고와 같은 색이잖아요.
1: 그래도 색깔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제품은 10대 아이들이 주 대상이라 좀더 가볍고 밝은 느낌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2: 10년 동안 같은 색인데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저는 변화의 필요성을 잘못 느끼겠는데요.
0: 자, 여자와 남자가 이런 회의에서 나왔던 제품 포장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제품 포장 색깔을 좀더 밝게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남자의 생각을 묻고 있지요. 남자는 저는 지금 색상이 우리 회사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런 말은 나는 바꾸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의미한 것이죠. 자, 그다음 회사 로고와

0: 같은 색이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그래도 색깔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제품은 10대 아이들이 주 대상이라 좀더 가볍고 밝은 느낌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남자가 10년 동안 같은 색인데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저는 변화에 필요성을 잘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겠죠? 남자는 색깔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제품 포장의 색이 매출에 영향을 준다? 관련이 없지요. 그 다음, 제품 포장지의 색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어떤가요? 네. 남자의 입장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포장지의 색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남자의 중심 생각을 잘 나타낸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화를 가지고 우리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같이 들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읽으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제품의 매출이 최근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남자의 말을 통해서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매출은 잘 상승하고 있으니까 잘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소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제품의 주요 구매자는 아이들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여자가 우리 제품은 10대 아이들이 주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10대 아이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정답은 이미 2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최근에 이 제품의 포장지 색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자가 제품 포장 색깔을 좀더 밝게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남자의 대답에서 10년 동안 같은 색이었다. 우리 바꾼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4번. 이 제품 포장지의 색은 회사 로고의 색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의 대화를 통해서 회사 로고와 같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앞서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3번, 24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는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합서 유형 5를 보시면 대화 상황, 참여자를 고르는 문제, 또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또 남자의 태도나 여자의 태도를 확인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남자가 말하는 방식과 같은 이런 유형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는 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화의 첫 문장을 좀 집중해서 듣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런 뒤에 나오는 서술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비판하고 있다, 권유하고 있다, 문의하고 있다, 그리고 불만사항을 말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시면 들을 때, 아, 이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자, 모바일 중고 거래 앱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계속해서 선택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새 자전거 하나 사고 싶은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래서 중고 자전거를 사볼까 고민 중이에요.
2: 그럼 모바일 중고 거래 앱을 한번 이용

0: 이용해 보세요. 저도 가끔 쓰는데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옷 같은 것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1: 그래요? 근데 상태가 괜찮을까요?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건좀 불안해서요.
0: 요즘은 판매자들이 제품 상태를 자세히 올려놔서 믿을만 해요. 무엇보다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아요. 저도 노트북이랑 식탁을 그렇게 샀는데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2: 자, 여러분, 여자는 새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고 자전거를 사볼까 고민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는 모바일 중고 거래 앱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추천하고 있지요. 자,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들었어도 이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한번 이용해 봐라. 나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내가 구매를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점이 괜찮았다. 여자가 조금 모바일 이 중고 거래 앱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번 이용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24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1번, 모바일 중고 거래 앱의 제품은 질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남자의 말을 통해서 무엇보다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2번. 모바일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남자가 제품 상태를 자세히 올려놔서 믿을만 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고요. 사실 뭐 여자가 근데 상태가 괜찮을까요?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건좀 불안해서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남자가 믿을 만하다라고 다시 정정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3번은 이 여자는 모바일 중고 거래 앱을 자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여자는 생각보다 비싸다. 중고 자전거를 사볼까 고민 중이다. 어디에서? 이 중고 거래 앱에서 남자가 추천을 하면서 이제 이용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이용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이 남자는 모바일 중고 거래 앱에서 제품을 구매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남자가 저도 가끔 쓰는데 라고 했고요. 그다음 남자가 이미 노트북과 식탁을 그렇게 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34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역시 여러분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들을 보시면 이렇게 낙타에 대한 키워드가 선택지에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낙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낙타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낙타가 혹을 가지고 있는 이유, 낙타가 몸속에 지방을 저장하는 방법, 그다음에 낙타가 사막의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낙타가 오랫동안 물 없이 살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선택지로 제시가 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런 무엇에 대한, 화재에 대한 고르기 유형도 앞에서 풀어본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들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막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동물,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의 등에 있는 혹에 물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곳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0: 에너지가 부족할 때 천천히 사용되지요. 또 낙타는 체온을 잘 조절해서 땀을 거의 흘리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게다가 낙타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물이 적은 환경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 자, 여자가 이 낙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담화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막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동물, 바로 낙타입니다. 라고 해서 낙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낙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아, 이런 동물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낙타의 등에 있는 혹에 물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곳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다, 물이 아니라 지방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천천히 사용되지요. 또, 낙타는 체온을 잘 조절해서 땀을 거의 흘리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아주 적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낙타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물이 적은 환경에서도 이런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낙타가 혹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일까요? 사실 앞부분에서 혹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물이 아니라 지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왜 이런 혹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낙타가 몸속에 지방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그다음 3번 낙타가 사막의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4번 낙타가 이렇게 사막에서 오랫동안 물 없이 살아갈 살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4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땀을 많이 흘리나요? 여러분, 보시면 낙타는 체온을 잘 조절해서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고요. 낙타는 체온 조절을 잘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낙타는 체온을 잘 조절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정답은 이미 우리가 찾았습니다.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3번. 혹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다? 아니죠. 지방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낙타는 긴 시간 동안이 아니라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39번, 4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은 대화 전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종합서 유형 6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시작 부분, 시작 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작 부분을 아주 잘 들으셔야 하고요. 그다음 이처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표현들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그 다음 그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다, 농촌 지역 인구 유출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이처럼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 네. 농촌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

0: 대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이 농촌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이나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한, 농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같은 생활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 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불편하고 기회가 없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농촌의 장점과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여자가 처음 하는 말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자가 먼저 말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농촌 인구가 줄면서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아니죠. 그다음, 정부의 체계적인 농촌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계속해서 남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매년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증가하고 있다? 아니죠.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눈 대화였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4번. 농촌 인구 정책은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남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같은 것,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같은 것을 찾는다면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듣기 실전 모의고사의 내용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마저 풀어보지 못한 것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쓰기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쓰기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51번, 52번에 해당하는 것은 빈칸에 우리가 단어를 써서 좀 문장을 완성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53번은 자료를 보고 그것을 200자에서 300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쓰는 것이고, 자, 마지막 54번 문제는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쓰는 문제들이 600자에서 700자 분량으로 써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간혹 많은 학생들이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쓰기 연습을 혹은 쓰기 문제 유형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쓰기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나와 있는 4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5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보통 안내문의 형태로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종합서 유형 14를 확인하시면 맥락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쓰기에 대한 문제 연습들 우리가 함께 해봤었습니다. 그때 메모했던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지요.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글의 유형과 앞뒤에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있는 앞뒤의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글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의 유형은 보통 안내문의 형태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내문, 실제 생활에서 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 인주은행 회원 가입 안내라고 해서 고객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원 가입을 할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비밀 번호는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 중요하죠. 여러분, 이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뒤에서 이야기하겠지요. 자, 전화번호나 생일은 사용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번호, 전화번호, 또 번호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나 생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치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는 조금 어렵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안내, 가입 안내할 때에 전화번호, 생일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말고, 자, 문자와 숫자를 기억,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을 위해 비밀번호를 가끔 니은 빈칸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의 주제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는다면 전화번호와 생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자, 문자와 숫자를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문자, 숫자, 여러분 보통 비밀번호 만드실 때 어떡하나요? 네, 같이 혼합해서 섞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써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만들어야 아야 하다라는 문법을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섞어서 만드세요. 또 섞어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써도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을 위해 여러분 비밀번호는 가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비밀번호 한번 만들면 계속 쓰시나요?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그 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메시지가 나오지요. 아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 더 쉬우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가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죠. 자, 변경해야 합니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 변경하세요, 바꾸세요, 바꿔주세요라는 표현으로 이 문장을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풀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만들면 위험합니다. 그다음 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서술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술체에 일관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변경하라 이런 서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세요. 바꾸세요. 뭐뭐 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인데요. 52번은 보통 설명문, 그죠? 그 다음에 뭐 짧은 서술문의 형태가 나온다, 논설문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음식의 맛은 입 안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냄새도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음식의 맛과 관련된 주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맛이 입 안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냄새도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제는 후각, 여러분 냄새를 맡는 것, 그다음에 미각, 맛을 느끼는 것. 그래서 후각이 미각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엇을 준다, 구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요하다, 우리가 앞에 51번에서 봤던 서술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이 답을 쓰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데요. 자, 앞뒤 문장들을 좀 살펴보고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완성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혀로 느낄 수 없는 향과 맛의 차이를 더잘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뒤에서 반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서 먼저 좀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 다음에 코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코 그거는 약간 후각과 관련된 것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코는 뭐 냄새를 맡는 것이지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은 냄새를 맡으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함께 맡으면 정도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넣어서 읽어보면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코로 냄새를 맡으면 혀로 느낄 수 없는 향과 맛의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있다. 반대로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면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코로 냄새를 맡으면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완성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처럼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혀의 역할뿐 아니라 모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인데요. 지금 혀 역할도 나왔고, 지금 뭐죠? 냄새를 맡는 코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니은에 들어갈 말은 코의 역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앞에서 혀의 역할뿐 아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반드시 코의 역할도 중요하다. 혹은 코라고 하는 단어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52번과 51번에 해당하는 답은 여러분들 배점이 10점씩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쓰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셔야지만 답을 쓰셔야지만 뒤에 53번, 54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정성스럽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51번과 52번은 이 문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들을 잘 사용을 해서 이 서술체의 끝에 나오는 서술체를 보시고 그거에

맞게 문법 활용을 잘해서 내용을 잘 채우시면 점수를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뒤 문장을 일단은 살펴보시고 또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3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 정도는, 나도 쓸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자료가 계속해서 바뀌고 그 자료를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유형들은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3번은 원격 근무 확산 이후에 직장 문화의 변화에 대한 자료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 제목을 쓰시면 감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쓰지 말고 53번은 원고지의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원고지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 원고지 작성법 여러분 꾸준하게 연습하시면서 답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격 근무 확산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원격 근무라고 하는 것은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우리가 뭐 인터넷을 활용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격 근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회사라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뭐 집에서도 가능하고요. 뭐 혹은 뭐 카페에서도 가능하겠고요. 뭐 장소는 제약 없이 근무를 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원격 근무라고 하는데 그것이 확산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문화가 변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격 근무 시행 기업 비율의 변화입니다. 자, 지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원격 근무 경험에 대해서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부정적으로 변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첫 번째의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의 내용, 그다음 세 번째의 정보를 빠지지 않고 원고지에다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자, 이 글의 유형이 종합서 유형 15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의 정보를 제대로 좀 분석해서 변화, 경험, 그다음에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200자, 300자 분량의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써야 된다. 그래서 숫자를 두 개로 써, 두 숫자는 한 칸에 두 개를 써야 된다라는 점. 뭐 마침표는 어떻게 찍는다. 퍼센트 기호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 종합서 유형 15에서 심학습 원고지 작성법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격 근무 시행 기업 비율 변화인데요. 여기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에 그 비율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상승하고 있는 증가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락 이런 표현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표현들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과제 1은
원격 근무 시행 기업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을 설명한다면 선생님이 한번 써봤습니다. 자, 원격 근무 시행 기업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여러분, 사실 이것을 조사한 기관이 있다면,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이라는 표현들을 같이 좀살수 있겠지만,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원격 근무를 시행한 기업이 12.5%에서 53.4%로 급증이라고 하는 표현 쓰면서 급증했으나, 이후 2021년 47.8%, 22년 39.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원격 근무 경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없다, 있다. 여러분,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원격 근무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과반수, 지금 50%가 넘고 65%이기 때문에 과반수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원격 근무 경험에 대해서 65%는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내용은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빠짐없이 이 문장으로 만들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자, 원격 근무 실시 이후 변화에 대해 사람들은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되었다고 느꼈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연결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서로 소통이 부족해지고, 동시에 거리감도, 뭐, 뒤에 또 동시에가 나오지만, 거리감도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느꼈다. 기업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로 원격 근무 시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모범답안의 형태로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서 살펴보면, 이런, 여러분, 원고지 작성법에서 이런 표현들 숫자를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락을 구분 지을 때한칸 들여 쓰는 형태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자에서 300자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분량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제. 아주 긴 이야기, 글을 써야 하는,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54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모의고사의 형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쓸수 있는 주제들을 좀 선정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번 1회에 나온 주제는 현대인은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휴식의 중요성을 자주 간과하곤 한다라고 해서 휴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건강한 그러나 충분한 휴식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 일의 효율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휴식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휴식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안정, 일의 효율성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휴식 문화 조성 방안 정도로 주제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54번의 문제,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했지? 라고 또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종합서 유형 16을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아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주제를 파악한다라는 것. 그래서 앞서 우리가 주제를 먼저 좀 파악해 봤고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좀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서론에 어떤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본론, 결론의 내용을 잘 구분 지어서 순서를 정해서 그 내용들이 빠짐없이 잘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 분량에 맞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자와 700자로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소개하는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이 건강한 휴식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했는데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지요. 첫 번째, 휴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휴식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요. 그 다음, 건강한 휴식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나의 생각을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글에 꼭 써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순서를 좀 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 그 유형에서 파악했을 때 보통은 요 정도의 내용은 서론에서 좀 소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서론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건을 쓰고, 그 다음 본론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 본론 정도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건강한 휴식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같이 좀 서술하는 방식을 유형에서 우리가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었을 때, 현대사회에서 휴식이 간과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서론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본론은 휴식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조건 1을 이러한 키워드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서는 또 조건 2에 해당이 되는 휴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분석하는 것도 포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결론을 보시면 앞서 조건 3에 해당이 되는 건강한 휴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1, 2, 3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휴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육체적으로 좀 피곤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충전,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정신적인 안정은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감정을 조절해준다. 또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데 집중력이 강화되고 창의성을 높여주는, 증대해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중요성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만성 피로, 계속 피곤하고, 뭐 번아웃, 그다음에 우울증,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쉬지 못하고, 일만 한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올수 있겠죠.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 생산성 감소.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조직에도 비효율적이고 사회 전체에 스트레스를 좀 증가하는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실천적 방안으로는 사실은 이런 점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무언가를 노력해야 된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조직, 기업이나 조직, 그다음에 사회 이런 세 가지의 층위에서 방안을 좀 제시한다면 좋은 답안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인 스스로 시간을 조율하거나 일이나 쉬는 것을 분리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을 갖는 것. 그다음에 조직, 기업은 정시에 딱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다음에 휴가 잘 보내주고, 그 다음에 사내 휴식 공간 같은, 휴게실 같은 것들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같이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바쁠수록 일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휴식은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같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휴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개인도 물론 뭐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같이 좀 이렇게 휴식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접근을 한다면 이세 가지의 층위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선생님이 앞에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런 원고지에 맞춰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일단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문제로 제시해서 소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좀 써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쫓겨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휴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행위이다. 휴식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더 나아가 창의적인 사고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지문에서 활용을 해서 이런 내용을 서론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만약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또 본론으로 써볼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감, 불안이 증가하며 이는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썼던 내용들,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고 기업과 조직은 구성원들이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이런 정시퇴근, 휴가 사용 권장, 휴식 공간 제공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의 휴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조금 짧으니까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이 이 600자에서 700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범 답안을 다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쓰기 영역에서 다루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영문법 기초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방인 그리고 패스트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알베르 까뮈가 했다라고 전해지는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문장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문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Don't walk behind me. I may not lead. Don't walk in front of me. I may not follow. Just walk beside me and be my friend. 자, 과연 이 문장들이 어떤 뜻이기에 아이가 원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걸까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의 문장의 핵심은

다시 한번 조동사 may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조동사 may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may를 가지고 우리가 허락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문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 I borrow your phone? May I borrow your phone? 내가 당신의 핸드폰을 빌려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하는 문장. 이럴 때 may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살펴봤죠. may를 가지고 우리가 기원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뭐 이기를 바래요와 같은 뜻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살펴봤던 예문 중에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번 가요. 시작. May your journey be safe. May your journey be safe. 당신의 여행이, 당신의 여정이 be safe, 안전하기를 이란 뜻이라는 거 살펴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may의 쓰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may의 조금 다른 쓰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쓰임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 main은 원래부터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포인트는 이 main가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와 같은 추측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일 수도 있다라는 우리말 그 해석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추측을 표현한다라는 그 뉘앙스를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뭐뭐 할 수도 있다와 같이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메이가 추측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는 거 아주 유용할 겁니다. 자, 그점 생각해 보시면서 몇 가지 예문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리내서 읽어 보죠. 자, 갑니다. 시작. She may attend the meeting on Tuesday. She may attend the meeting on Tuesday. She may attend. 그녀가 참석할 수도 있어라고 지금 우리는 추측한다는 거예요. 자, she will attend라고 조동사 will을 써버리면요, 그녀는 참석할 거야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참석할 수도 있어, 참석할지도 몰라 정도의 그 추측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살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She may attend the meeting. 그녀는 그 회의를 on Tuesday, 화요일 날 하는 그 회의잖아요. 아, 거기 참석할지도 몰라, 참석할 수도 있어요 정도로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추측의 뉘앙스 이거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문장도 같이 볼게요. 두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I may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I may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자, may를 빼고 I need some time이라고 하면 난 시간이 필요해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시간이 좀 필요해. 근데 거기 may를 넣었죠. 살짝 어떤 그런 추측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겁니다. 내가 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렇게 살짝 뉘앙스가 바뀌는 거볼 수가 있죠. I may need some time. 근데 뭐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To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뭔가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나 보죠. 근데 아, 저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와 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문장 그대로 I may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활용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may가 이런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갖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문장 돌아가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정이입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on't walk behind me. 내 뒤에서 걷지 말아주세요. 왜? 왜? I may not lead. lead가 이제 앞장서다인데, I may not. 내가 앞장서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무 나를 믿고, 네가 그냥 알아서 가봐. 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왜? 내가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Don't walk in front of me. 내 앞에서도 걷지 말아주세요. 왜요? I may not follow. 내가 따라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뭔지도 모르니까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하자면 길을 다 정해놓고 나한테 따라와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안 따라갈지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인 겁니다. Just walk beside me. 그냥 제 옆에서 걸어주세요. And be my friend. 그리고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는 거. 아, 그래. 옆에서

계시는데 실제로는요, 까미가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 자체 아주 좋은 뜻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새겨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여기 사용된 추측의 의미 may 생각해보시면서 다음 문장들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말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거 난이도가 꽤 높은 게요. 왜냐면 문제가 좀 있어요라는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때 그냥 we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may have 써주시면 되는 거죠. 뭘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A problem을. We may have a problem. We may have a problem. 이렇게 말해주시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그게 의역돼서 우리말로 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 문장 그대로 외워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도 말해볼게요. 그 음식 먹기 전에 유통기한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누가 먼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겁니까? 뭐 누가 됐든 상관없는데 우리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필요할지도 몰라요. 뭘 필요할지도 몰라요. 자,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We may need. 우리가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뭘 하는 걸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뭐 하기 전에? 그 음식 먹기 전에. Before eating that food. Before eating that food. 문제 그래서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We may need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before eating that food.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긴 문장이었지만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습니다. 좋은 부모의 자세 기억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 잊지 마시고요. 저는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Hi guys, it's the second day of the last week of our show. But that's okay. We'll do more fun stuff later, I guess. 안녕하세요. 우리 피트비핏의 두 번째, 마지막 주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역시 숙면에 좋은 요가 자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가겠습니다. Let's go! I love your loafers. Thanks, I got it for $50. That's such a ripoff. They look like they should be $20. But you said you loved them.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rip off라는 표현이에요. rip off, 찢어내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인지 우리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r loafers 이렇게 시작해요. I love your loafers. 우리 로퍼라고 하죠. 약간 단화 같은 그런 신발을 loafers 이렇게 똑같이 로퍼, loafers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I love your loafers. 네 로퍼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nks, 고마워. I got it for $50 이러죠. 나 이거 50불에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t's such a rip-off 이러죠. That's such a rip-off. 찢어냈다 이런 뜻 아니고요. 너무 비싼 것 있죠. 내가 보기에는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너무 가격을 높게 측정한 것 같아. 바가지라고 하죠. 그 너무 바가지다 이렇게 rip-off 딱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they look like they should be $20 이러죠. 무슨 약간 20불처럼 보이는데 they look like they

Yep, that was the flipped frog. I hope you can sleep better with that pose. All right. 네, 오늘 뒤집은 개구리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숙면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어 표현은 우리 rip off 같이 배워봤습니다. 아, 너무 바가지야. 저 너무너무 비싸. 저렇게 비싸 보이는데 저렇게 비쌀 게 아닌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딱그 표현이니까 rip off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 김의 Go Go Let's see.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 김.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요, 극동 러시아의 여행의 마지막 길입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야기 끝까지 길지 않아요. Try 해보시기 바래요. Take a listen.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It was a time that was more precious because it was shor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Wow, that was pretty short, huh? 좀 짤막한 그런 마무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극동 러시아의 마지막 여정을 그린,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부분을 맨 마지막 부분에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드립니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Autumn was short this year. 올해는 가을이 짧았다. 이런 뜻이에요.

0: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주세요. I won't forget the memories. 추억을 잊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자,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2: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1: 2.
2: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뜻 파악해 볼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자, 문장이 좀 길지만 올해는요, 가을이 짧았어요. 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 is gone, 사라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3: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러시아 극동에서 만든 추억들을 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전체 이야기 네, 정말 짧아요. 100%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4: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It was a time that was more precious because it was shor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All right, you know what to do now. That's right. We're going to enjoy our practicing our pronunciation part.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utumn was short this year. 제가 발음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일단은 was의 z, short의 s, 겹자음입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자음의 소리를 그냥 흘려 보내세요. 그래서 was you short 할 필요 없이 was short. 그리고 어찌됐건 was는 비동사인지라 기능어에 속하죠. 그래서 강세가 없어요. 그래서 short의 강세를 줘야 되니까 was shor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autumn 같은 경우에는 autumn 하셔도 되고 영국식 발음이겠죠. 북미권에서는 그래도 t 사운드를 조금 네 약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지라 autumn 이렇게 들리게 되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autumn was short 그리고 this year 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 this year 스 자음이고 이열의 e 모음의 소리예요. 철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설명은 발음이에요. This is S sound와 이열의 E라는 모음의 소리가 만났으니 there's a liaison, 연우 현상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this year라기보다는 this year 이렇게 연결해서 소리 내시면 훨씬 발음하기가 편하죠. 그렇게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lright, Google Listening 2, Autumn was short this year. Good job. Google Listening 3. Autumn was short this year. 되시나요? Alrighty, then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One more time.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the, 기능어요. 이번에 will, not에서 will은 사실 주동사인지라 역시 기능어지만 뒤에 not이 붙어서 이와 같이 축약이 되는 경우에는 won't, 강세를 받게 되는 내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내용을 전달하잖아요. 아닐 것이다. 기억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I won't forget 이게 아니라 I won't forget the memories 라는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때 W-A-N-T와 W-O-N apostrophe T 이걸 구분하실 때 W-O-N apostrophe T는 won't 조금 더 동그랗게 입을 모아서 발음하시면 원하다 라는 동사 want와 구분하실 수 있어요. I won't. I won't forget the memories.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 won't forget the memories.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I won't forget the memories. Okay, Google listening 3. I won't forget the memories.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한 번 더.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Excellent. 자, 과연 또 영국식 발음은 어떨지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2: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1: 2.
2: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utumn was short this year. 올해 가을이 짧았어요. And the season, 계절은 계절인데 어떤 계절? Preparing for. 자, 긴 어떤 무엇이다라고 이어졌는데 계절은 계절인데 준비하는 계절이죠. 뭐를 준비해요? For a long winter. 긴 겨울을 준비하던 그 계절이요. It's gone. 사라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Blank that was blank because it was short 했죠.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t was a time. 자, 어떤 시간이었느냐. That was blank. 두 번째 빈칸에는 More precious. 더 귀중한, 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It was short. 네, 짧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겠네요.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극동 러시아에서 내가 만든 추억들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쉬워하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전체 이야기 짧았지만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4: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It was a time that was more precious because it was shor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캐치하셨겠죠? 내용이 짧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저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하면서 내용 파악하시면서 들어보는 연습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www.ebs.co.kr 오셔서 반복적으로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면서 연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Of course,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that we can use in the office. Now, remember, these expressions that we learn, we can use them outside of the office too. 꼭 뭐 business 영어만 생각하지 말고요. 아주 실용적으로 바깥에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어 쓸 수 있는 단어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So, let's check out w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through our main dialogue. Let's take a look. 모두와 잘 지내고 있나요? Are you getting along with everyone? Yeah, 네. 하지만 제 상사는 가끔 까다로워요. How do we say this?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Tall versus high. Tall versus high. Tall 그리고 high 매우 비슷한 단어들이죠. 네, 언제 어디에 써야 되나요? 네, tall부터 시작해 볼게요. Tall 키가 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외래어로도 우리가 tall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식 발음이고 영어로 사용하실 거면 이 입술이 동그랗게 되면 안 되고 턱 내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tall. Tall, very good. Okay? 그리고 중간 모음 소리를 조금 더 길게요. 네, 전체적으로 영어 모음 소리들이 좀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Tall, 그리고 tall. Tall, tall. Okay, that's the difference.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 Okay, tall은 이 사람, 건물, 나무가 수직으로 가늘고 높을 때 주로 t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tall to refer to people or buildings and trees where the height is very high,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friend is quite tall. What tall buildings! She's tall for her age. Tall. 키가 큰. Tal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friend is quite tall. 내 친구는 키가 꽤 커. 여기서는 quite는 꽤라는 말이죠. 꽤 키가 크다.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네, 여기서는 사람의 키를 얘기를 하니까 tall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What tall buildings? 뭐 뉴욕에 와가지고 what tall buildings? 정말 높은 건물들이야. 이거는 감탄사식으로 말하는 거죠. What 뭐뭐 이거는 감탄사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패턴은 What tall buildings? 그래서 빌딩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tall가 적합하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tall for her age. 자, she's tall. 그녀는 키가 커. For her age. For her age는 나이 비해. She's tall for her age. She's tall for her ag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s tall for her age. She's tall for her age. 네, tall 이해 잘 하셨죠? 다음은 high로 넘어갈게요. 네, high는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high 그리고 이거는 하이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연결해서 하이 하이 하고 발음 똑같아요. 하이 하이. Okay, very good. 네, 하이 톨하고 톨이 아니고 털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네, 하이 같은 경우는 산, 절벽, 벽이 바닥을 기준으로 전체 높이가 높을 때 hig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kay, so we use the word high to refer to the overall height of something starting from the ground. And usually we refer to things like walls or mountains and things like tha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High, 높은. High.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house has high
ceilings. 네, 천장 같은 경우는 tall보다 high가 적합합니다. 그 집엔 천장이 높아. The house has high ceilings. 네, 그래서 키가 큰 보다는 높은, 네, 더 가깝죠. 두 번째 문장이요.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네, 이것도 키가 큰 것보다는 뭔가 높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들은 높은 산에 올라갔어. 네, tall보다 high, 산, 특히나 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high를 더 많이 사용해요.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네, 정리해 드릴게요. tall, 키가 클 때 t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tall 많이 사용하고 거기다가 나무 혹은 건물 같은 것도 tall라고 합니다. high 같은 경우는 벽 혹은 산 혹은 절벽 같은 거를 high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높을 때, 키가 클 때 높을 때는 high, okay?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at www.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Okay? The more you practice, the better. 그래서 시간 되시면 다시 보시면서 같이 노트도 이제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Okay?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주제들을 쭉 정리해서 하나하나 소주제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온라인 수업 진행입니다. 이 주제들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 비대면 수업, 원격 화상 수업 이 주제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있는 거죠. 자, 진행 단계에서 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 단계는 지난 시간에 좀 정리가 됐고요. 자, 수업을 듣는다는 내용을 곧장 해야겠죠. 수업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집에서 수업을 듣다. 화상회의로 수업에 참여하다. 진행 자체니까. 그죠? 그러면 수업을 듣다라는 표현은 뭐 take classes, 그죠? take classes, 수업 듣다라는 얘기죠.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attend. 저것은 참석 동사거든요. attend a wedding 하면 결혼식에 참석하다는 뜻인데 attend classes 해도 수업 참석, 즉 수업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online만 붙이면 돼요. attend classes online 하면 온라인상에서 수업에 참여하다. take classes online 이것도 온라인상으로 수업에 참여하다. 수업을 듣다 이런 얘기죠.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Take classes online. Take classes online.
0: Very good. 자, 집에서 수업 듣는 건 재택근무 때도 저희가 from home을 썼던 기억 혹시 아시나요? Work from home.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표현 정리를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재택근무 work from home

0: attend classes from home. 집으로부터의 의미로 from을 관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Attend classes from home. A lot of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이렇게 from의 의미로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from home. Attend classes from home.
0: Okay? 재택의 의미는 from home. 집에서 수업 듣다. 화상회의, video conferencing이라고 소개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뭐뭐로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 상당히 유용합니다. 전치사인데요. via라고 읽어요. via. 중고등학교 때 좀처럼 잘 못 봤던 전치사입니다. via video conferencing. 화상회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붙였었어요, 심지어. via video conferences. A lot of students attend classes from home via video conferencing. 붙이면 돼요. 화상회의 프로그램 같은 걸로 집에서 수업을 많이 듣는다. 들었다, 듣는다, 그래 왔다. 이런 식으로 들어보세요.
1: via video conferencing. via video conferencing.
0: 네, 이 자리에는 via email, via text 이런 식으로 이메일로 문자 메시지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많은 대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자, 대학생들은 진짜 거의 두 학기를 거의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집에서 수업을 계속 들었다. 그런 얘기할 때 아까 attend classes 해도 될 것 같고 대학생들이니까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이 부분만 잘 처리하세요. From home.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From home. 집에서 수업을 많은 대학생들이 들어야 했다. 항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0: Okay. 자, 뭔가 이제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을 다 같이 참여를 하려면 제일 먼저 계정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뭐 계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도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계정 세팅을 많이 하죠. 그거부터 시작해볼까요? 단체 채팅방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링크를 또 공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업 링크도 공유해야 되죠. 부가자료 링크도 공유해야 되죠. 서로 링크로 공유를 많이 해야 이제 아무래도 그게 수업이 잘 진행이 되겠죠. 계정, account라고 하죠. account. 자, set은 그냥 영어 단어니까 set up. an account. 여기다 up을 붙이면 훨씬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세팅한다는 얘기예요. Set up an account. You have to set up an account. 본인의 어떤 계정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Set up an account. Set up an account.
0: 회원 등록을 안 한다 하더라도 회의방에 들어갈 때 뭘 세팅해야 돼요? 본인 아이디 세팅해야 되죠. 뭐 얼굴도 세팅해야 되죠. 이런 것들. Set up an account. 수업 참여 account. 계정을 세팅해야 되고. 그 다음 단체 채팅방. 많이 들어보신다는데 단체가 뭐예요?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그죠? 그니까 뭐, 화상 프로그램 플랫폼과 별도로, 그죠? 그냥 단체 채팅방 같은 데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업도 잘 진행이 되는 거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죠. 원거리에서 해야 되니까. group chat room. 단톡방 운영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group chat room. 들어보세요.
1: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0: 그 다음에 링크 공유는 되게 쉬워요. 그냥 여러 링크를 공유하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수업 링크 그것을 공유하다. share 다음에 링크인데 중간에 관사 하나 넣어줄게요. share the link. share the link. teacher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공유한다. 들어보세요.
1: share the link. share the link.
0: 자, 그 문장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요 두 개 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링크를 일반적으로 공유한다. 일반화 시킬게요. 복수형 붙여서. 선생님들, 예를 들어 뭐 teachers 앞에 더 붙여서 the teachers, 선생님들이 share the link, 링크를 공유한다. in 어디서? group chat rooms 에서 붙여서 일반화.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에서 단체 채팅방에서 링크를 선생님들이 공유를 해주신다. 됐죠? 들어보세요.
1: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0: 일반화시킨 문장이니까 S를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되죠. 선생님 말씀에. 아무래도 진행, 수업 진행을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화상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과제 제출 같은 것도 이제 다 채팅방에 한다든가 이메일로 한다든가 어디에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제 제출도 다 온라인상에서 하게 됩니다. 집중하다 영어로. 집중하다. Attention, 그죠?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강세. Attention. Pay attention to. 자, 요 말은 집중하다 의미로 여러분이 그냥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 쓰세요. 들어보세요.
1: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0: 선생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Teachers 뭐뭐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What the teacher is saying. 의문사 절수입니다. 이게 훨씬 더 세련된 영작입니다.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영어에선 풀어줍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영어예요. What the teacher is saying.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들어보세요.
1: What the teacher is saying. What the teacher is saying.
0: 마지막으로 과제 제출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제출. 구동사 하나 필요하거든요. 제출하다. 뭐로 제출해요? 손으로 제출하죠. Hand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손이 주어예요. 저기 동사예요. Hand in 강세 뒤에 assignments 혹은 turn in assignments. Turn in 힘 뒤에 assignments. 과제에다 복수 붙여서 과제를 제출하다. Students have to turn in assignments. Students have to hand in assignments. 제출하다. 들어보세요.
1: Turn in assignments. Turn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0: 문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해. 비대면 수업 때, 원격 화상 수업 때 선생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 말씀 이렇게 풀었죠?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집중해야 된다. What the teacher is saying. 들어보세요.
1: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0: 좋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온라인 수업 진행 관련된 단어들 오늘 정리를 해보고 표현으로 만들어서 문장에 넣어봤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다. 자, 동사 두 개죠. Attend도 좋고 take도 좋고요.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복수형 붙여주고 표현으로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0: 자, 필수적인 게 단체 채팅방이죠.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두 개 단어의 조합은 앞에 힘 줍니다. Group chat room. 들어보세요.
1: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0: 마지막, 집중하다.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교실 수업 때보다 더 집중해야 되죠? 화면으로만 딱 보이니까 집중을 해야 선생님 말씀이 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1: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온라인 수업 진행 관련된 표현들과 단어들을 정리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이나 그 전 방송들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저희 방송 제목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제가 질문 답변 직접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was? 하고 나서 궁금한 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날씨가 어떤지 혹은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How was? 궁금한 일 혹은 여기처럼 궁금한 대상을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안부의 표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을 바로 How was? 궁금한 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의문사가 뭐가 떠오르죠? 그쵸, 바로 how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어 배웠을 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how 하고 나서 비동사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How are you가 여기에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한 것 혹은 궁금한 일에 대해서 현재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is나 혹은 are 넣어서 how is 궁금한 일 혹은 how are 궁금한 대상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현재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땠는지에 대한 과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is가 뭘로 달라지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how was 하고 나서 궁금한 대상이나 일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대상이 어땠나요? 라는 안부의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을 바꿔가지고 how was 궁금한 일, 궁금한 대상으로 그게 어땠었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럼 주말, 그쵸? 바로 week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말이 어땠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바로 how was? 하고 나선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말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했었을 때에 오늘 별일 없었어요? 하루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하루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당신의 하루는요. 바로 How was your day?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별일 없었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your 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별일 없었어요? 오늘 하루 잘 보냈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시험 가지고 물어보도록 하죠.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 그쵸? 시험 잘 봤어요? 시험 잘 보셨나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시험은 test나 혹은 exam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was your test? 혹은 How was your exam?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쵸? 시험 어땠어요? 시험 잘 봤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 How was your test?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your test?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tes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발음적인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How was your test?보다 어떤 게 조금 더 익숙하세요? 그렇죠? How was your test? 이렇게 연결되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How was를 How was your?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test? 해서 시험 잘 보셨나요? 라는 안부의 질문 한번 해봤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면접 잘 봤어요? 면접은 어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라는 거는요, job interview 혹은 그냥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 잘 봤어요? 바로 how was your interview 혹은 how was the interview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렇죠. 면접은 어땠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도 how was your 혹은 how was the interview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was the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the interview? 라고 얘기를 해서 면접 어땠어요? 잘 봤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일이나 혹은 궁금한 대상을요, 어땠어요? 라고 안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how was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을 넣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 어땠어요?

0: How was the interview?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장 한번 살펴봤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그렇죠. 바로 How was your weekend?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지금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How is your weekend? 혹은 거기에다가 뒤에 going까지 붙여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is your weekend going?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going 빼고 How is your weeken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주말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잘 보내고 있어요? 라고 지금 잘 보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응용이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How is 궁금한 일 going?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그 일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your weekend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weekend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주말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응용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루 잘 보냈어요? 혹은 어떻게 하루 보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라는 질문을 How was your da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라는 장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장소를 얘기를 할 때는요, at이나 혹은 in을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회사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땐 이 표현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at work, 이것이 바로 회사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ow was your day at work?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day at work?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at work? 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별일 없었는지 라는 장소까지 넣어서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안부를 물어볼 때 그거 어땠어요? 그거 잘했어요? How was 궁금한 일 혹은 궁금한 대상으로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영어고요.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Try again.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지체 없이 바로 출발합니다. 단!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도전부터 가겠습니다. 빰빰빠람빰빰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네,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용은 머릿속에 장면 떠올리시면서 야, 내 손금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한 명 알고 있어. 손금을 보다 막 어렵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네,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알다. I know someone. 되게 쉽죠? 근데 뭔 많은 사람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who 쓰시면 돼요.

이거의 어감은요, 어느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적시하진 않지만, 거기에 내가 이런 사람 알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볍게 던질 때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Coming up. Try it out. 스텝 1. 자, 뭐뭐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 해서 뒤에 다 똑같고요. 앞에 독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람을 돕는, 작곡을 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I know someone 까진 쓰세요, 그냥. 그죠? 근데 who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되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하다. 그러면 책을 읽는 게 뭐예요? read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읽는 거니까 someone read가 아니고 someone reads죠.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eads. 그 다음에 많이니까 a lot.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이렇게 쓰시면 돼요.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동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 이렇게 뭐 경제적인 것도 쓸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 know someone 똑같이 쓰세요. 3분의 2가 해결됐고요. 기금을 조성하다가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바로 동사, 기금이 쌓이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동사 raise를 쓴다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aises funds라고 합니다. 그래서 fund가 우리가 펀드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보통 복수 형태를 많이 쓰니까 who raises funds. 아니면 이거 대신에 who raises money. 돈을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다라고 funds 대신에 쉬운 단어 money, money, money. 뭐니 해도 그걸 쓰시면 되겠죠.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돕는 사람을 나는 한명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I know someone who helps people. 그런데 만약에 poor people. 그렇죠?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 People in need.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I know someone 다음에 동작만 쓰시면 돼요. 작곡하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 라고 할 때요. I know someone. 작곡하다 뭐예요? 그렇죠? compose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쉬운 단어가 쓰는 거잖아요. 노래를. 우리가 노래를 작곡. 그래서 writes. songs 아니면 who writes 다 좋습니다. writes songs 아니면 music이라고 쓰셔도 되겠네요. who writes music. 자, 네 가지는 여러분 다 이제 연습하실 수 있겠죠. 보고 읽는 거 의미 없더라. totally meaningless. 그러니까 바로 you'll be given your own chance to speak it out loud. then repeat after me. 가볼까요? 첫 번째. 나 독서 많이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your turn. 네.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기금을 모으는 사람, 조성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Your turn. 그렇죠. Who raises funds? 이런 식으로요. I know someone who raises funds. 자,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니까. 자, your turn. 네.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helps other people 아니면 그냥 people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그렇죠? 예, 작곡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라고 해서 your turn. 네, I know someone who writes music 하시면 딱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더 확장시켜 볼게요. Here we go. Step 2. 내 손금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요. 내가 알고 있다. I know someone까지 하세요. 그렇죠? 근데 손금을 보단 뜻은 뭐예요? 손에 난 금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도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who reads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쓰는 어감은 who can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Someone who can, can.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palm이요. l이 묵음이에요. 이거 팔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palm 하면 바로 예, 바로 손바닥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손등은 뭐라고 합니까? 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러면 the back of your hand. 그렇죠? 손등은 back of your hand. 손의 뒷부분이니까. 손바닥은 따로 이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palm이라고 씁니다. palm. 됐죠? 뭐 여러 번 읽을 거면 여러 손을 읽을 거면 read your palms 하고 s 붙여도 상관없고요. 됐죠? 자, 고양이 10마리를 키우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

한번 가볼까요? I know someone. 그렇죠? 예. 현재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who's raising. raising이 바로 아까처럼 올리다, 모으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키우다. 왜? 동물이 점점 크면은 올리는 거잖아요. 식물도 이제 키가 크는 거고 동물도 키가 크니까 그래서 raise라는 단어가 키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10 cats. 10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실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이 작곡가예요. 드라마 작곡가. 그래서 예. 진호야, 프로그램 잘 보고 있지? 자, 우리 조진호 씨, 저희 프로그램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 cats. Isn't that amazing? 그 문제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 그러면 I know someone.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Who can help you? 그죠? 바로 help you. 근데 그것의 그런 문제, 그럴 때는 바로 with that이라고 쓰시면 돼요. I know someone who can help you with that problem. 다 상관없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 두번더 마무리 깔끔하게 해보는 시간이죠. Try it again.

Alright,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상대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네 손금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랬더니, 정말? 나는 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한 술 더 뜨네요, 그죠? 자, 한번 가볼까요?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됐죠? 네, 그랬더니 바로 얘기합니다. Really?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mind. 그래서 마음을 읽다는 read your mind. Read your palm은 손금을 보다. 전부 다 read를 쓴다는 게 신기하죠? 이것도 한번 연결고리에서 만들어드렸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ebs.co.kr. 함께 해주시고요. 주위에 함께 나누면서 더 행복한 시간,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드셔도 좋고요. 가족끼리 하루 한 문장씩 던져주면서 네,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English 분야와 원신아 김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진아 김.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진행자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장소를 한번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t is a quite romantic port with beautiful sound and amazing natur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갈대로 만들어진 작은 섬, Totora, 맞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kind of reed. 갈대의 일종,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made of reed.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네, 발음 연습하시라고요. 갈대로 만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0: 포인트 쉽게 캐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속에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2.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0: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합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자, 이 토토라는요, 호수 바닥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갈대의 일종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보죠.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제가 토토라에 들어가자 이 배는요, 갈대로 만들어진 인공섬에 도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rtificial 앞에 더는 D로 발음하셔야 되죠.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서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전체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보실 텐데, 이야기죠? 네. 자막과 함께 틀린 부분, 안 들린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2: It is a quite romantic port with beautiful sound and amazing natur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0: Okay,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kind of reed. 또박또박 발음하면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발음하면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내용을 뽑아보세요. 뭘까요? There you go. Kind read예요. 어하고 of는 that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죠. 문법적인 역할만 합니다. 즉, 말할 때 강세를 주는 부분이 아닌지라 kind of read, 이렇게 강세 가는 부분에 힘을 주게 되면 억양 자체가 a kind of read, 이렇게 올라가면서 억양을 느끼면서 발음할 수 있겠죠. A kind of read. 이때 전치사 of라는 소리 뒤에 V음 소리가 뒤에 나오는 R라는 자음을 만났을 땐 V의 사운드 자체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a kind of read 이렇게 들리게 되고요. 앞부분도 보시면 kind의 D 사운드와 a 역시 자음 모음의 소리로 만나죠. 연음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은 사운드, 드 사운드 같이 붙어 있을 때 드 사운드가 아주 미약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a kind of read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a kind of read 이렇게 들리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Go go listening 1. A kind of read. Okay. Go go listening 2. A kind of read. A kind of read. All right, Google listening 3. A kind of read. 그렇게 하시면 돼요. All right, thank you for sharing the sentence as well.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One more tim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made of reed. of를 제외한 made와 reed가 내용어죠. made의 d 사운드 자체가 모음 사이에 껴있어요. flap 현상에 의해서 made, made. 연결하면서 made up, made up, made of reed.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전치사 of 뒤에 역시 r 사운드, 자음의 소리가 왔기 때문에 v 사운드가 약화되어져서 연결해서 들리게 되고 발음하게 되면 made of reed 하시면 되겠죠. Google listening 1, made a read. Alright, Google listening 2, made a read.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made a read.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0: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One more time.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Great job.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펼쳐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2.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 is a blank romantic port. 자, 어떠한 항구예요? 아주 로맨틱한 그런 항구인데 with beautiful sound and amazing nature라고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quite, 꽤라는 뜻 아시잖아요? Totora is a kind of blank that grows by something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네, 연습하셨던 read. 이 단어는요, 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사 읽다라는 read 역시 똑같은 발음으로 들리고 발음한다라는 거 같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Totora는요, 일종의 갈대인데요. 근데 그 갈대는 that grows by blank 했습니다. 어디서 자랄까요?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그 호수의 바닥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갈대 일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As I'm into Totora, 제가 토토라에 들어가자 The boat arrives to the blank island made of reed 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 artificial 하게 되면 인의, 인위적으로, 뭐 인조의 이런 의미죠. 인공섬, 즉 갈대로 만들어진 인공섬에 보트가 도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00% 도전해 보시고요. Let's give it a shot.
2: It is a quite romantic port with beautiful sound and amazing natur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0: How was the story today? Hope you guys understood by now. Please don't forget to review. I'll see you guys next time for sure. Bye-bye.

Alrighty, let's take a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kay, so 뭔가 수정을 해야 되고 작성을 했는데 you need to change a few things. 당연하죠. 처음부터 어떻게 you can't get everything right at the first time. So let's take a look at this dialogue. Can you revise this, please? Can you revise this, please? 이거 좀 수정해 주시겠어요? Okay, revise는 수정이죠. 그래서 특히 학생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when you're at work or at school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Revise 이거는 동사로 쓰이고 revision은 명사죠. Revision. Alright, so revise this please. 그러면은 아 숫자가 좀 틀렸어요. Okay, so 여기서 틀렸어요. 그러면 oh something is wrong. There is a problem with the numbers. 이렇게 생각하죠. Okay, let's see what we have. The numbers are a little off. The numbers are a little off. Now, 출근 영어, we like to keep it very real. 이건 정말 real English예요. 그래서 the numbers는 숫자죠. Are a little off. Off? Turn on, turn off? 이거 뭐예요? Okay, so this word actually means not correct. 뭔가 틀렸고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 off를 씁니다. 네, 아마 처음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This may be the first time. But this is also one way that we use it. Oh, something's wrong. Something's a little off. The number is off. 이게 뭔가 틀렸고 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Okay, so no problem. I'll be happy to. No problem. I'll be happy to. 자, no problem 아시죠? 그럼요. Sure. 그런 거죠. I'll be happy to. 기꺼이 그러죠. 이래서 그래서 원어민들은 they always 그냥 yes, okay 여기로 끝나지 않고 sure 아주 기분 좋게 I'll be happy to.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I appreciate it. 예, 이게는 뭐 thank you하고 비슷한 거죠. Everything must be accurate. I appreciate it. Everything must be accurate. 정말 고마워요. I appreciate it. Thank you. I appreciate it. Pretty much the same thing.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해요. So 정확하다 is accurate. So everything must be accurate.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틀리면은 안 되죠. It has to be very 정확하다, accurate. Good.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so the first one is revise, okay? And this is a very common word that we use. 수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Change보다는 revise를 쓰죠. All right, we have to revise the proposal. We have to revise the proposal. So, 제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So, we have to change the proposal라는 거는 좀 뭔가 완전히 바꾸는 거고, revise는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죠. Alright, next one. This part of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This part of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자, 계약의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So, 다 뭐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So, we need to revise this. We need to revise this part. Or, we need to revise the whole thing. 그러면 거의 change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revise는 부분적으로 좀 요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Alright, next. Off. This is really great. Off, right? Turn on, turn off. No. Off는 뭔가 이상하다, 좀 틀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usiness, 출근 영어, 이 사무실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예요. Okay. The annual statistics seem off to me. The annual statistics seem off to me. 자, 연간 통계가 저에게는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뭔가 안 맞다, 뭔가 좀 이게 좀 틀린 것 같다 이럴 때 off를 씁니다. It seems off to me.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틀린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0: 네, 그런 뜻이죠. Next one. Can you check those facts? Can you check those facts? It seems off. It seems off. 자,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Okay, so, can you check those things? 항상 off라는 거는 뭔가 유감이에요. 조금, 아,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가 중요한 거죠. So, it's not that it's wrong, but it seems not right. Okay? So, it seems off. 그래서 사람도, 아, she seems a little off today. 그러면은 뭔가 좀 오늘 이상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right, great. Let's now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everyone, it's time for shadowing. All right, so let's practice out loud the whole dialogue. Here we go. Can you revise this, please? The numbers are a little off. No problem. I'll be happy to. I appreciate it. Everything must be accurate. Okay, 자, a little off 할 때 그냥 흘러갑니다. A little off, a little off. 네, 이렇게 돼요. Let's do that one more time. Can you revise this, please? The numbers are a little off. No problem. I'll be happy to. I appreciate it. Everything must be accurate. Okay. 자, no problem 할 때 감정 있게 no problem. 네, of course. Okay. Let's take a little quiz. 이것 좀 수정해 주시겠어요? 숫자가 좀 틀렸어요. Excellent job, everyone! All right, so we learned two very important words, okay? Revise and off. 네, 아주 간단하죠? It's something that we use in the office, in business, all the time. Revise this, revise that, 수정하다. If something is off, 뭔가 느낌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틀린 것 같아요. All right, so if you say like, oh, Kristen, if Kristen is like this, you know, oh, Kristen seems a little off.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and please join me again soon. Bye-bye.
1: Bye.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mart versus clever. Smart versus clever. Today, 네, 오늘 비교할 두 단어들입니다. Smart 그리고 clever.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smart로 들어가 볼게요. 네, 똑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스마트, 뭐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도 쓰잖아요. 근데 발음은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할 때는. 그래서 스마트 이렇게 하면 R 발음이 완전 생략됐잖아요. 여기서는 R 발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smart. 오케이? 여기서는 R 발음을 당기면

하면서 힘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마트 할 때도 mart, mart. 여기서는 smart, smart. Very good. Okay, smart. 똑똑한이라는 뜻을 가졌죠. Okay, 그리고 뭔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he's smart, she's smart 이렇게 말하죠. Okay, someone who's very quick, someone who thinks about things in different ways, someone who just thinks of solutions and is good up here.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What a smart boy! He's smart and charming. Smart, 똑똑한, smar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그 어린 소녀는 매우 똑똑해.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그래서 smart 같은 경우는 똑똑한이라는 뜻으로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그 다음에 정말 똑똑한 소년이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할수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what? 뭐뭐? 이렇게 말할 때는 감탄사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What a smart boy! What a smart boy!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smart 같은 경우는 book smart 그리고 street smart라고 합니다. book smart는 뭔가 공부 같은 거 되게 잘하고 street smart는 예를 들어서 되게 사람들하고도 말도 잘하고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머리가 빠른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street smar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mart는 되게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s smart and charming. 그는 똑똑하고 매력적이야. 최근에 소개팅을 했는데 he's smart and charming. 오케이.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e's smart and charming. He's smart and charming. smart 이해 잘 하셨죠? 자, 다음으로 clever로 넘어갈게요. 네, clever.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음은요, 여기서 cle, cle, 그 다음에 v 발음으로 ver, ver. 여기서는 v 발음, ver. 이렇게 윗니, 밑에 입술, ver. 그 다음에 r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clever, clever. Okay. smart와 어떻게 다를까요? 네, 기발하고 동창적인 사람을 clever라고도 자주 말합니다. 그리고 나쁘게 좀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영악한, 약삭빠른 이런 뜻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도 clever. Oh, he's a little too clever. 뭐 이런 식으로 too, T-O-O, 너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Okay? 참고하세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s a very clever cat. He's clever and very resourceful.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Clever, 영리한, clever.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e's a very clever cat. 그녀는 매우 영리한 고양이야. 되게 똑똑하고 영리한 고양이. She's a very clever cat. 머리를 잘 쓰는 고양이겠죠? 두 번째는요. He's clever. 그는 영리하고 and very resourceful. 아주 수단이 좋아. He's clever and very resourceful. He's clever and very resourceful.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boy is too clever. 자, 좀 전에 too clever라고 하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For his own good. 그래서 그 소년

하면은 너무 영리해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돼. 이런 말입니다.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네, 문장 좀 길지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네, 정리해 드릴게요. smart, 가장 일반적인 뜻으로 똑똑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smart, okay? 발음 잘 해주셔야 돼요. R 발음. 그리고 clever 같은 경우는 영리함. Okay? 그리고 뭔가 좀 부정적으로도 머리를 좀 굴리는 사람. Oh, he's too clever. 근데 보통 too가 들어갑니다. Too clever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ood job,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You can find them all on our website at www.ebse.co.kr. And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ll right, everyon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주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단어 정리를 하고 영장 연습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거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좀 아주 적극적으로 또 하는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 주식에도 투자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시장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때 이걸 영어로 좀 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주식 관련된 이야기들을 영어로 잘 바꾸는 것들이 될까요? 자, 소주제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그렇죠?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리는 이런 이야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학, 서학, 개미. 뭐 정확하게 이걸 부르는 영어 말은 단어는 없겠죠? 동학, 서학 이런 말에 정확한 영어 대응은 없겠지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성향을 부르는 그런 말들이 월가라든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좀 찾아가지고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손실 얘기 당연히 해야겠죠.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고요. 공매도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

0: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공매도를 영어로 또 설명을 하는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식시장 전반에 관련된 핵심 단어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영어로 뭐라 합니까? 주식. 주식 영어로 뭐라 할까요? stock이라고 하죠. stock, 물론 share라고도 합니다. 한 줄을 share라고도 하죠. 일단 주식시장은 stock market. 영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 힘을 앞에 주게 돼 있죠. 그래서 stock market, stock market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요. 들어보세요.
1: Stock market. Stock market.
0: 맞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에 이제 한 주식의 가격, 주가, 요거는 price라는 단어를 붙이면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price를 붙이면 되겠죠? stock price. 요게 주가입니다. 그죠? stock price. 그다음에 요 주식을 stock이라고도 하지만 share라고도 돼요. 선생님, 저거 나누다라고 하는 뭐 공유하다 이런 동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동사도 되죠.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share. 그죠? 근데 share price, 명사로 share 하면 이게 또 주식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share price도 주가란 뜻입니다. 요두 가지 들어볼게요.
1: Stock price, stock price, share price, share price.
0: 오케이. 하나씩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주주는 뭐라고 합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죠? 뭐 대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소액 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주, 영어로 share holder라고 합니다. holder는 쥐고 있는 거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주주예요. 그러면 you are a shareholder. shareholder. 마찬가지로 한 단어지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힘은 앞에다 줍니다. shareholder. 들어보세요.
1: Shareholder, shareholder.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영작 하나 해볼까요? 이 단어들 갖고. 주주들은 일부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받는다. 요 배당금이란 단어도 주식 관련해서 참 자주 듣게 되는 말인데 모든 주식이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주식은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옵니다. 배당금. 그렇죠? 회사가 그 기업이 배당금을 이제 그 이렇게 주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실적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겠죠? 주주는 아까 shareholder였었고 일부 주식의 경우는 배당금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dividend라고 하거든요. 이건 참고로 좀 알아둘까요? shareholders get dividends. dividends. dividends. 읽어보세요. Dividends, 배당금, S 붙였습니다. From some stocks, 다는 아니죠. 일부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 있고 아닌 주식도 있고. 그래서 shareholders get dividends from some stocks, 일부 주식에서는 받는다. 들어보세요.
1: Shareholders get dividends from some stocks. Shareholders get dividends from some stocks.
0: 자, 그러면 주식 이제 매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을 팔고 사고 그죠?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막 다툼에 막다 한꺼번에 파는 그런 현상들도 부르는 단어들이 있고 시가총액 즉 주식 개수하고 현재 주가를 곱해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현재 나오잖아요. 그걸 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시총이라고 하죠. 자, 매매는 일단은 팔고 사는 얘기를 할때 여러분 buy stocks 그죠? buy stocks sell stocks. 이건 되게 쉽죠. 그죠? 이게 주식을 사면 you buy stocks and then you sell stocks. 자, 이걸 사고 파는 걸또 trade라고 그래요. You can also trade stocks. 그건 사고 파는 거고 일단은 매매와 매도 얘기할 때 buy versus sell. 간단합니다. 들어보세요.
1: Buy stocks, buy stocks, sell stocks, sell stocks.
0: 이건 참고로만 알아둘게요. sell에다가 off 붙여서 앞에 강세 주잖아요. 명사로 투매란 얘기예요. sell off. sell off. 자, 어떤 주가가 막 폭락하는 그런 장이 가끔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 어떤 악재로 인해서 그 기존 주주들이 막다 팔아요. 그러면 주가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런 걸 sell off라고 합니다. 종종 경제 기사에 나옵니다. 주식 시장 보다 보면 들어보세요.
1: sell off, sell off.
0: 오케이, 하나 더. 시가총액은 뭐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italization. 이게 기니까 줄여서 market cap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그 기업의 전체 기업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Market cap이라고도 하고 market capitalization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볼게요.
1: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 Market cap.
0: 이거 해볼까요? 월가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이다. 그죠? 그러면 시가총액이란 말을 영어로 써야 될것 같고 주어로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그러면 월가를 Wall Street, 월가에서를 in 합니다.

0: in Wall Street 하면 월가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 Fifth largest, 뭐가? Market cap이. 그죠?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시가총액이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이런 문장 아주 자주 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서수가. 들어오세요.
1: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0: 상승하다, 그 다음에 하락하다. 요 표현들이 참 많은데, 올라가다, 내려가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상승하다는 되게 쉬워요. Rise, climb, go up. 자, 다 씁니다. 요런 거 두루두루 쓰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1: Rise, rise, climb, climb, go up, go up.
0: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상승하다라는 얘기고, 갑자기 올라갈 때 쓰는 표현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몇 가지만 골라본 겁니다. 정말 몇십 가지가 있는데요. Skyrocket 하면 수직 상승. 이거 soar 이것도 폭등, 급등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참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들어볼게요.
1: Skyrocket, skyrocket, soar, soar.
0: 오케이. 딱 다섯 개만 일단. 그죠? 반대 친구들. 내려가다 갈게요. 내려가다. Fall, drop, go down. 쉽죠? 자, 간단한 거 먼저 들어보세요.
1: Fall, fall, drop, drop, go down, go down.
0: 이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갑자기 내려가. 막 폭락하고 가파르게 떨어지다? 이런 거. plunge 굉장히 많이 쓰고요. plunge.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drop sharply. 이것도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다. 폭락을 말할 때 쓰는 단어 두개 정도만 알아두면 딱 좋습니다. plunge or drop sharply. 들어보세요.
1: plunge, plunge. drop sharply, drop sharply.
0: 이런 동사들, 상승 동사들, 하락 동사는 이런 주식시장 할때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니까 문장 영작해 볼까요? 그 회사 주가는 지난 1년간 폭등했다. 지난 1년간 우상향이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면 the company saw its stocks. 자, 그 회사는 자사 주식이 급등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식의 영작을 많이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경제 기사에 많이 나와요. The company saw its stocks soar over the past year. 지난 1년에 걸쳐서 soar 아까 배웠죠? 폭등. 그죠?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경험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1: The company saw its stocks soar over the past year. The company saw its stocks soar over the past year.
0: stocks 해도 되고, stock price 해도 되고, 주가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단어를 몇개 정리해봤는데요. 주주, shareholder. 들어볼게요.
1: shareholder, shareholder.
0: 시가총액, market capitalization or market cap. 들어볼게요.
1: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 market cap.
0: 많은 동사를 했지만 폭등 수직 상승에서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soar. 하나만 일단 soar 들어볼게요.
1: soar, soar.
0: 일단 주식시장에 가장 필요한 단어부터 정리가 좀된것 같아요. 점점 이제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좀 세분화해서 하나씩 소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놓치셨거나 예전 방송 복습 원하시면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는데 들어오실 때 EBS 천사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직접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표현은요. 제가 뭘 좀 써도 돼요? 라고 상대방에게 한번 부탁이나 허락이나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뭘 좀 써도 되나요? 라는 핵심 패턴은요. 바로 Can I use? 하고 나서 동사를 말씀. Can I use? 하고 나서 여러분.

쓰고 싶은 물건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물건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그펜좀 써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an I use? 하고 나서 물건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일단 먼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can이라는 조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can 동사로 얘기를 하면 제가 뭘할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거를 질문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걸 할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 자리에 오늘 써도 되나요? 라고 허락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Can I use? 하고 나서 물건을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그쵸? 그 물건을 제가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할 수가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자리에 다양하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물건들을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그 물건 좀 써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Can I use? 하고 나서는 물건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문장으로 제가 그펜좀 써도 될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 펜이라는 거는 더 펜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 I use the pe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제가 그펜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use the pen?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the pe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펜좀 사용 좀 해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을 얘기를 할 때는 되게 restroom, bathroom이 있는데요. 되게 그거를 둘다 통용해서 많이들 쓰지만, bathroom은 되게 집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를 하고, restroom은 되게 공용 화장실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bathroom으로 크게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돼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Can I use the bathroom? 혹은 your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여러분이 이제 주인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Can I use your bathroom?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I use your bathroom?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your bathroom? 이라고 얘기를 해서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이제 허락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바로 Can I use your bathroom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으로 와이파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와이파이는 정말로 와이파이죠. 그래서 Can I use your wifi?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이것이 바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Can I use your Wi-Fi?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use your Wi-Fi?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your Wi-Fi?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요청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충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충전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charg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an I use your charg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돼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상대방의 것인지 모를 때는 제가 그거 충전기 좀 써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할땐 your 대신에 the charger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응용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돼요? Can I use your charger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I use your charger?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your charger? 이라고 얘기를 해서 충전기 좀 써도 되는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물건을 제가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허락 구하는 방법, Can I use? 하고 나서 물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0: 원어민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I use the pen? Can I use the pen? Can I use your bathroom? Can I use your bathroom? Can I use your Wi-Fi? Can I use your Wi-Fi? Can I use your charger? Can I use your charger?
0: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어요. 제가 그 펜 좀 써도 돼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Can I use the pen? 혹은 그 펜 대신에 혹시 손님 펜 좀 써도 될까요? 선생님 펜 좀 써도 될까요? Can I use your pen?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너그럽게 어우 그거 쓰셔도 돼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화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펜 쓰셔도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될까요? 그쵸? 당신이 그 펜을 써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해줄 때는요. You can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can use the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그 펜 쓰셔도 돼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You can 동사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쵸? Can I 동사라고 허락을 구할 때 Oh, you can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하셔도 돼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 펜 쓰셔도 돼요 라는 표현으로 You can use the pen 이라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can use the pen. 한 번만 더. 시작. You can use the pen.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can I 동사로 이제 물어보는 거를 You can 동사로 답하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거 배웠네요.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돼요? 라는 거를 그쵸? Can I use your Wi-Fi?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파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연결하는 그 방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방법은요, 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이 돼서요. How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can I use your Wi-Fi? 혹은 How can I use the Wi-Fi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와이파이를 어떻게 쓰면 돼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방법을 물어볼 때 How can I 동사 혹은 How do I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질문으로 How can I use the Wi-Fi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can I use the Wi-Fi? 한 번만 더. 시작. How can I use the Wi-Fi? 그래서 How can I 동사로 제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방법을 또 응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거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Can I use 물건을 통해서 어떤 것 좀 써도 되나요? 라는 허락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with you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의 이근철입니다. 바로 Try Again이죠. 오늘은 The Weekly Review. 예.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전체 일주일 배웠던 내용들을 쭉 한번, 그렇죠? 예, trace back. 예, 한번 쭉 그 흔적들도 찾아보고요. 동시에 이 기쁨이란 두 가지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기쁨일까요? 반복의 기쁨. 하지만 또한, 예, quite reversely, 그죠? 예, 돌려보면은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지루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지루함보다는요. 그렇죠. 좋은 곳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예, 그거는 지루하지 않잖아요. 같은 느낌으로 오늘 출발합니다. Okay, ready? Let's hit the road. 빰빰빠람.

됐어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How did you? 그렇죠? 그래서 How did you meet?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우자는 뭐였죠? Spouse. 예, 그래서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발음은 두 가지예요. Spouse 하셔도 되고요. Spouse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spouse는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하는 것이 current고요. 여기 발음 뒤에 How did you가 How did you? How did you처럼 발음됩니다. 그래서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됐죠? 그랬더니 그렇게 만난 것은 못 만난 것은 ing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Meeting my wife, 그렇죠? 예, was fate. fate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을 fate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도전적으로 뭔가 바꾸겠다. 그걸 destin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운명으로 번역되지만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느낌이 페이트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건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그렇게 점지되었다라는 느낌이겠죠? Meeting my wife was fate. 좋습니다. 화일 거는요. 제니가 지난밤에 타야 할 기차를 놓쳤음에 틀림없어 빈도 높다고 했죠. 시험에나 아니면 구어체에서 말할 때에도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must have been이겠죠? Must have been. 그래서 제니 must have 그다음에 뒤에 놓쳤으니까 이거는 been이 아니고 missed겠죠.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그래서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어젯밤이니까 last night. 발음도 last night 이렇게 안 들리고요. last night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Or 그렇지 않다면 she would be here 여기에 있을 텐데 지금쯤이면 by now. 추정의 근거인 거죠. 뭐할 텐데. Would be here by now. 이 표현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되면 or 하는 거 대신에 otherwise. O-T-H-E-R-W-I-S-E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Otherwise, she would be here by now. 자, 수요일 거는요. 내 손금 맞을 수 있는 사람 나한명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야, 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어. 서로 예, 한 술씩 더 뜨고 있어요. 자, 누구를 알고 있다? I know someone. 그쵸? 예, 그 다음에 읽어준다. 손금을 읽는다. 마음을 읽는다. 전부 다 read를 씁니다.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P-A-L-M이죠. 한쪽만 보면 palm이고, 양쪽 다 보면은 palms. 혹은 다른 사람 것까지 보면은 who can read your를 빼고요. Who can read palms. 그러면은 사람들 손금 볼수 있는 사람 나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선 구체적이니까 your palm. 보통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 믿거나 말거나. 예, 손금은. 뭐,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자, 일단 정말 나는 너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는데.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mind. 이것도요, 구어체에서.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 이럴 때도, Hey, you read my mind. 이 표현 많이 씁니다. 내 마음을 읽었다. 스펠링은 read, R-E-A-D. 현재나 read. 그렇죠. 과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Hey, you read my mind. 내 마음을 읽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목요일 건데요. 지금은 너랑 말싸움을 할 기분이 아니라고. 너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뭐 할 기분이다. I'm in the mood. 이거잖아. 그러면 마음이 아니다. I'm not in the mood.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right now. 지금은 너랑 그렇게 말싸움을 벌일 그럴 상황이 아니야. 진짜 싸우는 거면 fight with you가 되겠고요. 말싸움이니까 argue with you가 되겠고요. 그랬더니 야, 너 항상 그러더라. 예, 그래서 you always say that. You always say that. 발음은 always 아니면 always 다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금요일 거는요. 어떻게 그리도 자신의 잘못을 못볼 수가 있어? 그랬더니 사돈 남마라고 앉았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도?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거죠. How? How could you be? 그렇죠? How could you be so blind? 안 보이는 거니까 to your own fault. 해서 발음 돼요. Could you be가 아니고 could you be처럼 들려요. Could you be? How could you be so blind to your own fault? FAULT는 우리가 테니스 보시면은요. 테니스 할때 서브 그죠? 서비스를 딱 했는데 거기서 잘못 나가면 fault. Double fault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게 이 fault예요. 예, 그래서 fault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예, 포인트가 이때의 own faults 스스로의
바로 예, 잘

잘못이니까 false, s가 있는 거고요. 그랬더니 누가 말을 하는지 한번 봐봐.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사돈 남마라고 앉았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기 전에 본인의 눈에 있는 들보를 벌한 얘기죠. 티끌이 아니고요. 그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 차를 맡겨서 세차했는데 또 비가 온 거 있지. 예. 자, 그러면은 맡겨서 세차하다. 내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럴 때는 had라는 거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had my car washed. 그렇죠? 차를 맡겨서 세차한 거고요. And it rained again. 너가 기우사야. 비를 오게 하는 사람이야. You are the rainmaker. 이렇게 이제 웃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영리가 다 됐고요. 그러면 바로 오늘 어떤 내용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Coming up, today's quote. Alright, we're going to talk about mistakes today.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면 실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실수를 하는 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어? 이게 아니고 그 실수를 고칠 의도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자,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It is not how we make, 그렇죠? Mistakes. 예, but 뭐예요? How we correct them that defines us. 소위 말하는 이게 강조구문이에요. It is that에. 그래서 it is that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바로 not, but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defines에 s가 있는 이유는 그 사이 걸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규정 짓는 것은 it is not how we make mistakes.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는 방법들이 아니고요. But how we correct them. 그렇죠? 어떻게 실수를 바로 잡는가이다. That defines us. 자, 그래서 실수를 그냥 멀리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고 나를, 그렇죠? 깨우침을 더 줘서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네, 늘상 더 실수, 물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실수는 하지면 안 되겠죠. 실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right? ebs.co.kr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배우는 영문법 기초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죠. John Lennon의 노래 Beautiful Boy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을 보면요, 존 레논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en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한 번 더 읽어볼까요?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en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참고로 이 노래 가사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이곳저곳에서 많이 인용되곤 하거든요. 어떤 의미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에 공감하는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굉장히나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busy, busy를 적어주세요.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그냥 바쁘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 비동사 플러스 busy 다음에 동사 ing 형태를 적어주시면요, 이것 하느라, 이거 타느라 바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반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 나뭐 하느라 바빴어. 나뭐 하느라 바쁠 것 같아. 이럴 때 활용하기에 아주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저처럼 영어 문법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조금 이렇게 분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허허, 선생님, 그럼 여기에 있는 저 동사 ing가 뭐 동명사도 될수 있고 현재 분사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 뭔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의 답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예문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예문부터 같이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is busy talking to some investors. Jane is busy talking to some investors. Jane is busy. 제인이 바쁜 거죠. 그리고 뒤에 ing 적혀 있잖아요. 이거 하느라 바쁜 거예요. 뭐 하느라 바쁜 겁니까? Talking to some investors. 몇몇의 투자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느라 제인이 바쁘다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busy와 talking 사이에, 지금 이 맥락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 맥락에서는 전치사 with가 생략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be busy ing가 워낙 관용적으로 많이 쓰여서 그렇지,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다 따져보자면, 아, 여기에 with 정도 생략된 거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사용된 ing, talking은요, 동명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Our waiter was busy serving another table. 자, 같이 읽고 계시죠?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Our waiter was busy serving another table. 우리 웨이터가 바빴다는 거예요. Was busy. 뭐 하느라 근데 바빴습니까? Serving another table. 또 다른 테이블 그 서빙을 하면서. 서빙을 하느라.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 가서 뭐 이렇게 음식도 주고 주문도 받고 그러느라 우리 웨이터가 바빴다라는 뜻이 되는 거볼 수가 있죠. 먼저는 was busy serving.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해서 아, 뭐뭐 하느라 바빴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봐주시는 거. 이게 핵심이겠지만, 아, 여기서 그럼 serving은 또 아까처럼 동명사일까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자, 이 경우에는 조금 창의력을 발휘해서, 뭐, 요런 게, while he was. 이런 게뭐 이렇게 생략됐다고도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serving 이제 현재 분사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의 패턴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be busy ing 이 ing가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를 따지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두 개의 예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어민들도 이건 이거야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혼용돼서 사용되는 거구나라는 생각해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be busy ing가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그 뜻이라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en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라고 쓰여 있죠. 해석을 해 보면 life 인생이란 건 말이죠. is, 인 거예요. 뭐인 겁니까? What happens to you?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조금 이렇게 보면, 인생이란 건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When you're busy. 당신이 바쁠 때, 뭐 하느라 바쁠 때, making other plans. 다른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느라고. 다른 계획들을 짜느라 당신이 한창 바쁠 때, 그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인생입니다. 라는 뜻으로서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매일마다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인생인 거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목표들을 이뤄내야지. 막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인생이라는 거 돌아보니까 내가 세우는 계획과 상관없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갖게 되는 경험들, 그런 게 인생이더라라는 존 레논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죠? 자,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함께 문장 만드는 연습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바빠서 당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물론, 전화를 받기 싫어서 그냥 말하는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이런 문장 만들 만한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집중해 볼게요. 어떻게 문장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는, 나는 당신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나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니까 I couldn't. 그렇죠?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뭘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죠. 참고로 여기서 뭐 받다, 다른 동사 쓰지 마시고요. 응답하다라는 의미의 answer 써서 I couldn't answer your call. I couldn't answer your call 이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 근데 그렇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빴기 때문인 거잖아요. Because I was busy.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죠. 뭐 하느라 바빴던 거예요? Studying for the exam.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느라. 즉,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전화 못 받았습니다. 문장이 완성되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couldn't answer your call because I was busy studying for the exam. 좋아요. 조금 길이가 있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자, 이 문장은 어떤가요? 이번 주말에 나는 이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느라 바쁠 거예요. 이번 주말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자, 나는 바쁠 거예요. 이거부터 말을 하고 가는 겁니다. 나는 바쁠 거예요. I'll be busy. I'll be busy. 뭐 하느라 바쁜 거예요? 준비하느라. Getting ready. Getting ready. 뭐 하는 걸 근데 준비하는 거죠? 이사하는 거. 이사하다 그냥 동사 move 써주면 되거든요. To move. To move 써서 문장이 완성이 됐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is weekend I'll be busy getting ready to move.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장 두개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문장 굉장히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문장이었어요. 꼭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승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soon!

0: 네, 아까 전에 제가 make sure your hips and knees are evened out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evened out, to even out이 무언가의 균형을 맞추거나 아니면 반듯하게 다듬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주름을 펴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그 후에 제가 if you don't, the jealous knee might try to get even with the other one. Who knows? 이렇게 얘기했죠. To get even with. To get even with는 to even out과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졌는데 맞먹으려고 하다, 맞먹다 또는 복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to even out이랑 to get even out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대화문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대화문 한번 볼게요.
1: It's been so long. How have you been? I had both good times and bad times, but now they're pretty much evened out.
2: Yes, there are always ups and downs to everything.
1: That's absolutely true.
0: 네, 대화문 잘 보셨죠? 이제 천천히 풀이 좀 해볼게요. 이랬어요. It's been so long. 정말 오래됐다, 못 본 지 오래됐다라는 뜻이죠. How have you been?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랬더니
1: I had both good times and bad times, but now they're pretty much evened out.
0: 이랬어요. I had both good times and bad times. 좋은 시간들도 있었고 나쁜 시간들도 있었고 but now, 그렇지만 지금은 they're pretty much, 뭐 웬만큼 이런 뜻이죠. Evened out. 그 균형이 조금 맞춰진 것 같아.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뭐 비슷비슷했대요. 그랬더니 yes, there are always ups and downs to everything.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 Yes, there are always, 항상 있대요. 뭐가? Ups and downs. 장점, 단점이란 뜻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to everything,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장단점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that's absolutely true. 그래요. 예, 사실이래요. 근데 absolutely true. 완전 사실이래요. 그렇죠. 첫 번째 대화 봤는데요. 두 번째 대화 이제 보도록 할게요.
1: I am so mad because of him. Why? I just found out he's been taking food from me. Maybe I should take his food too. It's not healthy to do bad things just to get even with someone.
0: 네, 두 번째 대화문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천천히 풀이해 볼 건데요.
1: I am so mad because of him. 이렇게 시작해요. I am so mad.
0: 나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났어. 왜? Because of him. 그 사람 때문에, 그 때문에 화가 났대요. Why? 왜?
1: I just found out.
0: 방금 알아차렸대요. 아니면 방금 알았대요. 사실을.
1: He's been taking food from me.
0: 그가 여태까지 나의 음식을 가져가고 있었대요.
1: Maybe I should take his food too.
0: 나도 확 그 사람 음식을 나도 가져와 버릴까 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1: it's not healthy to do bad things.
0: 건강하지 못하대요. 나쁜 일을 하는 건.
1: Just to get even with someone.
0: 여기 우리의 표현, 두 번째 표현 나왔죠? 오로지 누군가와 맞먹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 두 대화문을 통해서 to even out 그리고 to get even with 둘 다 살펴봤습니다. 대화문 자주자주 읽어주시고 귀에 익히셔야 완전 내 거가 되니까 자주자주 보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3: We did it! Yay! We did the easy pose and we got to learn how to do the yoga breath, the pranayama breath, right? So difficult. But it was easy, right? Next time, we will start out with some more stretches.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stretching out our neck. So stay with me, all right? 네, 우리 오늘 기본 가부좌 자세하고 요가의 호흡법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목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많은 스트레칭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표현은 to even out, 그리고 to get even with. 두 개의 차이점 같이 해봤어요. 이제 차이점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내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okay? Which is tomorrow. So soon. Alright,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소개를 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1: Right.
0: 이번 주 주제는 뭐죠?
1: This week's topic is trends.
0: Trends, 유행, 트렌드 또는 following trends라고 right. 한번 주제를 잡아볼게요. 유행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와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 속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를 할게요.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And it is, I just bought trendy new sneakers.
0: Trendy new sneakers라고 하면은 유행하는 새 운동화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I just bought 했으니까 얼마 전에 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Margarita, who's from the UK.
0: 네,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볼까요?
1: Sounds great. Margarita 씨,
0: 나와주세요.
2: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0: 네,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유행하는 게 있어서 샀다고 하는데요.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1: So, Margarita said,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0: 네,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I decided to follow the 무슨 무슨 trend. 이런 트렌드를, 이런 유행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그냥 I bought a pair 해도 되는데
1: yeah.
0: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선물 아니고
1: no.
0: 그냥 내가 신을 용도로 산 거예요.
1: It's for me.
0: Even though, 여기 조건이 따르죠.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물론 여기서 말하는 one이라는 것은 one sneaker가 아니고
1: no, one pair of shoes.
0: Yeah, sneakers. 네, 한 켤레 두 짝을 샀습니다. 그래서 chunky sneaker 트렌드가 중간에 들어갔죠. Chunky sneaker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운동화 밑바닥이 두툼한 거 있잖아요.
1: Yeah, right. Just thick, kind of even like a platform sneaker.
0: 네.
1: Right.
0: 그래서 키가 더 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Yeah. 바닥이 두툼한 운동화가 유행인가 봐요. 지금 영국에서. Mm-hmm. 그래서 그 유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1: In Korea too.
0: 네,
1: I see them everywhere.
0: 많이 보여요.
1: The chunky shoes.
0: 한 켤레 샀다고 합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어떤 명사를 붙이면 평범한 뭐뭐가 아니다, 보통 뭐뭐가 아니다, 어떤 특별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되고요. 두 번째로 go ahead and do something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명령형으로 썼을 때는 어서 뭐뭐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 4개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은 유행을 따르는 것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운동화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have terrible taste when it comes to sneakers. I bought some today because my sister said they're trendy. I'm too mature for trendy sneakers. However, I'm feeling a distinct urge to buy some of these name brand shoes.
0: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Okay.
0: IG 씨가 I have terrible taste when it comes to sneakers. 운동화에 관해서는 취향이나 안목을 말하는 건데요.
1: Yeah.
0: 좋은 걸 잘, 예쁜 걸 잘 못 골라요.
1: No idea which ones are good or not.
0: 네, I bought some today. 오늘 그런데 운동화를 샀는데 cause my sister, cause라는 것은 물론 because를 앞에 줄인 거죠. My sister said they are trendy. 언니나 여동생일 텐데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샀다. 그러니까 내 취향으로 산 게 아니고 유행을 따른 거죠.
1: Following the trends. Okay, that's not bad. Matt says,
0: I'm too mature for trendy sneakers. Mature라는 것은 보통 이제 성숙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I'm too old라는 의미로 썼어요.
1: I'm trying to be nice. He's old,
0: 네.
1: Matt.
0: 그래서 trendy sneakers, 유행하는 운동화를 따라 사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However, 그런데 I'm feeling a distinct urge. 확실한 욕구가 느껴져요.
1: Yeah.
0: To buy some of these name brand shoes, 어떤 그 유명 브랜드 신발이 있는데 이거는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Maybe because everybody's got one of those.
1: Everybody's got it. That's how trends get you. You know? All right,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So how about you guys? Do you like to follow trends or what trendy items do you have?
0: 네, 저희 웹사이트 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1: That's right, and we'll see you next time.
0: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Bye.

and welcome to my kitchen.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요리 할 거예요. We have a very special recipe today. It's a recipe all about ketchup and eggs. Ketchup하고 딸기알. 네. 오늘은 ketchup omurice. Ketchup omelette with rice. Let's go.

Here are our ingredients. 우리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carrot, 당근, mushroom, 새송이, egg, 달걀, rice, 밥, ketchup, ham, 하지만 이곳은 치킨에 만든 햄이요. This is ham made with chicken. It's very good for you, very healthy. 그리고 sweet corn, 옥수수, canola oil, canola you, and black pepper, 후추. Today's very important ingredient is ketchup. 우리 참 중요한 재료는 오늘은 케첩입니다. 한국말은 케첩, 하지만 영어는 케첩. It's simple, but delicious. And it goes with anything. 모든 음식들 케첩은 잘 어울려요.

twice, three times. 손가락 조심해요. We're gonna cut once. You see, we make cubes. Cube 맞는 거예요. Twice, three times. 이렇게 예쁜 큐브는 있어요. 꼭 이렇게 안 해드려요. 하지만 똑같은 사이즈 만들어지실 때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Now it's time to cut the mushroom. Let's cut one way like this. 손 조심하세요. Okay. 와, 싱싱해요. And like this. Two. Three. And again, be careful of your fingers. 손가락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큐브 만든 거예요. To be honest, you can put anything you want into your omurice. You can have ham, or you can have cheese, or you can have tofu. 네, 원하는 것은 오므라이스에 넣어도 돼요. And now we cut the chicken ham. And again, we're gonna cut like this. Let's cut again. 우리 당근하고 버섯처럼 큐브 만든 거예요. 손가락 조심하세요. 아, 한 번 더 탕탕탕 됐습니다. We're going to fry our ingredients. 우리 먼저 당근, 햄, 버섯 볶아요. First, we put oil in a hot pan. 이 카놀라유 저 뜨거운 팬에 넣을 거예요. 우리 한번 쓱. Then we add the carrots. 당근 들어갈 거예요. 벌써 시슬 시슬 소리 났어요. We can already hear the sizzle sizzle. 왜 햄하고 버섯 똑같은 시간 안 넣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당근 좀 딱딱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랫동안 요리했을 때 더 부드럽게 나올 거예요. 당근 1분 정도 먼저 볶아. 그 다음 다른 재료 넣을 수 있어요. We add the mushroom. 우리 새송이 들어갈 거예요. And we add our chicken ham. 우리 치킨 햄도 들어가요. 와. Now, our carrot, mushroom, and ham are brown. 이제는 우리 당근, 새송이 버섯하고 햄은 다 갈색 됐어요. 그래서 밥 넣어야 돼요. We have to add the rice. 네, 밥 넣고. Now we need the rice. 밥. 우리 밥 넣었어? Now we're making fried rice. 우리 볶음밥 만들어요. And then we add the sweet corn. 우리 달콤한 옥수수 들어갔어요. 어, 또 시슬 소리 시작했어요. Sizzling again. That's good. 그리고 바로 옥수수 냄새. 저 옥수수 되게 좋지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국 옥수수 다 초당 옥수수예요. 그래서 한국 왔을 때 그냥 한국 보통 옥수수 먹었을 때 놀랐어요. 왜냐면 달콤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초당 옥수수 먹었어. 너무 행복했어요. 솔직히 한국 옥수수도 맛있어요. 하지만 맛이 살짝 달라요. 우리 오늘의 스타 케첩입니다. 이렇게 갖고 숟가락도 나와라. 그리고 마지막에 black pepper. Just a pinch. 조금만. 이만큼. A pinch of pepper. And quick. Mix. We only need a little ketchup. 케첩은 조금만 필요해요.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I think our fried rice is ready. So now we're going to put it in a bowl. 우리 이렇게 납작 만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we turn the bowl upside down. 하나, 둘, 셋. Mission clear. 우리 이따가 열 거예요. We need one egg. We crack the egg. And then we whisk with a fork. 그래서 폭 쓸 거예요.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You don't need to whisk too much. Okay. Time to make the omelette.

우리 케라믹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Yeah. Be careful when you make your omelette. Don't break your omelette. 먼저 볼 베고 we take away the bowl. And now we put on the omelette. And now to draw a star. 별 모양 만들어요. 왜냐면 because you can be a cooking star. 이제 케첩 오므라이스 완성됐습니다. My ketchup omelette with rice is finished. 맛보기. 오빠, 별 다섯 개. 진짜 맛있어요. 그 고소한 오므레트 그리고 그 케첩 볶음밥, 그 달콤한 당근. 아 그리고 당근 아주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조금 더 길게 볶았어요. It's delicious. Savory omelette, sweet and sour ketchup fried rice. Perfect. 5 stars. Ketchup omelette with rice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you become a cooking star soon. I'll see you next time. Goodbye.

Jason Show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아이스크림의 역사. 정말 옛날에는 정말 귀했고 구하기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이제 드디어 이제 freezer, 뭐 hand crank freezer, 뭐 이렇게 freezer 그야말로 냉동고가 발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어떤 거를 이제 배울지 궁금하죠? So before we begin, we must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Let's take a look. Okay, so the first word is treat. Treat. Now, 이제 간식이지만 이건 좀 특별한 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트리트가 될 수가 있고 뭐 다른 뭐 초콜릿도 트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All right? 자, to lick. We usually lick our ice cream. 자, 핥다. Okay? And the last one is dish. 그릇이에요. Dish. Okay,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All right, 자, 많은 사람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고요. 자, 오늘은 또 뭐를 배울까요? Let's see. Let's continue reading. Stop me and buy one. In the early 20th century, ice cream was no longer just a treat for the rich. It was sold in cafes and restaurants. Ice cream sellers sold licks, a taste of ice cream on glass. The glass was wiped clean after each lick and then reused. Not very healthy. In 1923, the first ice cream bicycles were used in London. Some bicycles had a slogan on the front that said, "Stop me and buy one." The ice cream was kept cold in the metal box at the front.

it. 오케이, 자 친구들 아이스크림이 냉동고도 있고 하니까 아이스크림 이제 여기저기 많이 팔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It was no longer just a treat for the rich. 우리 예전에 부자들, 귀족들 이런 분들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anyone could have ice cream. So treat. This is our first word for today. Treat는 친구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간식인데 그냥 어떤 특별한 간식 하나 종류가 아니라 초콜릿 될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고 강아지들한테도 이렇게 간식을 주잖아요. 그것들 treat라고 합니다. It's a treat. Okay? All right. 자, everybody could have ice cream. 자, 카페, 레스토랑, 식당에서도 팔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거예요. Ice cream sellers sold licks, a taste of ice cream on glass. 이런 것도 팔았어요. Licks를 팔았어요. 자, 여기 licks하고 to lick 이렇게 둘 다 나오는데 to lick는 핥다.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유리가 있으면은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묻혀서 그 다음에 그걸 다 핥고 네, 핥고 그걸 또 청소해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not very healthy.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 핥고. Alright, 네, 이렇게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이제 아저씨 여기 있죠? 네, 남자분이 이제 자전거 아이스크림 이렇게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보관을 해서 네, 이제 stop me and buy one. 자, stop me. 나를 멈추게 해라. 그리고 하나 사라. 네, 아이스크림을 사요. 네. 그런 말이죠. 참 재밌네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Now you can buy ice cream everywhere. Supermarkets, ice cream trucks, at the movies, stadiums, at the zoo, at fairs, and on the beach. Where do you buy your ice cream? 네, 친구들! 물어보고 싶어요. Where do you buy your ice cream? 자, 아이스크림 어디에서 사요, 친구들? 네, 마트에서 사요, 편의점에서 사요, 영화관, 영화 볼 때도 먹을 수 있고, 동물원, 해변가 다 있죠. 아이스크림은 어디 가도 다 살 수 있죠. 그쵸?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 ice cream cone. There are two stories about who invented the ice cream cone. No one really knows which one is true. In England, in 1888, a food writer, Mrs. Agnes Marshall, wrote a recipe for cornets with cream. Ew, I invented the ice cream cone. 자, ice cream cone. Cone. 이 콘은 또 누가 발명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이제 이야기가, 이제 두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에서 이 여자분이, 애그네스 마셜가 이 콘을 발명을 했다. 자, wrote a recipe for cornets. 여기에서 cornets가 나오는데 친구들, cornets는 영국식으로 cone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cornet를 많이 쓰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cone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이스크림 cone을 만들었다. Okay, let's listen to the second story. Later in America, at the St. Louis World's Fair in 1904, an ice cream seller was selling ice cream on little dishes. Soon, all the dishes were gone. Next to the ice cream seller was a man making zalabi pastries from the Middle East. Warm zalabi were rolled into cone shapes and left to cool. Then the ice cream seller put ice cream into the zalabi. I invented it first. Which story do you think was true? 자, 여기에서는 한 남자가 그림을 보면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dish, 여기 dish. He was selling it on little dishes. 자, dish는 그릇이에요. 자, 여기 그릇 보이죠? 그릇에 파는데
이 그릇들이 it says soon all the dishes were gone. 막 없어지고 뭐 사라진 게 아니라 다 담아 가지고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담을 데가 없는

0: 근데 다행히도 옆에 이 Middle East에서 중동에서 이런 Zalabi pastry를 뭐 제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뚜루루 이렇게 말아가지고 콘을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콘이 생겼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자, that is it for today. 자,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아, 네, 이제 아이스크림이 여기저기 팔리고 자전거도 타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팔고 이제 뭐 지금은 친구들 뭐 어디 가도 아이스크림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친구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Okay. Alright, I will come back and we will finish our book next time. So take care and don't eat too much ice cream. See you next time.
1: Oh,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hair. All these numbers, they're not adding up.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규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어 실력 그리고 재미를 스텝업 시켜보도록 할까요? 바로 출발해봅니다. 짜잔! 오늘 우리가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 유니콘이 지난 책은 유니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공주님이 주인공일까요? 유니콘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같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봐도 봐도 헷갈리는 Another, Others, The Others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쉽게 차근차근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음원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한번 펼쳐서 읽어볼까요?
1: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 written by Claire Phillip, illustrated by Megan Higgins. In a land far away,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Scarlet. She spent her days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The princess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the other girls. She wanted to climb trees, swim in rivers, and find trolls instead. As Scarlet did her homework each day, she daydreamed about taming a dragon. And as she did her chores,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Help! Scarlet's parents thought that she was a little too wild. All she wants to do is have adventures, said the queen.
2: I know, said the king.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In a land, 땅에서. 어떤 땅이냐면 far away, 저기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땅에서 there lived, 살았습니다. 뭐가 살았냐면, 누가 살았냐면 a princess, 공주가 살았습니다. Called Scarlet. 뭐라고 불리는요? Scarlet이라고 불리는 공주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멀리 떨어진 그 땅에서요. She spent her days. 그녀는 보냈습니다. 무엇을 보냈냐면 her days. 그녀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보냈냐면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exploring이라고 하면 탐험하다. and longing. long이라고 하면 긴 것을 하는 이런 의미 아니고요. long이라고 하면은 간절히 바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냐면 for adventure, 모험을 간절히 바라고 탐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즉 이 공주님의 성향을 이 문장으로 알 수가 있죠. 아,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는 뭔가 탐구하고 탐험하는 것 그리고 모험을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걸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넘어가 볼까요? The princess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the other girls. The princess, 그 공주는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skip이라는 것은 축축축.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제 손에 줄은 없지만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kip이라는 것은 줄넘기를 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깡총깡총 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줄넘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요. 줄넘기를 하면서 놀고 싶지 않았어요. With the other girls, 누구들과 함께? 다른 친구들, 소녀들과 함께, 또 다른 모든 소녀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면서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She wanted to climb trees. 그녀는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나무를 오르고 싶어 했고요. Swim in rivers. 강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 했고요. And find trolls instead. 그 대신에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find trolls, troll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설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못된 심술궂은 혹은 나름 귀여운 성격을 가진 그런 이렇게 약간 괴물처럼 생긴 그런 거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작은 난쟁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형상을 할 수 있는데요. 전설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트롤 같은 것들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확실히 모험을 좋아하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영어에서 아주 흔히 나옵니다. One은 하나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another, the other 혹은 others, the others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싹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another, others, the other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여기에 the가 있잖아요. 일단 the의 의미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라는 것은 아무거나가 아닌 특정한 것, 특정한 바로 그 것, 바로 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student라고 하면 하나의 한 명의 학생이죠. 그러나 the student라고 하면 아무 학생이 아니라 바로 그 범위를 제한해 준다는 거죠. 아무 학생이 아니라 특정한 그 학생. 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킬 때 the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제한해준다 혹은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킬 때 the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무언가가 지금 저기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하나가 있으면 one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one, one 그러니까 one이 그 동그란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의 개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또 다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other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게 아니라 the other. 왜 the other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나머지 전부잖아요. 나머지 전부.

0: 그냥 다른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전부, 그 전체를 딱 특정해서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전체 개수가 두 개니까, 나머지 하나가 남은 그 전체니까 또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특정한 그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the other, S가 붙지 않은 이유는 나머지 남은 게 하나니까 the oth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총 개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것은 one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것, 또 다른 하나를 가리키고 싶어요. 그럴 때는 other를 붙일 수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하나라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an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a student라고 할 수 있듯이 an 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another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개수 무언가가 3개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는 one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남은 두 개 중에 또 다른 하나, 둘 중에 아무거나 그 중에 하나는 another, 붙여서 another, 그래서 another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이 나머지 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the other, 그 범위를 딱 제한해주고요. 바로 특정한 그 하나가 되겠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 그래서 the other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 다음은요. 총 개수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는 one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러면은 아무거나 하나이기 때문에 another 합쳐서 anoth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달라요. 나머지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가 4개가 남아지. 이 4개 이외에는 무언가가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이 4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주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he others, 그냥 others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4개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the others, 특정한 4개, 남은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the other, 그런데 4개니까 여기에 s까지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others가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총 개수 무언가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처음에 3개는 이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몇몇 개가 있다 할 때 some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럼 some이라고 붙이고 나머지 6개가 남아있잖아요. 나머지 6개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그 중에 일단 3개를 먼저, 예를 들어서 가리키고 싶어요. 3개를 먼저 불러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the others, 남은 6개 중에 3개니까 나머지 전부가 아니라 6개 중에 무작위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the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한 3개가 아니라 그 6개 중에 아무거나 3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others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9개 중에 3개를 먼저 불러보았고 그 다음 3개를 others라고 불러보았고 그러면 남은 나머지 3개, 그 나머지 3개, 이제 특정한 그 3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the others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떤 사물의 개수가 6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2개를 가리키려면 하나는 1이고 나머지는 su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um이라고 불러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4개는 무엇으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아무 4개가 아니라 남은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the others, 딱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 4개로. 그래서 the others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Scarlett did her homework each day. Scarlett이 매일매일 그녀의 숙제를 했을 때 하는 동안 she daydreamed. 그녀는 daydream. day라는 것이 낮이라는 의미고요. 하루라는 의미도 있지만 낮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daydream이라고 하면 낮에 꿈꾸는 것이니까 공상에 잠기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상에 잠겼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Taming a dragon. Dragon이라고 하면 용이죠. 용을 뭐하는 것이다? Tame하는 것. 용을 길들이다. 길들이는 것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모험이나 아주 exciting한 뭔가 정적인 것보다는 아주 활발한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Scarlett이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 음원으로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n a land far away,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Scarlett. She spent her days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The princess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the other girls. She wanted to climb trees, swim in rivers, and find trolls instead. As Scarlett did her homework each day, she daydreamed about taming a dragon.

0: again.
1: 계속 보도록 할까요? And as she did her chores,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라고 되어 있네요. And, 그리고 나서, as she did her chores. 그녀가 무엇을 할 때요? 그녀의 chore, chore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용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chore은 바로 자질구레한 일, 혹은 어떨 때는 집안일을 가리키기도

0: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했냐면 climbing a tall tower. climb이라고 할 때 저 B는 무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limbing이 아니라 climbing, B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주 높은 타워를 올라가는 것을 상상을 했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rescue a prince. 왕자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높은 타워를 올라가는 것을 상상했답니다.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Scarlett's parents thought. Scarlett의 부모님은 생각했습니다. That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She was a little too wild. 그녀는 조금 너무 wild라고 하면은 거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좀 제멋대로 하는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는 스칼렛이 좀 제멋대로 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차분하지 않고 너무 좀 거친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All she wants to do is have adventures, said the queen. 그 왕비. 그렇죠. 왜냐하면 princess Scarlett이니까 바로 부모님은 왕과 왕비가 되겠죠. 그래서 왕비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말하시기를 All she wants to do. 그녀가 오로지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is have adventures. 모험을 떠나는 거야. 모험을 가지는 거야. 라고 약간 불평에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I know, said the king. 왕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알고 있다고.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그리고 나도 알고 있다고라고 왕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녀는, 즉 스칼렛, 이 공주는 she'd rather, 그녀는 would rather입니다. 차라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ould rather를 줄이면은 She'd rather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차라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하더라. Dress up, 옷을 입고 싶어 하더라. 차려 입고 싶어 하더라. Like a knight. Knight라고 하면 기사입니다. 이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타는 그 기사. 기사처럼 옷을 입고 싶어 하더라. 뭐보다. Then wear a dress. 드레스를 입기보다는 기사처럼 옷을 입고 싶어 하더라. 라고 하면서 왕이 약간 불평 섞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주는 어떤 모험을 떠나게 될까요? 왠지 모험을 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리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And as she did her chores,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Help! Scarlett's parents thought that she was a little too wild. All she wants to do is have adventures, said the queen. I know, said the king.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까요?
2: Long. Long. She spent her days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Tame. Tame. She daydreamed about taming a dragon. Chore. Chore. She did her chores. Rescue. Rescue.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Would rather. Would rather.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재밌는 것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휘 확장을 할 텐데요. 영어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들. 우리가 이런 단어들 알고 있죠? Notebook, 공책이라는 의미고요. Rainbow는 무지개, Starfish는 혹시 아십니까? 불가사리, 그 다음에 Daydream은 공상에 잠기다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의미를 다시 한번 더 훑으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이 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하나, 단어 안에 있는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를 조합을 해서 이런 단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Notebook은 note, 메모죠. 메모를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메모를 어디 적어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notebook은 공책이 되는 것입니다. 메모를 적을 수 있는 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같으면은 레인은 비죠. 보우는 우리가 이렇게 활 쏘는 거 있죠. 활이 둥그렇게 반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 후에 반원처럼 생기는 것. 그래서 뭐가 됩니까? 무지개가 됩니다.

것입니다. 비 온 뒤에 생기는 반원처럼 생기는 것, 그게 무지개가 될 것이고요. Starfish라고 하면 star는 별이죠. 별인데 물고기예요. 별물고기니까 그게 뭐예요? 불가사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daydream이라고 하면은 day는 낮이죠. 낮에 dream, 꿈꾸는 것, 낮에 꿈꾸는 듯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공상에 잠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단어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몰랐다면 아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에 그 방송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은 1일 학습 자료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영영풀이, 문법 활용해서 쓰기, 그 다음에 말을 바꿔서 쓰는 이런 쓰기 연습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한 20분 정도 투자를 하면은 복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가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퀄리티를 아주 높여서 제작을 해 두었거든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혈액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시작해봐야죠.
1: 아, 그렇죠.
0: 제목이요. 남편 몸에는 열이 많아.
1: 아오.
0: 입니다.
1: 너무 공감돼요.
0: 그렇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몸에 열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AC가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1: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물론 너무 더울 때는 저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지만
0: right.
1: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선풍기로 밤에는 괜찮거든요.
0: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1: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 때로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0: 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있어요.
0: 그런데 열이 많다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게 온도차가 다르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시츄에이션이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Oh my.
1: 진짜 보기 전부터 두려워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너무 이제 많이 썼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0: 그렇죠. 이
1: 있으니까.
0: 관리지 용지가 나왔을 때
1: 네.
0: 덜덜덜덜 떨리죠.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밤에
1: 그래.
0: 꺼야 되나요?
1: 꺼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근데 또 이제 다음날에 컨디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0: 네.
1: 너무 또 끄고 자면은 막 더워서 계속 자주자주
0: 또
1: 깨더라고요.
0: 열대야가 있거나 그러면 너무
1: 예,
0: 힘들죠. 꼭
1: 그럼,
0: 이
1: 맞아요.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전기세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이거 봐.
2: Oh, what's this?
1: 지난달.
2: Last month,
1: Last month
2: okay.
1: electronic 그 tax.
2: Oh, electricity bill.
1: So many money. So many money. Last
2: Oh, it's
1: month.
2: expensive.
1: Because of you.
2: It's the AC.
1: 응?
2: It's the AC, but I can't
1: AC.
2: stand the heat.
1: AC?
2: You know, the air conditioning.
1: AC?
2: 예, 에
1: 에어컨디.
2: 예, but I can't stand the heat. I hate it.